주거 시설이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비중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걸식만 하지 공양청 하지 말자. 공양청이라고 하는 게 저게 진짜 재밌는 제도예요. 공양청. 스님들을 찍어서. 찍어서.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님은 걸식할 필요가 없어. 탁발 나갈 필요가 없어. 줄서 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야.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가수야. 그러면 우리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드릴 테니까 산사음악회 같은데 공연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면 1년 거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2030년에 잡아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제바달단은 골식만 주장했어요. 그리고 금지식을 얘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생선과 고기 먹지 말자. 고기 생선 먹지 말자. 그거 제바달따 주장이에요. 그게 제바달따 주장이에요. 율장에 보면 비구는 다섯 가지를 먹을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고기, 생선, 그 다음에 마른 밥, 고기, 생선, 마른 밥, 죽, 밥. 밥이나 마른 밥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미숫가루 같은 거라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중간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가는데 하루 안에는 뭐 아무도 안 살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식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마른 밥이에요. 죽은 아침에 먹는 거고 죽은 아침에 먹는 거고 고기나 생선도 먹게 다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데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은 좀 잔인한 것 같으니까 먹지 말자. 그거 제바달따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바달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제품 먹지 말자도 있어. 가장 놀라운 건 소금 먹지 말자가 있어. 무염식 이야기의 최초가 제바달따입니다. 제가 보기에 무염식 얘기가 나옵니다. 무염식 얘기. 유제품 먹지 말자. 유제품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고 사치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치즈라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요플레 같은 거 지금은 흔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먹지 말자. 그러니까 최저로 떨어뜨리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에 살지 말고 수아노자 나무 밑에서 있고 노숙해 노숙 길에서 노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앉아서 앉아서 장좌불화로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수행이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바달따가 저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이 싫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자율권을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교적 가치 아닙니까? 부처님의 중도주의는 저게 아니에요. 엄격주의가 아닙니다. 엄격주의나 고행주의나 아니면 두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 중에 뭐가 있냐면 1차 결집이 존재는 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 불안화와 관련된 그 굴의 결집 얘기할 때한번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하가섭이 대표성이 있었다면 결집이 끝난 뒤에 다시 결집하면 안 돼. 근데 결집 때 참석을 못했다고 나중에 오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를 시전하거든. 그 얘기는 자기에게 대표권이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대표권이 있으면 내가 적법하고 대표권이 있으면 늦게 온 사람은 그럼 마시게를 해야 돼. 시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늦게 왔어요. 그럼 끝났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따로 시험을 봐줄게요라고 한다는 건. 결정권이 없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얘기도 있어. 그게 이제 율장의 500지법. 5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집한 내용들, 1차 결집 내용들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요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제 할 얘기들이 이게 굉장히 많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우유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 재바달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바달따는 나중에 나쁜 짓 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전차바람은요 하고 제발 닳다가 생암지옥이라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죽기를 기다리지도 않아 그냥 즉시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장한 걸 보면 야 어떻게 보면 지금 불교의 이상적인 거하고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왜? 부처님은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수행을 그러니까 엄격주의가 아니고 수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행복하고 완성될 수 있기를 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

0: 100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에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에

0: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의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작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작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작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기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궤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됩니다.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일어남에 온갖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흙집과 무덤이 서로 다르지 않다.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모든 현상은 아는 것에 기초한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 무덤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유대사는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말했다. 깨달음,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곳. 몸과 마음이 비로소 하나의 뜻을 이룬 무외자재의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합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안맥을 드러낸 돌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마치 두 팔로 품어 안듯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 그 옛날 백성을 품고 교화하려 무의 춤을 추었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이 산에 깃들어 있다. 깨달음을 찾아 고행을 하던 어느 선지식들의 발자취 위로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였지만 이곳에 남겨진 수많은 이야기만큼은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다. 계율을 벗어던지고 승속을 걸림없이 넘나들던 원효대사의 사랑 이야기 또한 소요산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 원효대사와 함께 천년 넘게 회자되는 특별한 인연, 요석공주의 흔적이 일주문 근처에 남아있다.

중생들의 삶 속에서 참 수행의 길을 찾던 온유대사가 다시 고독을 벗삼아 수행을 정진하던 곳.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천천히 거닐며 어떠한 속박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삶이란 뜻의 소유자재. 경기 소금강.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다고 하여 소유산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제함을 가리키는 일주문과 소유산을 뜻하는 두 개의 편액은 소유산이

곧 자제하며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처라 설법하는 듯하다. 깨달음을 얻으면 속세도 정토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정토도 속세가 된다고 했던가. 속박과 해탈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 어느 곳이든 극락정토가 될 수 있다. 자연을 도반삼아 마음의 깨달음을 구하는 길.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송이교는 그야말로 정토로 가는 길인 셈이다. 송리교 다리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누구나 수행자의 마음이 된다. 비워야 비로소 채울 수 있다. 마음이라고 다르지 않다.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다 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비우지 않고 마음속의 불성을 고려하면 물결을 헤치며 달을 찾는 것과 같으리라. 자제함을 가는 길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108계단을 오르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와 망상을 비우고 금강문에 다다른

금강문은 자제함 경내로 들어섬을 안내하는 문이다. 보통은 문 양쪽을 지키는 숨은 신장이 있지만 자제함의 금강문엔 마음을 깨우는 귤띠가 대신하고 있다.

신비한 광명이 어둠을 깨치고 만고에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니 불법의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아는 채 아는 분별심을 버려라. 세상의 모든 시름과 망상을 내려놓고 자제함에 들어선다면 무외자제의 깨달음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소요산 중터. 요새처럼 자리 잡은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커다란 협곡 사이에 있어 암자에 온전히 햇빛이 드는 시간이 하루 3시간 남짓. 오로지 수행만 할 생각으로 이곳에 추막을 지었던 원효대사의 선택이 이해가 가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첩첩산중에서 온화한 미소로 숱한 중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을 자제함.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올랐던 사람들은 어떤 위로와 가르침을 얻고 돌아갔을까? 크기는 작지만 부처님의 품처럼 넉넉하기만 한 자제함에 들었으면 원효대사가 그랬듯 자신의 마음을 잠시 되돌아보게 된다.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던 그 마음이 번뇌의 시작이었음을, 햇볕 하나 바람 하나 있는 그대로 끌어안은 자제함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무처럼 무성한 번뇌의 숲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비우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걷기 위해 하심한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불단의 석가모니 불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를 이루고 있다. 고요하게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 그 앞에 서면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려놓는 것이 수행임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다. 자제함 대웅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 심경약소다.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에 법장 스님이 해설을 단 주석사로 송나라 중의가 자신이 저술한 현정기를 붙여 다시 편찰한 것이다. 이것을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하여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자제함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침묵의 설법이 마음을 깨운다. 자제함은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암자다. 산은 자제함을 품고 암자는 폭포를 품은 모양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 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이름처럼 청량하기만 하다. 마치 연불 같은 폭포 소리가 자제함을 가득 채운다.

폭포 옆에는 거대한 기암괴석이 눈에 띄는데 그 기암괴석 아래에는 축대를 쌓아 전각을 조성했다. 이곳이 바로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장소라고 알려진 나한전이다. 입구엔 불교의 수호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금강역사가 나한전을 지키고 있다. 나한전은 석가모니 불을 주불로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비롯해 16나한상과 천불이 봉헌돼 있다. 자제함은 원효대사의 수행처이자 나한기도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번뇌를 벗어던지고 깨달음으로 정진해 최고 경지에 다다른 나한이지만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표정은 우리네와 다르지 않다. 고독한 수행으로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중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나한. 원효대사가 이 동굴에서 구하던 깨달음이 이와 닮았으리라. 원효대사가 소유산에 초막을 짓고 용맹 정진하던 때 무외자재의 깨달음을 얻었다 전해진다. 마음이 생겨 가지가지 법이 나은 것이니 마음이 멸하면 또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1300년 전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자리엔 나한상과 천불이 대신해 중생의 마음을 감싸

도와주고 있다. 자제함의 전각들은 오랜 시간 세월을 입으며 이름도 모습도 여러 번 변화를 거쳤다. 하지만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원효대사의 이야기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원효섬이라 불리는 석간수가 그것이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찬눈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지맥을 훑던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뚫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은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는데 고려의 문신 이규보도 시를 통해 극찬할 만큼 물맛 또한 일품이다. 원효샘의 물은 최고의 차맛을 내기로도 유명하다. 자제함은 서울 근교에서는 차 문화의 산실로 정평이 나 있는데 조선 중기까지 자제함의 차를 맛보기 위해 찾아드는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원효대사가 차를 달여 마시던 물은 지금도 수행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선 일미. 차를 마시는 일이 선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선 수행의 시작이라 여겼다. 차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녹아있다. 대웅전 뒤편 높은 언덕 위에 작은 전각이 하나 있다. 바로 삼성각이다. 자제함의 삼성각은 본래 산신각이었으나 1977년 새로 중창하면서 삼성각이 되었다. 내부에는 치성광 열애불과 칠성탱이 중심에 봉안돼 있고 좌우론 독성탱과 산신탱이 도반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소원을 비는 장소인 삼성각. 무상한 새 속의 삶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무언의 위로를 전하는 듯 고요하다. 자제함과는 따로 떨어진 채 높은 석축위에 지어진 작은 전각은 백운암이라는 선방이다. 문을 닫아 건 채 선객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수행에만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일터.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가슴에 화두를 품고 일념으로 정진한다. 시간과 시간이 옮겨서 하루가 지나고 날과 날이 옮겨서 금음이 되며 달과 달이 옮겨서 호련히 한 해가 흐르고 년과 년이 옮겨서 금세 죽음에 이르게 된다.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돌을 닦을 수 없다. 누우면 게으름만 생기고 앉으면 잡된 생각만 하느라 몇 생을 닦지 않고 아니했거늘 헛되이 살기를 그 얼마인데 일생을 닦지 않는가.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으니 다음 생은 무엇이겠는가. 어찌 급하고 또 급하지 않은가.

진리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란 것을 소요.

일체 유심조. 마음에서 만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기에 불도의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소유산에는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장소가 남아있어 그 법을 전하고 있다. 원효폭포와 원효굴이 바로 그곳이다.

부처님은 돌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였을까. 선인들은 돌을 깎고 다듬어 그 속에 깃든 부처를 만나려 했던 모양이다. 이곳에서 돌을 깎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분별하면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게 된다. 옳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른 것도 놓아버려라. 원효대사는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이 폭포에 훌훌 던져버렸으리라. 하루를 사는 만큼, 인생을 사는 만큼 마음을 닦는다면 그 길이 고되고 힘에 겨울수록, 몸을 낮추고 정진한다면 이만한 도량을 이룰 수 있을까.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 무에 자제한 마음이 속세도 정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는 거적을 걸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중생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고, 무에 춤을 추며 쉬운 춤과 노래로 불법을 전했다.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던 무의 자제인의 삶. 일체 무예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했던 원효대사는 해탈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이루었고,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전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전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진갑동이 주최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울릉도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로 여름밤을 화려하게 밝히며 창종 80주년인 내년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 내 연습 교육이 회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5명의 스님이 3주간 집중 공부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불교의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성과를 대학과 시민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날 채식을 서약하고 채식 밥상을 인증하는 청년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벼운 채식 한 끼로 생명과 지구를 살리겠다는 변화가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각종이 주최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울릉도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서는 울릉도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부터 아이들의 맑은 율동, 전통 줄타기와 록밴드 노브레인의 공연까지 울릉도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밝혔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 쪽빛 동해바다를 품은 섬, 울릉도가 모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찹니다. 울릉도의 역사와 한을 고스란히 품은 울릉도 아리랑이 축제의 문을 열고 구수한 소리가락이 섬을 감싸는 데 이어 무대 위로 꼬마 아이들이 올라 앙증맞은 율동으로 관객들에게 순수함을 선물합니다. 환한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엔 짜릿한 전통기에 화려한 줄타기 묘기가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록밴드 노브레인은 폭발적인 사운드로 독도를 향한 뜨거운 외침을 뿜어내고 관객들은 일제히 떼창과 함성으로 화답하며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2: 유명한 분들이 오늘도 오셔가지고 공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제가 뵐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섬문화축제, 회당 문화축제가 사흘간 울릉도 일원에서 펼쳐진 가운데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4: 내년에 저희들이 창교 8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알차고 신바람 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져.
1: 회당 문화축제는 진각종조, 회당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문화예술축제입니다. 특히 독도 아리랑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전통의 공연예술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문화축제가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1: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울릉군과 서울 성북구의 자매결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종단을 매개로 지자체 간 문화적 연대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6: 또 울릉 군민들도 성북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창교 80주년인데 내년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7: 홍리 원장님, 앞으로 포교 활동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북에 더 노력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섬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접하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축제는 기다려온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8: 울릉도가 섬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잘 없어서 약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1: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진각종 청년들의 독도 사랑 퍼포먼스까지

0: 축제 구석구석을 채운 열정은 울릉도의 여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1: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좀 친구들이랑 같이 고생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이 와주시고 한 거 보니까 그 뜻깊게 땀 잘 흘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으로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 될 것 같고.
0: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은 2026 해당문화축제. 울릉도와 독도를 품은 푸른 바다 위에서 노래로 울려 퍼진 나라 사랑의 마음과 국민 화합의 서원은 울릉도의 여름 밤하늘을 찬란하게 물들였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대구 불교 총연합회가 강진 피해 이후 실의에 빠진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연합회 사무처장 벽화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기금 2,292만 8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벽화스님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동화사를 비롯해 대구 불교계가 다 같이 화합하며 성금을 모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경상권 불교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불자도 많다며 구성원들이 지진 피해에 관심을 두고 불교의 본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한국 불교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릴 좋은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남철우 KBS 공영 미디어 연구원,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 전문 기자, 김경달 덕호어 대표, 임성희 작가를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회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언론이 큰 스승이 될 수 있는 시대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불교의 진리를 간명하게 전달하는 좋은 콘텐츠 발굴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과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과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불교 언론 문화상은 올해 34회째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방송과 언론 보도, 뉴미디어 등의 부문에서 공모작을 접수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25 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 합창 단원들에게 태블릿 PC를 선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경험한 강류 합창단은 어제 조계사 관음전에서 진우 스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달식에 대신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강류 합창단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선물을 총무원장 스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며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의 76년 전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에 온 강류 합창단은 호국 도량 서울 진관사를 찾아 교류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세 차례 유회 끝에 회기를 앞당겨 어제 폐회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어제도 성원 미달로 1시간 동안 대기를 이어가다 참석 의원 스님들의 동의 아래 결국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종책 모임 공감과 미래 공동대표 보인 스님을 비롯해 대진 스님 등은 회기 내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참회하고 종회와 종단이 종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모두 발언과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가톨릭 청년대회 관련 종단 대응과 법계법 개정으로 파생되고 있는 갈등 등 현안이 많은데도 종회가 유회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총무원장 선거 종료 후에도 남은 2개월여 임기 동안 개회에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공감과 미래 종회의원 스님들은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평생을 수행에 정진해온 스님이 입적했을 때 마지막 길을 상좌나 후배 스님들이 직접 배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 내 연습교육이 첫 결실을 거뒀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염습과 입감 등 불교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3주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비구니 스님들. 입적한 스님들의 법구를 일반인 손에 맡기지 않고 승가 공동체가 책임져 여법

0: 작업한 마무리를 돕겠다는 원력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루 7시간씩 장례 지도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장례 절차를 익힌 스님들은 수료라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서로의 은사스님뿐만 아니라 비구니 승가의 장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도 한결 깊어졌습니다.
1: 일반인의 손이 아닌 스님들에 의해서 저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뜻깊지 않나.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된 마음과 그리고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그런 과정이고.
0: 불교 상장례 실습 교육은 전국 비구니회가 추진하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의 보다 여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상좌나 도반 스님들이 직접 챙겨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전국에서 모인 15명의 스님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덕분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비구니 스님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염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1: 기도하고 수행했던 스님네 손으로 따뜻하게 잘해서 보내드린다는 것이 그 더 이상 성스럽고 아름다운 수행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절절히 듭니다.
0: 한국불교 비구니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이번 시도는 승가의 자비정신과 공동체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꼽힙니다.
3: 가시는 비구니 스님들의 마지막을 우리 남은 비구니 스님들이 마무리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원력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참으로 의미 있는.
0: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28일 전국 비구니 회원장 발대식을 열고 회원장 운영을 위한 조직과 기금 운용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최근 명상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생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명상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불교의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대학과 시민교육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간화선 수행부터 명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까지 함께 진행된 현장을 양유근 기자가 전합니다.
5: 선정인 수인을 하고 가부좌를 틀어 깊은 명상에 빠진 참가자들. 다리가 저리면 무리하지 않고 자세를 바꿔 앉으며 몸 상태에 맞춰 명상을 이어나갑니다. 몸을 벽면으로 돌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 참가자들은 무관 속에서 화두를 들고 내면을 향해 집중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추진된 명상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마지막 연구 과정으로 지난 2024년 행복한 봄, 2025년 행복한 통찰에 이어 올해 행복한 깨어남을 완성하며 3개년 연구 로드맵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화두를 참고하며 깨달음을 얻는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깊은 몰입 속에서 수행의 의미를 체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불교의 근본 수행 체계인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말, 바른 정진 등을 실천하며 참 나를 발견하도록 구성됐습니다.
6: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깊이 집중하고 그 집중된 마음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핵심은 간화선을 함께 정진하고 수행해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 명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명상 전후 뇌파를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심리적 안정감과 인지 변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운영 결과를 종합해 단행본을 출간하고 동국대 교양 강좌와 미래융합원 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학술 성과를 대학 교육 및 시민 명상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 이제 그 전통과 현대를 잘 아울러 가지고 여기서 연습한 이대로 실생활에서도 적용을 하면 8가지 그 행복한 바른 명상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 이번 교육사업에서 축적된 열기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로 이어집니다.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오는 8월

0: 22일 세택에서 다양한 명상 체험 부스와 세계 명상 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한층 넓은 명상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2016 육해공군 군종병 연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지난 21일 호국불교 총본산 계룡대 홍제사에서 육해공 불교 군종병 연수교육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전국 각지 군법당을 지키는 40여 군종병들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고 군종병 업무 교육을 받는 등 3박 4일 동안 신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을 강조하며 동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군종병들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한국 불교의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중앙신도회는 지난 22일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불교계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중앙신도회 회원 대상 장기 기증 캠페인 추진 및 치료비 지원, 자비 사상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많은 사람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본부의 목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신도회 회원들의 동참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내일은 중복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날 채식을 서약하고 정갈한 채식밥상을 인증하는 청년 불자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는데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복날 관습에서 벗어나 가벼운 한 끼로 생명과 지구를 살리겠다는 변화가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휴대전화 터치 몇 번으로 복날의 따뜻한 자비 실천을 약속합니다. 정갈한 채식 한 끼 사진을 공유하자 화면 넘어 다른 이들의 맛있는 실천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초복부터 말복까지 이어가는 온라인 복날 채식 캠페인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5년째 복날 식탁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채식을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3: 채식을 하면은 보통 많이 어렵고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쉽게 그리고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게 채식 서약과 후기를 보면서 아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참여하실 수 있게끔
2: 새로 문을 연 홈페이지는 내가 먹은 채식 한 끼가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용자가 직접 채식 실천 기간을 설정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어들고 나무를 몇 그루 심는 효과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줘 유익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집에서 쉽게 만드는 새콤한 오이탕탕이 붙어 고기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내는 얼큰한 채게장까지 친근한 여름 레시피로 밥상이 문턱을 한층 더 낮췄습니다.
4: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콩국수라든가 또 이제 육개장 대신에 채소로만 맛을 내는 채게장이 있어요. 복날에 이제 보양식 대신에 채식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복날 나시면 좋겠습니다.
2: 지난해에만 500여 명이 동참했던 불교 환경연대의 채식 서약은 올해 온라인 공간에서 생생한 실천 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햄과 치즈를 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는 직장인의 이야기부터 제철 감자전과 콩국으로 차린 소박한 식탁까지 생명을 살리는 한 끼 후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페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봄날 밥상은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과도 닮았습니다. 복날에는 꼭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벼운 채식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챙기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5: 저희도 이번에 경주 동문대에서 다 같이 메밀국수를 먹었는데요. 메밀 냉국수를 더위에. 요즘 대학생들은 막 복날에는 닭을 먹어야 된다. 이런 관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2: 가장 뜨거운 여름날, 육식 대신 접시를 시원하게 비워보자는 복날 한 끼. 생명 존중의 가르침이 무더위를 날리는 건강한 밥상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7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국어원의 특정 종교 중심 기술 방식 개선 소식과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 선출 소식 함께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이 2027년부터 사전에 수록될 종교 용어의 특정 종교 중심 기술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국어사전 속 종교 용어의 비대칭성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국립국어원이 이를 정식 수용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조계종 종평위와 만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불교계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안하면 이를 국어사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에서 일반 명사인 종교의 전문 분야가 기독교로 표시된 오류를 즉각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사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계종 사회부는 사전 속 불교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 용어 차별 점검 TF를 구성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 교수가 불교 철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지난 16일 2026년 신임 회원 회원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 명예 교수는 철학과 불교를 좋아해 그간 공부해 왔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회원으로 선출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 명예 교수는 이화여대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유식 불교를 공부했으며, 2001년부터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무아론으로 청송학술상을, 불교 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으로 원효학술상을 수상하고, 대승기시론 강해로 불교 출판 문화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 명예 교수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며 학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변제삼보전 이리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노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홍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의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대원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료천사앙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

0: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0: 영가를 추건하며 구품 연하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반갑습니다. BTN 남성불교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쾌남역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4: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아~ 네.
3: 바람 불면 아, 지금부터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안 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사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 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곳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하고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0: 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목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개의 독립된 단백질이 그 카운트 한다면 이 속에 우리 세포 속 핵 속에 있다는 거예요. CH3가 꼽혀 있는 이쪽 영역은 바로 잠금이 돼버려요. 잠금. DNA가 잠겨져 버려요.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 이런 듯이 수백 군데 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잠근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레벨을 하나 딱 붙이는데 그 레벨 분자가 CH3이요. 이게 바로 메틸이잖아요. 메틸기라 부르는데 이 메틸을 DNA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DNA 메틸라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지금 요게 인간의 DNA인데 요게 바로 베이스 페어 염기상 BP 이게 몇 개냐 하면 62억 개나 됩니다. 이게 예. 전부 다쭉 연결을 한다 하면 얼마쯤 되느냐 하면 1.8m쯤 돼요. 예. 그게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걸 쭉 보려면 이제 전화 코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관계는 요게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이게 단백질이에요. 예,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조각인데 요쪽에도 있잖아. 밑에도 있잖아. 둘, 셋, 네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량체라 불러요. 요 팔량체. 그래서 요렇게 요 팔량체 요거에 요렇게 DNA가 요렇게 감겨 있는 요 상태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누클레오솜이라 불러요. 요렇게 감겨 있는 상태. 예. 그러면 요거는 요 팔량체 요거는 몇 개냐? 그러니까네. 이게 전체 몇 개냐? 이게 몇 개냐 하면요. 한 1000만 개 단위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3000만 개까지 이야기를 해요. 3000만 개. 세포 하나에 핵 속에 요 단백질 덩어리가 3000만 개 붙으면 쪼가리 몇 개입니까? 8쪼각이잖아. 8개 쪼각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여기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독립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두개 모였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여져 가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냐면 38에 24. 38에 24니까 2억 4천만 개의 유닛으로 돼 있어요. 또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단백질이에요. 예, 그럼 9개 그러면 39, 27.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개의 독립된 단백질이 그 카운트 한다면 이 속에 우리 세포 속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이해되셨죠? 요걸 풀면 이쪽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여기서 우리가 단백질로 만들라 하면 이쪽에 전사 조절 인자가 이렇게 갖다 붙어요. 이걸 뭐냐 하면 DNA에서 RNA를 바뀔 때이 바꾸는 이 머신이 이 머신이요. 예. 이걸 폴리머라제 POL 뭐 이렇게 폴리머라제 2, 1이 있고 3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머라제 2가 해 주는 거는 요 머신이 2 같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 있는 정보가 이게 DNA죠. 이게 바로 RNA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mRNA가 되는 거예요. 예. mRNA.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 DNA에 뭔가 혹이 나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혹이 나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 혹이 나 있는 데는 이게 착륙을 못 하죠. 야가. 착륙을 못 하죠. 요게 바로 뭐냐 하면 DNA 메틸리제이션입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DNA 메틸리제이션 뭐냐 하면 요 DNA에 메틸기가 이렇게 랜덤하게 갖다 꼽히는 거예요. CH3. CH3가 갖다 꼽히면 이쪽 부위는 뭔가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CH3가 꼽혀 있는 이쪽 영역은 바로 잠금이 돼 버려요. 잠금. DNA가 잠겨져 버려요. 자물쇠를 채워 버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 이런 듯이 수백 군데 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예. 이렇게 촥 이렇게 이게 모든 게 인출될 수 않도록 안전을 위해 갖고 보통 때는 많이 잠가놔요. 잠근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네벨을 하나 딱 붙이는데 그 네벨 분자가 CH3이요. 그게 바로 메틸이잖아요. 메틸기라 부르는데 이 메틸을 DNA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DNA 메틸라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80대 되는 사람이 30대로 젊어지기는 어려워요. 그거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80대 사람이 70대로 젊어진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된다면 그거의 관건은 뭐냐 하면 DNA 메틸리제이션입니다. 뭐냐면 자, 내가 80대 사람이 70살로 젊어지려면 세포 레벨에서 70살의 DNA 상태를 알아야 돼요. 70대의 DNA 때 상태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 DNA에 메틸라데이제이션 된

전체 패턴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과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세포를 이야기하면 한 예를 들어주면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이쪽에 이제 6부터 유전자를 인출해요. 예. 근데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예를 들면 10대, 20대는 여기 좋은 유전자, 건강에 좋은 유전자가 있다면 이쪽이 전사조절 인자가 이렇게 착륙해갖고 이렇게 작동을 해서 이게 단백질로 바뀌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좋은 유전자인데 나이가 70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쪽에 전사조절 인자가 이렇게 앉으려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착륙을 못해. 여기 붙어있는 게 바로 CH3 메틸이라는 거예요. 메틸기라는 거예요. 예, 이걸로서 조절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 여기 있는 유전자가 만약에 암 유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암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를 하면 젊었을 때는 암 유전자 같으면 이쪽은 전부 다 봉인을 해놔요. 착륙을 못해. 그럼 이게 단백질로 안 바뀌어. 그러면 예, 암이 안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 있는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CH3가 떨어져 나가면 전사조절 유전자가 착륙할 수 있어요. 그럼 단백질로 바뀌어요. 이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DNA 메탈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 또 하나가 뭐 있느냐 하면 후속 유전학에서 그 생명 현상은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테리아는 간단히 이렇게 보면 어떠냐? 박테리아는 무조건 두 개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무조건 두 개로 분열돼 나가는 거예요. 예, 박테리아는 무조건 자식을 자손을 만드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테리아가 조건만 맞으면 한 일주일 분열을 하면 지구 덩어리만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박테리아 다음으로 나온 진핵세포, 다세포, 다세포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웬만하면 이게 자손을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DNA를 복제하는 거예요. 예, 복제하거나 전사를 해야 돼요. 이제 DNA를 갖고 뭘 해야 돼요. 근데 다세포로 오면 이 DNA를, 여기 가장 핵심입니다. DNA를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동여매 놓은 거예요. DNA를. 자, 그래서 그 동여매는 실패가 이게 뭐냐, 어디다 묶어 놓냐면 DNA를 여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안 풀어지도록. 그러면 묶어 놓으려면 이렇게 무슨 후크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히스톤 꼬리라 그래요. 요 히스톤 꼬리가 잘 보세요. 요 히스톤 꼬리가 요거의 끝에 플러스 전기를 띄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미노산이 뭐냐 하면 저쪽에 보신 아미노산이 리신, 뭐 아르기닌 이런 분자식을 써보면 아미노산이 N, C, C 있다면 이쪽 끝에 플러스를 띄어요. 이 플러스가 요 끝에 플러스가 있는데 DNA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요. 그리고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요렇게 요게 휙 요렇게 해갖고 클리핑을 해줘요. 요게 이렇게 클리핑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안 빠져나와. 이 DNA가 이렇게 빠져나와줘야 이 DNA에서 RNA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빠져나오니까네 단백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을 못 만들면 어떠냐 하면 단백질을 안 만들면 뭐냐면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포 생물학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웬만하면 단백질을 인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단백질을 만들어 갖고 막 성장하고 이럴 때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새끼를 만들고 쭉쭉 하면 되는데 영양물질이 안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황이 많아요. 자외선이다, 화학물질이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는 그때 자식을 낳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스탑해야 돼요. 스탑한다는 말이 DNA를 인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가다놓는 거예요. 요 가다놓는 요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네.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래서 보통 때는 이게 원래 이쪽에 있는 그 원래는 잘 보세요. 이게 아미노산이 플러스 전기일 때예요. 그러면 DNA는 마이너스 전기 때예요. 그럼 야가 요렇게 해서 고리를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떨어졌나요? 예,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양물질 많이 좀 받아들이고 세포가, 예.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위험하지 않으면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자식을 만드느냐, 안전을 도모하느냐, 이 두 갈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양물질이 많이 오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 같으면 자손을 만들어야 돼요. 자손을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열어줘야 돼요. 그때 열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 전기를 없애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면 돼요. 요거는 원래, DNA는 원래 마이너스니까네. 이게 플러스가 되면 요렇게 해서 자물통을 채워버리는데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식을 만들고 막 맹렬하게 살아야 될 때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중화시키면 돼요. 요 중화시키는 게 뭐냐면, 요 아스틸기를 갖고 COCH3라는 분자를 요 갖다 붙여버려요. 붙이면 이게 전기 중성이 돼요. 그럼 전기 중성이 되면 이파리 열려버려요. 열리면 DNA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지면 단백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요 보시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가를 요 도표에서 보여주시면, 요게 있는 요게, 보시면, 뭐, H3, H4, H2A, H2B, 요런 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다 요겁니다.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있는 야들은 뭐냐면, 지금, 이쪽 그리면, 여기서 이 펼쳐진 꼬리 보이죠? 요겁니다. 요 지금 펼쳐진 요게 뭐냐면 요 단백질에서 쭉 나온 말단입니다. 끝자락입니다. 요 끝자락이 요겁니다. 여기 요 단백질의 끝자락입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대로 보이죠? 요 끝자락. 요 끝자락. 요걸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꼬리인데 이 히스톤 꼬리에 보시면 A라고 막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아스틸입니다. 아스틸이라는 분자가 막 갖다 붙어줘요. 그다음에 요 P는 인산입니다. 인산이 갖다 붙어줘요. 그래서 요 히스톤 꼬리에 요래 붙었던 요 정보를 부르는 게 히스톤 코드라 불러요. 이걸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들 DNA 코드란 말 다시 보시죠. DNA 코드. DNA 코드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에도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코드란 말이 뭐냐면 정보. 정보를 매핑한다는 거예요, 요거에. 요런 걸 부르는 걸 에피제네틱스라 불러요. 에피제네틱스란 말이 뭐냐면, 제네틱이란 말은 유전이란 말이잖아요. 이 유전이란 말은 뭐냐면, 아버지 부모의 DNA가 자식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DNA는 그대로 전달되는데, DNA 추가해갖고, 이거 추가하는 거잖아. 에피. 그 위에 뭘 덮어씌우는데 그 덮어씌우는 게 뭐냐면 CH3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CH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갖고 이거는 언제 붙이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태어나고 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외 탐사를 간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활동을 한다 할때 특별한 활동을 하면 우리 세포 레벨에서 단백질 레벨에서 그러니까 DNA 레벨에서 고단백질 유전자를 많이 인출한다.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모든, 자, 부모로부터 받아오는 유전자는 다 동일해요. 유전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요. 유전자는 바뀔 수가 없어요, 거의. 부모한테 받은 걸 그대로 받아요. 받는데 그 유전자를 얼마나 자주 효율적으로 단백질로 바꾸는가, 이 레이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후속 유전학이라 그래요. 에피제네틱스라 그래요. 요건 이제 제네틱스죠. DNA는 제네틱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DNA 자체는, 이 자체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유전인데, 여기에 새로운 정보가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는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인생 경험했는 모든 게이 히스토리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70대 때, 만약에 80대인 사람이 70대 이 정보를 나의 10년 전의 정보를 다 기록해 놓다면,
고정부로 다.

바꿔 놓으면 내가 70도로 돌아간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거꾸로 젊어지기는 아직도 어려운데 노화를 천천히 이렇게 저속 노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80대 할머니가 그 60대, 50대 몸매를 갖고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건 앞으로 더 가속될 건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 하면 앞으로 한 10년 내로는 100명 중에 한 10명이 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한 30년 후에는 100살 돼도 피부나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몸이 60대인 경우가 점점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이라는 걸,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걸 이 분자 레벨에 들어가면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예. 네. 여기서 이 바로 에피제네틱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더덕더덕 붙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좋은 환경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저 했던 이야기 되풀이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만날 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과학 이야기든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친구로 사게 돼요. 특히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예. 네. 그거에 이걸 공부해보면 진짜 명확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꼬리에 붙는 이 분자들이 달라져요. 빈도수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면 어떠냐면 이게 풀릴 확률이 달라져요. 이게 풀릴 확률이 달라지면 단백질 만들 확률이 달라져요. 그럼 내 캐릭터조차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에피제네틱스. 이게 2000년 이후에 크게 불거진 겁니다. 그 내용은 거의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에 대한 교과서가 몇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쭉 가면 지금은 그 에피제네틱스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부터 받은 유전자를 조금 안 좋게 받아도 너무 탓하지 말고 유전자가 있으면 이거 잠깐 비유를 들어주겠습니다. 에피제네틱스의 이 후성 유전학 이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유전은 기존에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가 바뀔 수가 없어요. DNA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후성 유전학은 뭐냐면 후성적으로 그 후에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뭐 회사를 정하고 모든 과정에서 이 유전이 발현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을 바꿔버려요. 자, 한 예를 들어 줄게요. 이게 제가 한 20년 다 됐는데 읽은 책에 그 책이 요즘 절판이 됐을 거예요. 어떤 책이냐 하면 인연은 이렇게 하여 얻어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너무 아주 수필 같아서 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책이 뭐냐면 일본에 있는 그 생물학자가 썼는 책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일본에 있던 생물학자가 그 책을 왜 썼나 하면 자기 동생이 외교관이야.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들이 고등학생이야. 그 조카잖아요. 그런데 얘가 망나니야. 문제야. 동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애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그런데 자기 동생이 아프리카로 전근을 가게 된 거예요. 외교관이니까래. 그러니까 자기 그 동생의 아들 조카도 아프리카로 같이 자기 앞에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동경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아가 아프리카에 가서 1년 내에 애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큰아버지가 딱 봤더니 이거 너무 놀라워갖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전문 분자 세포 생물학자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의 조카의 공부하는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 갔더니 교실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그런데서 아프리카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아가 1년 만에 바뀌어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서 여기 있는 DNA는 안 바뀌었는데 부모로 봤던 DNA는 안 바뀌었는데 그 DNA를 인출할 확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동경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만들어지지 않았던 단백질이 그쪽에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후성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하나가 아미노산들입니다. 요 시스테인, 아스파르테이트 예를 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야들이 원래는 이렇게 염두처럼 됐는데 이렇게 해갖고 덩어리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러면 자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두 개 이 덩어리가. 그럼 이걸 이량체. 예. 네. 이게 만약 네 개면 주로 네 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요게 네 개가 다 모였을 때 이걸 효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됐죠? 근데 효소란 말을 이 그림을 보면 말해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자, 이게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잘 보세요. 여 보세요. 지금 이게 황이잖아요. 황황이 결합했죠. 잘 보세요. 황황이 결합했죠. 이걸 뭐라 하냐면 이황화. 이황화 본드라 그래요. 이황화 결합이라 불러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저 퍼머 하잖아요. 퍼머. 퍼머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가 뭐 심지어 한 달째 그대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은 젤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젤라틴이라는 단백질 속에 황이 많습니다. 그 황을 온도를 높여주면 그 이렇게 할 때 펌할 때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온도를 높여주면 약품 처리가 온도를 높여주면 머리 모발 속에 있는 황하고 황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철심을 꽂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고정이 돼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이 이항화 본드가 작동하는 게 고무 알죠, 고무. 여러분들, 고무가 그 브라질에서 많이 나는데, 이 고무 진액을 채취해갖고, 나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뭐예요? 타이어잖아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 바퀴가 있습니까? 그 타이어로 바뀔 때도 동일하게 고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가황 반응이라 해서 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황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고무는 물렁물렁한데, 고무 타이어는 총알도 잘 못 뚫잖아요. 그 정도로 탄력이 있으니까 지구상의 모든 바퀴가 고무 타이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도 이 원리와 완전히 같은 겁니다. 황 두 개를 결합하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그걸 과황작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머리카락에도 일어나고 모든 곳에 일어나요. 단백질에서. 자,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과정이. 자, 단백질이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들의 연결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미노산 연결되면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아무 작용을 못 해요. 자, 이런 걸 흔히 펩타이드라 불러요. 한 7, 8개 이렇게 결합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유전자 할 때 단백질, 효소 작용하는 단백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야들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오더니 자기 스스로 당겨갖고 그다음부터 오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덩어리 줘야 돼요. 그럼 뭐냐면 입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입체 구조에 자 입체 구조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입체 구조를 그냥 멋있도록 그리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자물쇠가 되죠. 자물쇠가 되죠. 그러면 또 단백질 하나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단백질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열쇠가 되죠. 예, 네, 열쇠. 그러면 바로 지금 생물학에서 초기에 지금 또 이 버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요. 그래서 요 입체 구조를 갖고 요거, 이거 문을 열어요. 이 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렇게 세포막에 단백질이 있다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멍에 맞는 열쇠가 딱 오면 이 문이 열려요. 열리면 이 속에 나트륨이 들어가고 해서 모든 정신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라 불러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구체적으로 생명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하냐면 효소작용이라 불러요. 이제 효소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효소작용 생명현상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 입체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부위를 확대하면 요 부위에 있는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구멍을 만들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짓거리예요. 지금 그 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탁 해갖고, 착 해갖고, 그 위치를 딱 맞게끔 착 해요. 이걸 만약에 계산을 해갖고 요 열쇠에 딱 맞게 구멍을 만들어 자물통을 만들어 하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네빈탈이라는 학자의 역설입니다. 이게 효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네빈탈

역사가 뭐냐면 이게 접혀지는 게 계산을 해갖고 요 위치를 딱 맞추려면요. 잘 들으세요.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지구 나이 10억 년을 해도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생명이 진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면 야가 이 구조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재즈 춤추듯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작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요쪽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는 요 구조가 또 발견됐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인트린식 디소더 프로테인. 예, 이거 최근에 지금 핫이슈입니다. 예, IITP라 불러요. 인트린식 디소더 프로테인이 우리 그 효소장애 단백질 중에 거의 한 30%가 이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열쇠 자물쇠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의 뭐 작용 이거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구 게임 하듯이 그다음에 재즈 연주 하듯이 적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대표적인 내가 조금 전에 했던 히스톤의 이 꼬리가 나와 있잖아요. 꼬리가 이 춤을 춰요. 네, 랜덤하게 춤을 춰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여기에 아스텔이 붙고, A가 붙고, 메틸이 붙고, 인산이 붙고, 이게 하나의 코드를 만든다 그랬잖아. 이 코드야말로 이게 진짜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그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바뀌는 게 생명현상에서 가장 코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산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가려면 수억 년이 걸려도 계산이 안될 정도로 난제 중에 난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프탈이라는 이 화학자가, 이 생물학자가 그몇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열쇠, 자물쇠 구멍을 딱 맞추려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드는데 생명은 이걸 맞추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알아요? 빠를 때는 밀리세컨드 만에 맞춰버려요. 예. 효소작용이 거의 밀리세컨드로 막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정례화되고 딱딱한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속에는 가장 코어 부위는 무작위적이란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재즈처럼 적흥 연주. 이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은 브레인이라든지 우리 유기체는 컴퓨터 같은 게 아닙니다. 뭐하고 같냐면 농구 경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적흥적입니다. 재즈 연주와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연의 무상하게 바뀌는 자연의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즉시 대응해서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Intrinsic disorder protein. 예, 이게 지금 요즘 핫 이슈입니다. 생명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지금 이거를,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가, 접혀지는가. 간단해요.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자체에 전기를 띄었어요. 요거 이제 산소도 있고, 자, 요것도 하나 들을게요. 오이, 요게 수소결합입니다. 하이드로젠 반도. 자, 요게 수소결합, 요게 이항화 결합입니다. 요게, 예, 요건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이에요. 예, 수소결합이 생명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탈착해요. 3M 테이프처럼 붙였다 뗄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7, 80도 넘어가면 띄지고, 온도가 낮으면 결합하고, 이게 PCR 원리가 되는 거예요. DNA인 경우에. 단백질도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스스로 이렇게 번드를 해버려요. 이항화 본도, 수소 본도,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뭐다 결론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모듈이 스스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효소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으로 일어나는 중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이렇게 핵막도 있고 DNA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모든 막이 이 막이든 다 어떻게 됐나 하면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한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겁니다. 이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요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중막이라고 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이중청이잖아. 이중청이잖아. 잘 봐요? 예. 네.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빨간 점이 두 군데 있잖아요. 빨간 점이 여기도 있고,

요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 전체 구조를 이렇게 된 걸 인지질 이중청이라 불러요. 이중막. 예. 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요렇게 가지런히 있는 경우 있고, 아주 모범생처럼 요렇게 가지런히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 약간 삐딱선을 또 요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렇게 써 있는데,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끽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닌데, 요렇게 끽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이 훌라춤을 춰요. 요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마이크로 세컨드 오더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마이크 세컨드로 회전을 하는데, 요렇게 될 경우는 이 회전을 하면 이 공간 반경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갖고, 이게 온도가 높아져도, 자, 온도가 낮아도 이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올리브 기름 한번 보세요. 올리브 기름을 냉장고에 이어도 액체 상태 그대로잖아요. 근데 돼지 기름은 온도 조금 높이면 액체인데 냉장고에 이어면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는 요거는 바로 돼지 기름입니다. 예, 동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은 뭐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포화지방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포화지방은 야들이 가지런한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터닝 할 때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들은 온도가 내려가면 냉장고 들어가면 굳어져 버려요. 고체가 돼 버려요. 근데 요거 있는 야들은 약간 불량스럽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닝해도 이 공간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온도가 떨어져도 야들은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온도로 바꾸면 온도가 떨어져도 야들은 고체가 안 돼요. 액체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포화지방이라 불러요. 자, 이건 다 이쪽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뭐냐면 CH2 이렇게 돼 있는데 야들은 CH2 있다가 CH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거에 선을 하나 꺼줘야 돼요. 요럴 때 이중결합이 있을 때가 요렇게 윽다리로 표시가 불포화지방이에요. 자, 요거 모델입니다. 인지질. 그리고 요 왜 인지질이라 부르냐면 인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질은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빨간 점이 있죠. 요 빨간 점이 인산이고 지질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지질이라 불러요. 그 인지질 중에 뭐 포스터 세린, 포스터 이니스톨, 예, 포스터 콜린 있는데 포스터 세린은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죠. 브레인이 뭐 좋게 된다 하는 포스터 세린은 상품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로 이게 이쪽은 중요합니다. 인지막. 요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렇게 세포막을 형성하는 이런 막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 점이 인산이 붙어 있는데 저 중요한 게 요 빨간 점이 붙은 요 부분은 물을 싫어해요. 예. H2O를 싫어해요. 예. 아, 쏘리. H2O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걸 뭐 친수성. 요 빨간 점은 친수성. 그 다음에, 예, 잘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해요. 예. 소원하다 그러죠.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쪽에 잠깐만, 요거 잠깐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구조를 갖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위는 인산이 있어요. 인산이 있는 바는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도 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위는 뭐냐 하면 이 부위는 처음부터 기름으로 돼 있어요. CH2. 이걸로 다 돼 있어요. 그 물을 싫어해요.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소수성이라 불러요. 물을 싫어해요. 이런 모양을 하죠. 그러면 이걸 원으로 그려보면 이 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머리 부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을 좋아하죠. 물을 좋아하니까 이 속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 안이 되고 이쪽도 야들은 물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포 같은 물이 있을 수 있고 세포 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뭐냐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왜 세포막이 이렇게 고무막처럼 고무풍선을 만들어지느냐가 이 동영상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동영상이에요. 아주 간단한 동영상인데 여기서 왜 우리가 세포가 만들어지는가? 안쪽은 물이 있고 바깥은 물이 있고 막에서는 막 속에는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생체의 모든 막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세포가 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요 원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탁할 때 때가 뭡니까? 주로 지방질 많잖아요. 지방질 때 지방 그저 오래된 그저 옷에 때를 벗기는 세탁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또. 예. 네, 그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또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그 삼겹살 먹었을 때 소장에서 이걸 그 지방질을 녹여 갖고 그 유화작용이라는데 그 과정에 담장산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공부를 할때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요 애니메이션은 조금 시간인데 잘 한번 보세요. 요게 넷플릭스에 있는데, 예, 대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애니메이션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팀인, 아데닌, 시토신, 팀인 것 같으면 이쪽에 맞선걸로 요렇게 이빨이 하나하나씩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팀인, 여기는 구아신, 구아닌, 여기는 아데닌이 나오잖아요. 요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요게 바로 뭐냐면, DNA가 만들어질 때 하고 RNA가 합성될 때이두 개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요거 세 개가 와요. 이게 인산이 세 개인데 인산이 두개 떨어지고 하나가 결합해요. 요두개 떨어져요. 잘 보세요. 요두개 떨어져 나갑니다. 요거 딱 작용해서 두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결합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인산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줘야 돼요. 세포가 분열할 때. 예. 그래서 인산 세 개가 요렇게 따라 왔다가 두 개가 딱 떨어져 나가요. 두 개가 떨어져, 잘 보세요. 요두 개가 딱 떨어져 나가고 요게 두개딱 결합해요. 그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요 원리로 DNA가 이게 뭐 60억 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과정은 그동안 강의를 많이 했는데 빨리 모식도록 그리면 이렇게 됐죠. DNA가 이렇게 있다면, 아니, 핵에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확대해 보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렇게 내막이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라 하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지금 요거 몇 개냐면 이렇게 다섯 개가 박혀 있어요.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1번이요. 요 보면 이쪽에서 요렇게 해서 NADH가 갖다 붙어요. 그래서 요 쪼개져 갖고 요 전자 두 개가 자요요그요 애니메이션은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NADH가 쪼개지면서 요거 있는 전자 두 개가 요 전자 두개 요로 이동하는 거예요. 요로 이동하여. 그럼 이 전자 두개 이동할 때잘 보시면 요걸 따라 갖고 양성자가 요로 이동해 줘요. 요겁니다. 요 양성자들이 요다 이동하잖아요. 예. 요 양성자가 이쪽에서 1로 이동해 줘요. 그리고 전자는 요잘 보시면 한번 볼게요. 톡하고 요 2개. 요 2개 따라가죠. 요 2개. 요 따라갔어요. 요 이렇게 오잖아. 요 전자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물로 바뀌어요. 예. 요 전자 따라가 보세요. 전자. 물로 바뀌죠. 예. 요 전자 실어 나잖아. 요 보면서 요 전자 두개 실어 나르죠. 예, 전자 실어 나르는 거예요. 전자 출발을 어떻게 되냐면 요 보시면 요거에 톡하고 전자 두 개가 요로 가요. 요두개 하죠. 요두개 가죠. 요 실어 나르서 두개 하죠. 요 전자에 동반해 갖고 양성자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성자가 예, 양성자랑 왔다가 이 양성자들이 이쪽에 많아져요. 많아지면 자요 양성 요로 들어오죠. 요 양성자가 잘 보세요. 요로 들어오죠. 요로. 들어오죠.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 벅적벅적 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ATP 합성 요소예요. ATP 합성 요소가 이쪽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ATP가 들어가고 이쪽에 저 ATP가 나오잖아. 보셨죠? 예. 네. 그래서 이쪽에 이게 돌아가면서 ATP가 나와요. 이게 신경세포는 얼마나 만드느냐 하면요. ATP를 47억 분자를 세포 하나당, 잘 들으세요. 초당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한 약입니다. 세포 하나당, 지금 이 ATP 분자를 47억 개, 신경세포는 47억 개 만드는데 1초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분자가 요 뛰어나온 요 분자가 ATP입니다. 요게 지금 ADP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ATP가 들어가서 ATP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 이 머신이 뭐냐면 이게 ATP 합성 요소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면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막에 뭐야? 막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이게 몇 개냐 하면 이게 거의 한 천 개가 넘어요. 예. 미토콘드리아. 이게 ATP 합성이었어요. 야가 바로 야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쪽은 ATP가 와서 충돌하고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DNA 구조하고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자발적으로 접해지는 과정이 중심이었고 또 그 후성 유전학에서 DNA 메틸리제이션, 그 다음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크로마틴 리모델링, 그리고 넌코딩 RNA 여기까지 있는데 주로 그 히스톤 단백질이 감기는 이 과정하고 DNA 메틸리제이션이 후성 유전학의 굉장히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그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만들 때 그 입체 구조 그 핵심적인 부위가 랜덤하게 제저춤추듯 자유롭게 디스오더된 무질서한 그 춤 속에서 놀라운 그 구조가 찰나적으로 만들어진다. 예, 생명의 가장 오묘한 부분은 그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질서하게 예, 춤추는 이 춤에서 놀라운 그 구조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4: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향해 마음을 보내고 있나요? 누구를 그리워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으며 평생 붙들고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갈망은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목마르기에 물을 찾고 그리기에 사람을 찾고 이루고 싶기에 길을 떠납니다. 언제든 가질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 애틋함도 간절함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의 긴 구애인지도 모릅니다. 연인을 향한 구애도 있고 꿈을 향한 구애도 있으며 행복을 향한 구애도 있습니다. 예술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향해 구애하고 수행자는 깨달음을 향해 구애하며 누군가는 평온한 삶을 향해 간절히 구애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살아갑니다. 공작새는 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눈부신 깃털을 펼치고 춤을 춥니다. 그 춤은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얻고 싶은 열망이 온몸의 춤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애의 춤을 추어야 하지요. 사랑을 원하면 사랑의 춤을 추어야 하고 신뢰를 원한다면 신뢰의 춤을 추어야 하며 인연을 원한다면 인연을 향해 춤을 추어야 합니다. 구애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며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열리지 않으니 마음을 얻으려 하면 두드려야 하고 기다려야 하며

D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0: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0: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러러 고아옵건대 남방의 화주이시며 큰 원력의 본존이신

주고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안로 후면산하 BTN 불교TV 무상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선망부모 조상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중 이제를 봉행하는 백중 기도 동참 발원 제자와

바로 강영순복이 강명남 김수환 강순이 강순금 강경순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강원년 복이 한성적인만금 강창종고승득영가 고해숙복이 고태영 유성능고영봉 고영선 발려명

돌돌이 영가 각경필복이 대종사 법정스님 강령신묘다 도정스님 강령 곽유근 곽유건 경주 최씨 곽학상 이번에 곽정수 김다련 곽상영 영가 권호연복이 김승만 임순이 권경철 김순이 권호성 권호성 권호석 김 만수민의연 정영준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권이자복이 권재충 안학이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군자복이 김홍순 이점순 김출기 김홍주 이성순 영가 김혜김씨 선망효

김종률, 이하무, 건미, 김근수, 김치마, 김치도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덕, 김보기, 김기,

아령일체 영가 김일한복이 김만기의 조백석 김진노 영가 태아령 영가 김미실복이 김봉진 김복희 광심호 영가 경주 김씨 선방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미연복이 태아령 일체 영가 김복순복이 김영소 김영순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소순복이 김남용 김부덕 조준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혜 김씨 일체 영가 김승

영가 김순자 보기 김정호 김소봉선 영가 김영아 보기 김영철 박돌순 김석권 송세화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희 보기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김옥규 보기 김희정 백순례 영가 청도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영가 김옥자 보기 김영태 김영환 청묘순 황순자 영가 김영숙 보기 김정문 이분순 한종우 영가 김용순 보기 김창근 오만분 강순남 김용식 김유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인순 보기 조상현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재현 보기 김왕목 한은아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종숙 보기 도삼석 조목 임시의 도안섭천 옥순 영가 김종현 보기 김병석 고수란 항명의 영가 김주헌 보기 김성희 한망당 김상수 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

김혜경복 김홍현 최성님 김홍순 김상덕 김한종 영가 안동 김씨 영가 김영규 북이 김효복 민경주 심호 박씨 김영호 의성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영순 북이 김금석 김태욱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혜영 북이 김서필 한재철 영가 김화야 북이 김경용 전 차선 조지행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희수 복이 김갑현 증조모 조부 조모 김금봉 박서분 시모 김송수 김옥희 영가 노희석 복이 노혁압 이선희 노재평 서병수 박자분 영가 문상훈 복이 문석규 김중령 문흥

전복이 곽근도 박병호 최효군 박동규 김영래 박맹래 김종철 김종필 박공주 곽완석 정문순 박동옥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박삼수복이 박금덕 육천월 조춘호 밀양 박씨 선망초상 일체영가 박수빈복이 이래실 이래한 이선영 천주의 씨 희모

장시 박남근 황치 황지원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박장교복이 박노창 장재선 박봉래 조모이씨 장치조 외조모 성씨 일체인연 영가 미량박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안동장씨 선망조상 인동장씨 선망조상 일체인연 영가 박정리 박순우복이 손망조상이 제2년영가 박정신복이 김기로 박창섭 홍삼례 박대용 박홍용 김소윤영가 박정희복이 박승주 황옥수 김만옥 김옥배영가 대하령일체영가 손망조상일체영가 박족천복이 박창규 박석규영가 박찬용복이 박경초이경이 송부영영가 박혜종복이 박영석 손순이 박병은 장순남 김경출 이차연영가 박혜자복이 한석주 최석화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김기옥영가 대하령일체영가 배이봉복이 배승용 지전분영가 서영숙복이 서정고 김순희경과 서재숙복이 서서남 서한영령과 태아령령과 성은주복이 성두영 박정희영과 창령성씨 선망조상일체영과 미량 태아령령과 송숙경복이 조기만 이금만 조영호송 헌철 김숙 김분해 송인한 송보섭 송영섭 박춘자 외조모 영가 창룡조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송지연복이 태아령 영가 심점덕복이 김익환 최익남 김주성 김주경 김주봉 김민숙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신미연복이 힘치에서 김의식 김재심 영가 힘서연복이 심우태 김일순 김정순 박인달 문금순 영가 청송심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안덕일복이 안현수 김차수 정몽녀 강동배 지하맹 영가 한병광복이 안효승 김군순 영가 축산한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한희정복이 김파남 박순종 김원일 안종현 박종금 영가 양수영복이 이차영 마추님 양형연 양판곤 김계순 김동기 옆지박이 아지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양종현복이 양철수 조순내 양충희영가 양지연복이 이병아 희영기 준하영가 태하령일체영가 염춘희복이 염승남태영숙영가 오칠석복이 오상돈 장경술영가 육영남복이 유수봉 박정분 육영자영가 육순희복이 박강수이도림 육봉순 모행순 박행시 육종행마시 수원백시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희근숙 이영복이 희경준 희봉순 조모 희정복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일한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서동문 이재전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희병률복이 이민현 박임경 이필연 이효철 이유복 권정술 안차희 영가 이상남복이 이정희 오시제이 김순희 희상섭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상희복이 이필우 이상길 형주

예시의 선망 주상영가 이상안보기 이종근 이찬우영가 이소영보기 이서원 초보이시 존모 박일생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순현보기 이봉석 김태덕 큰오빠 이경자 이송천 영가 백진이시 일체영가 태아령영가 이수미 보기 박우석 김재철 김유원 최정숙 정태석 영가 이순옥 보기 이근영 박춘자 희근택 이슬기 영가 천주이시 손망조상 일체 영가 호두 영가 이순자 보기 이순이 영가 이순전 보기 이성수 주재순 이순옥 영가 태아령 영가 이시기 보기 김혜암, 김순나, 김재규, 김현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영순, 보기, 김영수, 김두경, 이선현, 김기자, 영가, 이옥분, 보기, 방진호, 이가비, 방금석, 영가, 이용주, 보기, 이혼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희정수 보기 성수영 천월산 성낙근이 현영 영가 이정실 보기 최사윤조 필순 최정도 이두한 박남옥 영가 희정아 보기 이관상 권해란 영가 벽진이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하령 영가 이한동 보기 보현 신현선 영가 이행교 보기 인상 하숙희 영가 이행원 보기 조상님 이응법 서장의 이귀임 희귀도 김복내 이름어 이기순 정 황하수 이양금 대고모 이형영

본열 문고노 박인영 박하섭 영가 태하령 입체 영가 임금자 복기 유해선 임덕순 임극진 이양심 황호탁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임상한 복이 임춘득 김목순 영가 나주 임시 선망조사 일체 인연 영가 임희숙 복이 박탕기 차옥단 차양진 박광식 영가 미량 박씨 선망 조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장귀순 복이 김영윤 김선순 장학수 조차양 김여생 영가 장연숙 푸기 장군복 최종순 이상선 이시 황재명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장윤옥 푸기 김홍길 희윤이 김순애 장만호 영가 일체 인연 영가 장기덕 푸기 전승규 이중임 정기찬 푸기 전수연 푸기 신명순 송만호 김군순 송선호 송태민 전원업 송종순 전태영 영가 정경의 부기 정동원 유옥순 정영은 정석훈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선망 조상 일체 영가 정원

거기에 청주정시의 선망조상일체영가 대아령일체영가 정의자보기의 정은천 이복순 정제태경가 현일정시의 선망조상일체영가 대아령일체영가 정유석보기 정주영 정혜준김 흥조영가 정현섭보기 정남순 안정내 정지영영가 조도예보기 송호봉 박연희 조삼조 김필분조 태규영가 조영미보기 조중식 한양조시 선망조상일체영가 대아령일체영가 송재롱이영가 조영선보기 전영태 신갑수 조정식 박정순영가 대아령일체영가 조용한보기 조문호 고문교영가 선망조상일체영가 대아령일체영가

영가 조금 보기 조영어 영가 조안내 보기 조영가 명이 조판제 영가 조연 보기 조정어 유정순 조규백 유형녀 조성어 평양조시 고모무 고무조 고조모 영가 평양조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 유인 영가 평양조시 선망조상일체 영가 태아령일체 영가 제두선 보기 최호영 유희달 형가 최분철 보기 최병안 이승탁 신금 신순국 최임철 신금 김씨 서평규 소유진 서세종영가 태아령일체영가 최인옥 보기 전생 현생 축생 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저 최정자 보기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영가 유기동물영가 휴주무주영가 하은주 보기 하태룡정 수남영가 한 세진보기 태아령일체영가 한태만 보기 한병음 김옥규 한태종영가 홍명현 보기 홍대안 송남옥 홍명남영가 홍성자 보기 홍은표 라붓은 홍성년 홍창표 홍성민 허성식 강청자영가 태아령일체영가 홍영도 보기 홍인식 이경의 박순내영가 남영 홍시의 손망조상일체영가 홍지연복이 태아령일체영가 황유진복이

백종 추권 영가를 중심하여 상세 선망 누세 종신 예영 숙백 참해질손 원근 신척 일체 권석 등 각혈이 열명 영가 차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에

정성으로 선망 부모 조상일체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중 초제를 봉행하는 백중 기도

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중심으로 상서선망누대종신제영숙백참해질손 원근친척일체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내동상동하유주무주애온고온불자 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

0: 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백중 우람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십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

0: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량사 건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늘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것이 있죠. 전부 다 한번 오늘은 귀 기울여 들으라를 먼저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 톨스토이. 바른 재능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소한 일이란 없다. 인생은 작고 사소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무언가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노력은 끌어대지 않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말하라. 우리 똘스토이는 여러 불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작가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인생은 작고 사소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인생살이라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나의 일생은 내가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전부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일 뭐를 이루는 게 인생살이가 아니고 소소한 데서 작은 행복이 끝내는 모임이게 되면 큰 행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언 큰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어떤 큰 것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착실히 해나갈 때 참된 행복,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요사이 유행이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하루하루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인지를 느끼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똘스토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뭐 한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내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말은 내뱉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좋은 말이 되는지 나쁜 말이 되는지 선택을 할 때 늘 나는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럼 너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못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자는 못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해지지가 않죠. 왜? 스스로 인격을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좋은 행동을 할 때 상대들이 나의 인격을, 인품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품과 인격을 누가 무너뜨린다? 타인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내 스스로가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톨스토이가 말씀한 것처럼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자라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맞아 하고 확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확실한 말을 하잖아요. 확실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 속에서 그래 이건 사실이야, 진실이야. 스스로를 에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 타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 걸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 하는 확신하지 못하고 확언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한 뭘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면 TV 같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이야기야. 내가 들었더라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못 져요. 그러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이야기는. 그리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된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노력은 떠들어대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뭐 일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이런 거 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 당연히 다른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면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인 거죠. 당연히 나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뭘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합니다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자랑했다가 어디에 됩니까? 꾸준히 해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아 이건 내 체질이야 맞지 않는 것 같아. 또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중도에 포기할 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좀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 자랑하던 그 기세 그 용기 그때는 어디로 갔나요? 각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톨스토이도 그대가 참으로 노력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죠.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말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열 가지 일을 하면은 열 가지를 다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내가 금강경에는 1250명 나오잖아요. 1250명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오면은 나를 갖다 부처님을 비난하고 욕설하고 별 사람이 다 와서 이야기해도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의 인격은

내가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려면은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깔보거나 해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가 존재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하찮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생각한다면 아 당신께서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럴 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고 인정해 준 긍정해 준 나의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설하겠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이해의 마음을 보여줄 때, 포용의 마음을 보여줄 때 상대는 나를 좋게 칭찬하고 찬탄하고 아름답게 보아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욕설한다고 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상대에게 포용의 정신, 이해의 정신을 보여주었는가, 그런 자세를 또 취했었는가 생각하는 현명한 불자님들이 되어주기를 우리 똘스토이의 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신 몸에 들어간 우리 8페이지에 제일 밑으로 보면은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세월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다면은 그런지 우리는 끝없이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는 분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그렇죠. 그럼 나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나? 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다? 탄생계에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잖아요. 유아독존이 바로 뭡니까?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다? 유아독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체 있는 것, 형상 있는 것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꽃도 나무도 모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기는 해도 똑같은 건 없잖아요. 우리 쌍둥이 보십시오. 같네 해도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만은 따져보면은 몸은 함께가 될 수 있지만은 마음은 같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같지 않죠.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부모님께서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임을 갖다가는 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탄생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행동을 해야 돼. 훌륭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못난 행동을 하고 못난 말을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훌륭한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진리를 얻어서 나도 부처님같이 위대한 인격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다 할 때 진정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모습은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행동을, 어떤 훌륭한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갈 때 금방 말씀드리지, 나의 본래의 면목이라고 그러죠. 본래의 면목, 참된 진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 절을 갖다는 올리면 올릴 때마다 어떻게 됐나?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참된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하죠. 지극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한 정성의 일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일배는 천배, 만배 하는 부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삼천배 같은 거. 허리 굽히는 운동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을 표한 절이기 때문에 부다닥 하는 삼천배보다 그 한 배가 더 귀중하고 위대한 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에게 당신과 같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저는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불자님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처님이 자꾸 마음을 붙잡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몸이 닿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생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쉬고 생각으로 도모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도모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노을방 아래 하자 집착착 해가지고 방아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당나라 시절에 유명한 조두선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방아착하면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불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엄양존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내려놓게나 하고 조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엄양존자가 이미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조주스님께서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무겁게 짊어지고 가게나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데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조주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집을 방문했을 때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가워.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지 않았어. 괜찮아 할 텐데 우리 조주스님은 뭐라 했다? 내려놓게나. 근데 뭐 어떻게 되게 된다? 우리는 뭘 했을 때는 내가 뭘 한다는 상이 있습니다. 내가 뭘 가져갔다,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조두 스님이나 스승님을 만나러 오면서 저는 어떤 다른 대중들처럼 선물을 인사 우리가 어디를 방문할 때는 인사치로 가져가잖아요. 그러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두 스님은 뭐라 했습니까? 미안하다는 마음, 죄송하다는 마음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우겠다는 마음, 얻겠다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조두심을 갖다는 방문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갖다는 얻겠다, 구하겠다. 우리가 어떤 스님을 방문한다. 아, 우리 스님 방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조언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언을 갖다 구하러 가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스님께서 좋은 조언을 갖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조언이 100% 나의 마음을 적실 수 있을까요? 100%내 길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없애줄까요? 예? 우리는, 앞에서는, 스님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가면서, 한 70%는 까먹지요. 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을 바꿔라. 나의 견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마음에 서운함이 들면서 어떻게 된다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이런 쓸모없는 이야기를 갖다 내가 들었구나 시간만 허비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구함이 없이 들으면은 바라는 마음이 없이 들으면은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거든. 오늘 이 자리에도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이 뭘 듣겠다, 얻겠다, 느끼겠다 하는 생각이 없이 잘한다, 못한다, 모든 분별심을 버리고 들으면은 들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네, 못하네, 어쩌네, 저쩌네, 분별심을 일으킨 순간, 어떤 이야기라도 내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그래 맞아 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부정의 의식 일어남을 해가지고 참으로 들어야 될 것, 새겨야 될 것은 저 멀리 흘러가 버리고 분별심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좋은 글귀를 읽어도 소귀의 경읽과 같이 아무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없는 말들을 위해 될 뿐입니다. 한마디를 들어도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부처님 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격체구나. 그 부처님 같은 훌륭한 인품을 내가 갖추고 있었는데, 왜 이걸 미처 모르고 있었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상대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위대함을, 훌륭함을 체득한 사람은 결코 바깥에서 뭘 구하거나 바라거나 찾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 옛날 선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다? 나를 버리고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허공에 텅 빔에 이르렀을 때 그제야 결코 파괴되지 않는 뭔가를 내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지 마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충만해져 있다는 행복을 누구한테서 얻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위대한 사람임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내가 나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된다? 타인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집이 큰 사람, 차가 있는 큰 사람, 이런 비교를 함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이 얼만큼 행복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돼. 물질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잠시 행복하게 해주죠. 기쁘게 해주죠. 즐겁게 해주죠. 물질은 결코 나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즐거움을, 행복을 찾는 그런 분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그냥 통하지 않으면 부처 절로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곧 뭐다? 중생입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님이라 해서 더 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부처님도 한 사람의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인생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자신이 부처님같이 위대한 인물이 아냐 하고 스스로를 자아가는, 나는 못난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 자아가는 그런 못난 나를 찾지 마시고 늘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인격체야.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늘 나는 누구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존중받는, 존경받는 모든 사람이 찬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야 돼. 스스로에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세수하러 가셔가지고 꼭 거울을 보면서 다짐을 하십시오. 너는 이런 점이 훌륭하잖아. 아름답잖아. 아름다운 하잖아. 아름답잖아. 그럼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떻게, 이런 나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좋은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나를 발견하고, 저녁이 되면 주무기 전에 또 세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샤워하셔야 되잖아요. 샤워하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너는 하루 어떤 행동을 했니? 어떤 말을 했니?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너는 오늘 이렇게 좋은 행동을 했어. 말을 했어. 너는 참 훌륭해.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찬탄하고, 내일도 또 너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내가 되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생이라서 마음 줄지 않고 부처님이라서 더 늘지도 않는 양이거든요. 또한 육도 만행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계 모래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했습니다. 우리 육도만행이라는 것을 육바라밀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 하면은 우리가 아주 많이 생각나죠. 첫 번째가 보시. 보시는 베푸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보시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행동을 해주시고 또 누구에게가를 위해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또 누군가를 갖다가는 호응해 줄 때 안아주고 격려해 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보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절집에서는 뭐 해야 된다? 무죄 치시라 해죠. 재물이 없이, 물건이 없이 치는 게 좋았네.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신시가 있습니다. 몸신자, 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는, 남에게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시입니다. 몸으로 보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것, 또 법당을 청소해 주는 것, 이게 모두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늘 신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도 신시고요. 그리고 나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도 신시고요. 모든 것이 신시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시가 있습니다. 심시. 착하고 마음으로 이제 보시하는 거죠. 착하고 오진 마음으로 타인이나 다른 존재에 대하여 자비심을 갖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라는 것은 사랑할 자자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비에서 나옵니다. 비라는 게 뭡니까? 안타까워할 비자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상대가 가여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끼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강아지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가엾게 여기잖아요.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뭐냐면 내 마음을 당해서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 가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우리 가족들이 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할 때 내 마음속에서 뭘 보여야 된다?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일으키게 되면 참된 상대가 기분이 나뿐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뭔 토로를 할 거 아닙니까? 상대가 화를 낼 때는 본인이 마음 편하면 화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본인이 많이 불편함을 갖다 나한테 표시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냐고 불편함이 많으면은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상대를 가엾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자비심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명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성품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성격이 운명을 낳는다. 전부 다 한번 좀 새겨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어떤가.

0: 거리를 다 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부다다 라고 스스로 부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부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의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부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부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청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더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붓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붓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붓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옛 선사가 말했다. 꽃이 피고 지는 일 바람에 맡겨두나니 그윽한 향기 천지에 가득하여라.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이 수행자의 경지라 했다. 다만 떠난 자리, 머문 향기만이 그윽할 뿐. 붉은 꽃 망울망울 중생을 어루만지는 보살의 마음으로 한겨울 추위에도 푸르름 잃지 않는 선사의 기계로 백제불교 최초의 가람 불갑사를 지킨 한 스님이 있었다. 불법을 선양하고 선지식 스님들의 덕화를 기리기 위해 쇠퇴한 불갑사를 지금의 대가람으로 복원한 원력의 보살. 서울과 영광을 오가는 바쁜 일상에도 틈만 나면 손수 도량을 가꾸던 참으로 소탈한 주지스님.
1: 뭐가 또 파시죠?

0: 이 빗자루를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여분을 사다가 요 관물장 안으로 하나씩 넣어놔 갖다네. 그럼 편하죠. 요거 여기 넣어놓으라고? 어, 그래요 그래.
1: 스승 수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오직 공심으로 정진하는 삶을 살았던 스님은 지난해 여름 어느 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행동하는 수행자, 취암당, 만당 종사이다.

0: 노랑 할미새 한 쌍. 어디선가 날아온 이 새들은 불갑사의 털을 잡고 새끼를 낳아 길렀고, 불갑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그리운 만당 스님이 대중을 걱정해 잠시 들르신 것이라 여기며 만당스란 별명을 붙여주셨다.
1: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육신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담긴 모든 업력을 소멸시키고 벗어난 자리에 참다운 마음의 실상자리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되느냐, 중생으로서 윤회 전생에 들어가느냐, 이와 같은 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업으로 물든 마음으로서 계속 생사윤회를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사윤회 반복을 하면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 아니고 참다운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마음을 갖추어 해탈성불하는 그러와 같은 법안의 불안의 눈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0: 만당 스님은 1964년 구례 화엄사의 아랫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신농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스님은 어린 제자의 비범함을 아깝게 여긴 선생님들의 권유로 서울 유학을 떠났는데,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서 인생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시절 아버님의 작고로 또 한 번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다가 불교를 만났다. 그 후 법전보다 더 열심히 경전을 탐독하면서도 1차 사법시험에 거뜬히 합격했고, 불갑사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은사이신 수산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2차 시험까지 모두 합격한 뒤에 출가하려던 결심을 접고 곧장 행자 생활을 시작한다. 불갑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으니 어쩌면 전생부터 이어진 지중한 인연이었을지 모른다. 세속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이 만당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갔다.
2: 만당 스님은 내가 이제 특별히 정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의리 있고 또 일 잘하고 아주 지혜가 번뜩이는 그런,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아주 일이 힘들어서 그 일머리를 잘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헤매면서 만당 스님은, 야, 만당아, 여기 이거 힘들다. 이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아, 스님 뭐가 힘들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지요. 이렇게 바로 지혜를 그 자리에서 꺼내는 사람이라, 모든 사물에 대한 모든 관점이나 이것이 그야말로 탁 터져버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문을, 일을 제시를 하면은 바로 1초 안에 답이 나오는 사람이라, 그게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춘 스님이지.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가버리니까 의도 없고, 이것이 참 맨날 며칠이 지나도 그 잠이 안 깨는 그런 꿈 같더라고 나는. 그래, 그래 이제 결국에는 갔는데, 내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중이 참 그 무상함을 알고 항상 그렇게 살지만은 아직도 그 만당이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저려와요. 그 만당 스님이 해놓은 성녀로서 30여 년 남짓 살았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49제 때, 장례 때 그야말로 어른부터 저 아래 스님들까지 폐경사에 그때 천여 명 가까운 스님들이 모였잖아요. 그건 자발적으로 누가 오락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추모회에서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을 훌륭하게 살았는가, 중도로서 잘했는가, 이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난 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갑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대웅전 앞 교불대 둥지를 튼

그때 놀랬던 그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고, 아직도 만당 스님은 참 그리워요. 진실로 옆에 도반이라면 도반이고, 후배라면 후배고, 동생이라면 동생인데, 진실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가버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슴이 미어져서 내가 참 정이 많이 깊었나 보다. 만당이 하고는 내가 정이 참 많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요.

0: 백제 최초의 가람인 불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말사로 384년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 스님이 창건한 첫 번째 도량이다. 성보 박물관인 수다라 성보관에 불갑사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절여온다.
1: 이쪽으로 오시지.
2: 영광군 모학산 불갑사 고적급 위시다 병록이라고 이제 책 제목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불갑사 삼중창주인 각진국사 비명

0: 그리고 불갑사 1740년경의 양안 전답들 소유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불갑사의 1725년 그리고 1741년 당시의 가람 모습, 그리고 각진국사가 중창, 삼중창 하셨던 고려 말의 가람 모습들이 쭉 서술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께서 위에 선대 스님들한테 물려받아서 보존되어 오던 이 자료를 항상 중요한 문서를 넣어놓는 벽장에 보관하시다가 제가 이제 고식 공부하러 왔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은사 스님 방에 올라가서 찾아뵈러 가요. 그런데 저만 올라가면 이걸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보라고 던지시는 거예요. 봐봐라. 이게 이제 옛날 스님들이 필사본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걸 쭉 봤더니 야, 불갑사가 역사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가람이 크고 훌륭했던 곳인데 스님들도 많이 살고 아니 왜 이렇게 쇠락하고 줄어들어 있습니까? 건물은 다 무너지고. 그랬더니 아직 인연 닿는 사람이 안 와서 그래. 그래서 제가
1: 이 복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지.
0: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불갑사를 복원하겠다고 출가를 했어요. 이 사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적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불갑사를 거의 다 복원해 가고 있죠.
2: 지금 주지가 되게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 우리 만당 보고 너는 전생에 불갑사에서 원을 세우고 나온 신임 후신인 같다.
1: 네.
2: 그래서 내가 죽으러 들여봤어요. 한 60년 살아 그러대. 불자들한테 나 좀 뭐 해주시오서를 못 해봐요. 불갑사 가서도 농사 짓고 살면서 조성 예불 하고 사시마지 하고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고 그렇게 해놔서 항상 선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1: 네.
2: 그렇다고 우리 만당이 그렇게 해서
1: 예.
2: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1: 예.
3: 불갑사가 옛 위상을 되찾길 간절히 염원한 은...

0: 은사 수산 스님과 그 뜻을 이뤄낸 제자 만당 스님.
1: 아, 저희 스님은 훌륭하신 스님이죠. 요즘 저희 은사 스님 같은 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연로 하신데도 입적하시기 전까지도 새벽 2시면 일어나시고 항상 조석 예불을 하시고 또 새벽에 혼자서 방에서 혼자 정진하시고 또 운동 삼아서 요가하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삼시 세끼 공양 안 빠지고 조성 예불 착실히 안 빠지고 하면 중노릇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걸 그걸 해태하거나 나태하게 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평상심 시도라고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스님이 보면 일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시구나.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셨던 분이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비스럽고 또 우리 출가한 스님들을 머리 깎고 승복만 입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저희 스님들 찾아와서 이말 저말 하면 남 얘기하고 그러면 까치 배바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에? 남 얘기하지 마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 어려운 순간들 곤란한 순간들에 봉착할 때마다 당신이 안 계시니까 정말로 제가 가르침을 받고 여쭙고 할 어른이 안 계셔서 항상 그때마다 그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2: 우리 만당 스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뜨거운 그런 열정과 또 실천력을 갖춘 그런 수행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틈 없이 정진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은사이신 그 수산 지종 큰스님을 모시는 정성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은사스님의 말씀 한마디를 천금같이 여기고 또 평생을 받들었고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또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친동생처럼 그런 가까운 도반이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때로는 소탈하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고 또 서로 깊은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만당 스님은 또 종단에 그 크고 작은 그 일을 마치 해결사처럼 그런 책임을 줬고 또 수행과 실천을 하나로 보여준 이 시대에 행동하는 스님이었습니다.
0: 사찰 중에 으뜸이란 의미를 지닌 불갑사. 지금은 1600년이 넘는 역사에 걸맞는 장중함을 갖춘 모습이지만 한때 불갑사는 고려시대의 각진 국사를 비롯해 수많은 고승대덕이 주석했던 호남 최고의 사찰이란 명성을 뒤로하고 한없이 쇠락해져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의 풍랑이 부처님 도량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을 터 불갑사 복원을 발언하고 그 길로 출가를 감행한 만당 스님은 옛 문헌을 토대로 주변 암자들까지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이어갔다. 보통 사람의 원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3: 힘들어 하신다기보다는 불갑사라는 사찰을 위해서 당신께서 해야 될 숙명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힘들어했던

0: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단과 보면은 불갑사와 그리고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데 사실은 많은 힘을 쏟으셨고 은사 스님께서는 수행자로서 그 틀을 잃지 말라. 그리고 항상 수행자는 떳떳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야 된다. 은사 스님의 수행 길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불갑사가 더 번창하고 그 지역의 사찰이 아닌 전국적인 사찰로 꽃을 피우겠다고 처음 제가 은사 스님께 약속을 했던 부분이 하나하나 이뤄가는 게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면에서는 불갑사를 재창건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중앙 종회 부회장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교계에서는 크나큰 기둥으로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리사욕 없이 공적인 면에서 불갑사를 어떻게 하면 호남 유일의 최고 어떤 사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지금은 불갑사를 만드는 본인이기도 하고요. 아쉽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걸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은광 군민 대다수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또 추모하는 정을 기리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불갑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가 자리한다. 인도를 출발해 중국을 거쳐 백제 땅인 영광 법성포에 도착한 마라난타 스님을 기리는 불교 성지이다.

0: 백제불교 최초도 이제 성형화불사도 자실은 그 법성포에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은사 스님께서 당시 이제 영광 군수님에게 아니 여기는 삼국시대 백제 지역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난타 존자라는 성인께서 들어온 그런 중요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포구 이름도 법성포 아니냐 법법자 성인성자 불법을 전하러 성인이 들어온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역화불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스님께서 조언을 하셔가지고 또 저에게 그걸 추진하라고 하셔서 제가 저희 은사스님 말씀을 받들어서 마라난타 존자 스님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 불교 문화 양식으로 저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중요한 우리 불교 전래 역사에 있어서 기념 성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불교가 발전하면 호남 불교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한국 불교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1: 백제 불교가 어디로 왔는 줄 알느냐. 그래서 영광으로 왔지. 그러니까 영광 어딘 줄 모르지. 그 바다를 보면서 마라난타사 그 백제 도래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애기같이 좋았어요. 애기같이. 정말 아, 그 내가 뭐 옆에서 보면서 이 스님은 참 정말 전생이 어디 마라난타 스님인가. 이렇게 좋아하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2: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가 큰 힘을 쓴 것이 없다. 발언하고 서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도력이 높으신 분이구나. 전생부터서 이렇게 스님으로 좀 계시고 했던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침에 새벽 예불 한 번씩 가면은 스님 방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불이 끝나고 나면 불 꺼지는 상황.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복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설계 도면이고 뭐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밤새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나오셔가지고 일 보시고 그런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천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죠. 천붕.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손 한번 만져봤습니다. 아, 말한 거 무상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스님한테는 참 바보 스님이다. 이 바보 스님, 몸도 하나 견디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일만 하시고, 응? 그렇게 하면서 스님이 이제 어차피 또 열매 드셔가지고 스님의 그 유지가 참 어떻게 이제 우리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되새겨 가면서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해서 스님을 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도 아쉬워하는 게 나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좀 토굴에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나도 조금 더 완성되고 성불하는 길에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신 것 같아요.

0: 해마다 늦여름이면 물이 지어 피어난 상사화가 불갑사 일대를 붉게 물들인다.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부처님 도량, 만당 스님의 바람이 깃든 곳이다.
1: 불교에 대한 애정이,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지만 그래도 불갑사에 대한 애정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불갑사는 뭐 아주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뭐 폐사지같이 돼 있던 그런 사찰인데, 지금 상사와 축제하고 하는 데가 다 논이고 밭이고 전답이었었는데, 전답을 일굴 생각은 안 하고 만당스님은 거기를 이제 상사를 심어서 그 예지력이 있어요, 만당스님이. 그 미래를 잃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사를 심으면서 이제 거기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상사 축제가 열리게 되는 계기를 만당스님이 만들어냈죠.
0: 화엽 불상견.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상사화는 불가에서 해탈 열반, 곧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다. 연간 30만 명의 관람객이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찾아와 마음 가득 꽃향기를 안고 돌아가니 이 또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닐지. 봄햇살 포근한 고구 전후가 되면 대중의 손길이 바빠진다. 불갑사에 전해오는 아주 특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다.
2: 냄새 올라오지?
3: 네, 좋아.
2: 야, 이 초보들하고 하려니까 힘들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찌라니까 이렇게.
0: 일일이 손으로 딴 찻잎을 절구에 넣어 빻아서 차를 만드는데, 승가에서 맥이 희미해진 전차의 제다법을 수산 스님이 연구해서 복원한 것이다. 일반적인 차와는 만드는 방식도 모양새도 많이 다른 약전차. 찻잎이 귀하던 시절, 고구 전에 나는 여린 잎은 작설차로, 향이 덜한 두 번째 잎은 다섯 가지 한방약재를 섞어 건강에 좋은 떡차 형식으로 만들었다. 과정 하나하나에 많은 이들의 정성이 깃드니 어찌 약이 되지 않겠는가.
2: 새 잎이라 좋아. 뭐가 매달렸는데.

0: 이렇게 섭작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싸놓으면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되고 깊은 맛이 나죠. 그때가 제일 먹기 좋을 때입니다.
1: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스님이 만든 차 아니면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스님은 차를 만들면서도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차는 무념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찻잎을 딸 때도 만들 때도 마실 때도 무념무상으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수미일관해야 된다. 수미일관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고르게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다선일미에 선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차를 만들고 마시는 과정을 선수행과 연결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렇게 실천해 오셨던 분입니다.
2: 선가에선 행주자와 어묵 동정,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 한다. 한 잔의 차가 완성되는 일 또한 지극한 수행이니 다선일미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의 향기를 말로 형언하긴 어려우리라. 만당 스님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펼쳤다. 2009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시작으로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 총무원 불사추진위원회 총토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여러 소임을 맡아 종단 행정부터 전법 교화와 문화유산의 복원, 대중 화합을 위해 열정을 다했다.
0: 어렵고 힘들었던 그리고 위축됐던 마음들 모두 다 날려버리시고 오늘 이 행복바람의 축전을 통해서 힘찬 그리고 상서로운 기운 받으셔서 모두들 행복한 즐거운 그런 생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3: 만당 스님은 어른 스님을 모시고 또 도량에 불사를 하고 신도들 이제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있었고 또 근본이 튼실하고 기본 정신을 올곧게 가진 그런 스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회 활동을 할 때도 만당선은 항상 그 선을 긋고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종회에도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걸 같이 포섭해서 마무리 짓고 또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짓고 방향을 정하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만당 스님은 종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만당 스님은 항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품성 또는 종단을 위한 그런 그 애종심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단장 할 때도 템플스테 연관된 사찰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또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만당 스님은 굉장히 통이 컸던 것 같아요. 또 만당 스님이 새로운 인연으로 세상에 와서 또 더 좋은 인연으로 불법을 발전시키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수행자이자 승려이자 또 선구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립고 또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2: 사찰 음식과 템플 스테이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4: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소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2: 사찰 음식 전문가 양성과 템플스테이의 다양화를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고 선명상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종교를 떠나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0: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늘 도와주시려고 했던 그런 원흉 화합적인 측면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정말 내가 만다노 스님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검소하셔요. 최소한의 어떤 의복을 갖추고, 이렇게 수행자로서의 어떤 삶을 지내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고, 검소함을 통해서 무소유를 실천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존중받아야 될 그런 수행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종단에 대한 애정, 또는 또 어려운 어떤 이웃들이나 또 스님, 또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많이 합니다.
1: 원적에 드신 스님의 법구가 불갑사 향로전에 모셔졌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이별이었다. 2025년 7월 4일 새벽, 만당 스님이 티베트 성지 순례를 앞두고 원적에 들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놀란 가슴을 안고 불갑사를 찾았다.
2: 지난 30여 년 소나백에는 믿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였고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무심하게 흘러가는 바람 같기도 하고 문득 등을 두드리고는 갑자기 사라지는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3: 내 자신보다도 더욱더 사랑했던 나우야. 마음이 깊어서 항상 형처럼 형과 너 같았던 아우야. 네 몸은 차게 식은 지 며칠이나 되었건만 나는 아직도 꿈만 같구나. 만당 스님, 잘 가시오. 우리 만당이 잘 가라.

0: 만당 스님! 만당 스님! 이리 가세요!
1: 네. 자, 제가 응급으로 파일을 보겠습니다. 저기
2: 나와 해주십시오.
3: 중생은 업을 인연 삼아 윤회하고 보살은 중생 구제의 원으로 다시금 사바세계에 온다 했다. 생과 사가 여여하다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별 앞에 먹먹해지는 마음 가눌 길 없으니 부디 속히 원생하시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할 뿐.
4: 법학을 한 사람이라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고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다는 선을 그어놓고 답이 완벽 99.9% 완벽하다 할 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형님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즉설주관로 대답하는 그릇이 아주 크고 지식이 많은 훌륭한 사제였지요. 그런 인물을 참 잃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당 사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내가 혹 잘못 얘기를 하거든

0: 나좀 봐주라. 그랬더니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합시다. 만당 스님, 우리의 인연 관계는 사형과 사제라는 끈끈한 그 인연으로 왔지만, 어쩌면 내보다 더 빨리 깨달은 성각자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또 환생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에 불교가 빛이 더날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당 스님, 사랑해요.
1: 불갑사의 가을이 찾아오고 취암당 만당 종사에 백제를 봉행하던 날, 덕상 스님이 은사의 뒤를 이어 불갑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불갑사 충창과 전법 교화,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한 만당 스님의 원력을 거듭 마음에 새기고, 스승의 뜻을 계승해 불갑사가 더욱 빛나는 도량이 되도록 정진하리라.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시대에 맞추어 발전해 나갈 불갑사의 내일을 만당 스님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지 않을지.
2: 이 불갑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만당 스님의 존재가 이 불갑사에 어떠한 크게 다가오는지를 제 가슴으로 느끼고 그거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불갑사가 흔들리지 않고 지역사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사찰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1: 지리산 깊은 오지에 신라의 우번조사가 득도했다 전하는 우번대가 자리한다. 지리산에서도 영험하기로 유명한 수행처인데, 만당 스님의 생전 바람이 이곳 우번대에서 마음껏 정진하는 것이었다.

0: 만당선생, 제가 알고 있는 만당선생 도반은 고려 함사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음사 그 뒤에 위에 있는 우건대라고 하는 데를 어릴 때부터 자주 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하던 얘기가 우건대를 자기가 잘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가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고 싶다 해서 저도 같이 가면 같이 따라가서 마지막을 보내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만당선생님을 전에도 얘기도 듣기도 하고 종이 활동을 같이 했지만은 처음에 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소박합니다. 모든 곳에서 만당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자기 개인 지금보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라도 좀 불교를 잘 접해서 보고 가고 어쨌든 불교도 포교니까 그 마라나타 불교대학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그 전라도에서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만당선생님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마지막에는 하암사 우건대 가서 마지막 나는 수행하다 죽을 거야. 항상 진짜 습관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굉장히 죽을 때까지 정말 좋은 친구로 할 수 있는 사람 스님이고 도반인데 그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좀 힘들고 많이 좀 아팠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서 우건대 둘이 가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서 그렇게 꼭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보고 싶습니다.
1: 오랜만이네, 도반. 그래, 잘 지냈는가? 덕분에 자네와의 대화가 늘 큰 힘이 되네. 나도 그렇네. 항시간들이 소중하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2: 청명하니까 아버지가 젖동량하는 그 시절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만당 스님이 그 구례 마산면에서 태어났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모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젖동량을 해가면서 어린 만당 스님을 키웠죠. 그 자기 태어

0: 난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향 그 위에 우분대라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화엄사 주지하시는 우석 스님만 만나면 우분대 불사를 자기가 이제 불사를 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거기서 고향 뒷산에서 살고 싶다.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많이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차 한잔 드십시오.
1: 네, 잘 마시겠습니다.
0: 내가 선생님 꿈을 꿨는데, 내가 그 동네에서 달마를 배우고 있더니만, 달마가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 한가로이 달마나 치고 있습니다.
0: 다시는 이 동네에 나오지 맙시다.
2: 그리워하지도 애틋하게 부르지도 마시고 나중에 만나거든 차나 한잔 합시다.
3: 부처님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마라난타 스님의 원력과 은사이신 수산 스님의 수행력을 이어받아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호련히 떠난 취암당 만당 종사. 자애로운 보살의 마음으로 또 한 번 이 땅에 불국토를 펼쳐주시길. 스님의 맑은 미소가 그리움이 되어 맺힌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1: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1: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0: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

0: 고고고!
1: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3: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를 만나면 맨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마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수행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의 많은 것에는 항상 마음을 닦는다라고 해서 마음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태생적으로 불교에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바꾸는 데 핵심은 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곧바로 행동한다라고 해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듯이 다이어트, 운동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닦을 숙자를 써서 행을 닦아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을 통해 바뀐다, 마음을 통해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천천히 닦아서 쌓이고 쌓여 그 행이 어느 순간 나라는 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수행에 가장 근본적으로 두고 그래서 그 수행에는 반드시 기다림,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보시, 지계, 그 다음 정진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순서로서 이 여섯 가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자신의 몸에 그것이 물들도록 또는 익숙해지도록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기다림, 인욕이라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그것을 잠시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듯하여 오늘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주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화두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기다리고 나의 일을 기다리고 또는 귀인을 기다리고 좋은 시절 인연을 기다리죠. 그 기다림이 있어야 무언가를 만나고 이루고 또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세상은 눈앞에서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들을 점차 바라만 보고 그렇게 원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면서 정말 그런 일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손바닥 뒤집듯이 휙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그냥 마치 꿈과 같이 눈만 팍 뜨게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자꾸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다 보니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점차 꿈꾸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뉴스에서도 보면은 무언가의 투기, 투자 또는 복권,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죠. 그를 통해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됐으면,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바뀌었으면,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마치 우리가 뭐 꿈에서 깼더니 스타가 됐다라는 소설 속의 이야기와 같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면 하는 무언가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세상이지만, 세상의 일, 일상이라는 곳에는 그런 것이 흔히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불교적으로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그것을 기다림으로써 만나서 더욱 설레이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뭐가 그리 급하고 빨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쩌면 인터넷상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빨리빨리.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하면 항상 빨리빨리, 빨리빨리라고 외국인들도 장난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빨리빨리. 최근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최단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추천 경로가 있고 최단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추천 경로를 많이 쓰는데, 최단 거리를 가게 되면 막 꼬불꼬불한 길을 가든 어찌됐든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게 되죠. 수고로움을 포기하고 시간을 줄여서 더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빠른 성공이라는 것이 사회에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또는 20, 30대들이 가장 꿈꾸는 게 영앤리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수저, 흙수저 또는 엄치나 자꾸 그런 걸로 사회가 방향을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최단거리, 빠른 성공 이런 것만 꿈꾸다 보니 무언가에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라고도 제가 표현하지만 사실상 투기에 가깝게, 요새 영끌이라는 표현이죠. 처음에 저는 영끌이 무언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한다는 건 줄 알았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해서 영끌이라고 한다고 하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어떠한 이 경제 지표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죠. 그러다 보니 나온 표현이 급락, 급등. 모든 게 다 빠른 표현입니다. 빠른 걸 넘어 어쩌면 급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걸 넘어 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깐도 지켜봐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정작 자신은 어떨까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지켜봐주지도 못하면서 나는 항상 성공하고 싶고 나는 항상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순적인 삶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가꾸고 자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다못해 외국어 공부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책 한두 장 봤다고 해서 외국어가 술술 나오진 않죠. 정말 오랜 시간 앉아서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 그게 문장으로 넘어가고, 문장이 점차 회화로 넘어가고, 회화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대화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있을 때 외국어가 내 안에 스며들듯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간화선, 바로 좌선 수행에서도 절구통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푹 앉아있어야 자신에게 그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이었고, 그 시절 인연을 만났을 때 두 손에 박수가 짝 소리가 나듯이 내 앞에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인데, 근데 그 변화만을 우리는 쫓다 보니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게 되죠. 기다리지 못하면 읽지 못합니다. 지켜봐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죠. 근데 정작 자신은 항상 완성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놓치는 건 아닐지도 모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인생은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어야 하고, 나이를 통해 성장해야 되고, 성장 속에서 배워야 하고, 그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참되게 자신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

인생, 삶. 사실은 같은 표현이지만 저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합니다. 인생은 그냥 한 인생 인간으로 태어나 쭉 살아온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불교를 만난 뒤에 이제 느끼게 된 삶이라는 표현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룬 또는 변화시킨 그 기간을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루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고 2026년이 어느새 절반 이상이 지나갔죠. 남은 몇 개월이 지나면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 그 흘러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말할 수 있고 수행은 즉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부라고 하죠.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어의 study가 아닌 공부라는 표현은 얘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쿵푸의 한문이 공부입니다. 처음에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넘어와 소림사에서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을 단련할 수 있도록 쿵푸를 가르쳐주죠. 그때 그 쿵푸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한자로 공부라고 불렀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언가를 공부한다. 왜? 공부를 통해 자신이 변화해 나가고 그 공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그 공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쿵푸를 따라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공부 또는 수학 또는 국어 여러 가지들을 공부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에 바뀐 적은 단 하나도 없죠. 정말 오랜 시간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체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실력이라는 게 생기죠. 참된 힘입니다. 참된 힘이 생겨서 그게 점차 나를 올리면 그게 나를 배움으로 이끌고 그 배움이 나를 성장으로 이끌고 그 성장을 통해 올바로 나이를 먹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단단히 만들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 근원은 바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내일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놓치고 어제를 원망하며 또는 어제를 미련하게 생각하며 아 어제 그거를 했었으면 낫을 텐데 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세상 속에 어제만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오직 하는 미래를 허망하게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의 할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 차근차근이 쌓여서 실력이 될 것이고 그 실력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내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느리고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성장할 수 없을 것이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한 명의 몫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저 완성형만을 기다리죠. 무언가가 완성된 형태가 내 앞에 똥하니 떨어져서 나의 일을 지금부터 착착착착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차 지금은 AI, 휴머노이드를 기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꿈꾸고 기대하지만 이게 내 곁에 나타났을 때는 정작 내일을 뺏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또 갖고 있죠.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조금 기다려줄 줄 알고 그가 바뀌거나 익숙해질 때까지 참아주고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나와 같은 선상에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함께한다라고만 하고 나만 저 만치 먼저 뛰어가서 왜 빨리 안 와? 빨리 와! 그는 뛸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올 여력이 없는데 어찌 뛰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선 뭐라 하겠죠? 아니 그 왜 빨리빨리 못하냐고
그 지금 쫓아와야지. 내가 이렇게 앞에 가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요새 사회에서 꼰대라고 부르죠. 우리는 나 때는이라고 하죠. 우리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누군가가 나 때는 아유 그만 얘기하세요. 아유 그건 그때죠. 지금은 지금이에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꼰대가 돼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고 세상이 나와 함께 해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뀌라라는 가르침과 같이 내가 그것을 조금 느리고 미숙하고 익숙하지 못한다는 걸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한 1년 전쯤이죠. 다큐 인사이드라는 방송에서 인재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써있죠.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아래가 1편입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2부는 한국입니다.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해서 2025년, 1년 전에 방송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능한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을 빠르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의대에 진학을 많이 하려고 한다. 중국은 공대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의대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뭐 뉴스나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최근에 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도 너무 나와 있듯이 한국은 진짜로 조금 유능한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의대에 가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하기 위한 훌륭한, 숭고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인재전쟁, 그 후 1년이 지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큰 차이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중국을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제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인재전쟁 2탄 1부는 차이나 스피드, 2부는 코리아 딜레마라고 해서 2026년 5월에 이 두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여기 결론이 나오죠. 공대에 진학하기 시작했던 중국은 이제 AI와 휴머노이드의 세계 1위를 미국과 다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지금 녹화할 때쯤 벌써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를 쐈던 우주선이 되돌아와서 다시 재착륙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중국이 이미 그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유인 로켓을 쏜 다음에 그 몸을 다시 회수하는 형태의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발전 속도입니다. 1년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AI와 휴머노이드,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의대에 집중했던 한국, 너무 훌륭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대에 간다라는, 의사가 된다라는 건 숭고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목에 코리아 딜레마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왜 이런 딜레마가 생겼을까요? 의대에 가기 시작했던 학생들이 사람을 살리는 의대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의대로 가서 학과를 선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내과나 외과에 가서 수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의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학생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만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피부에 좋은 주사를 놔주고 치과에서 이빨을 고치고 우리 이 세 군데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죠. 저도 이빨이 약하다 보니까 치과에 가면 진짜 돈이 크게 듭니다. 치과를 또 실제로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자꾸 발달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아이가 지금 치과의사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치과를 이렇게 하기 위한 모습이고 실제로 인터뷰 내에서도 충격적인 게 나오죠. 아이한테 왜 의대를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사람을 살리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위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의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히 너무 고마운 일이고 아이도 효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재라고 하죠.
인재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AI, 휴머노이드, 로켓, 우주, 뭐 화성을 가는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이야기되는 세상 속에 한국은 가장 뛰어난 인재라는 존재들 또는 과학고나 외고 같은 데를 진학해서 한국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발전을 세계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자신만의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1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크게 바뀌게 됐다라고 써있죠. 실제로 밑에 제목에도 써있습니다. 아직도 대학 입시에만 쩔쩔매는 대한민국. 의대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의대까지 넣기 위해 대학 입시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죠. 일타강사 또는 뭐 대치동 또 유명한 학원 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반도체 공학 인재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죠. 그리고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죠 지금은? AI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데. 너무 딜레마가 아닐까요? 내 돈을 불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AI 반도체 회사에 돈은 투자하면서 내 자식은, 내 아이들은, 인재들은 의대에 가서 다시 나만을 위해서 더 많은 돈벌이를 해서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강이 보이는데 살기 위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어 빨리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러한 1년이라는 시간을 못 기다려주고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없다. 무슨 일을 좀 시키고 함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줘서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완성형만을 또는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 눈앞에 뻥 하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니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같이 산신령님이 펑 하고 나와서 금도끼 줄이야, 은도끼 줄이야. 어쩌면 이런 것만 기다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기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죠. 연기입니다.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인재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불교계이든 사회이든 가정이든 또는 더 나아가 인연이든 항상 우리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손잡아줘서 함께하는 것이죠. 저희 투게더에서도 다소 어렵지만 개유를 쭉 방송해왔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개유를 하나 둘씩 알려드려서 불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드리기 위함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100회를 맞이할 그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투게더를 함께 하시면서 ARS로 도움도 주시고 우리 함께 BTN에 또 협조를 해주시면서 이 방송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인재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주셨고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여러분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 방송을 이렇게 해나갈 때 많이 봐주시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개요를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제가 오프라인이나 법회, 법문에서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투게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꼭 여쭤봅니다. 아, 투게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또는 혹시 어떤 게 어려우신가요? 어떤 게 조금 난해하신가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좀 더 만들어진 거고 이 모습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불교를 바르게 알려드리고 개율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00회라는 시간, 100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광우스님이랑 함께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투게더를 반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1년이 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개율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망경 정도만 알려드리고 마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제한된 시간을 제가 걸어두고 그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개율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 노력과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ARS로 많은 또 도움도 주시고 BTN에 후원도 해주신 덕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1년을 훌쩍 넘어 100회라는 시간까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방송국을 통해서 BTN이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제가 투게더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기가 시그러들던가 많이 안 보시면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아니면 결국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줄 만한 것만 전할 수밖에 없지만 게으를 이렇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고 게으의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이 저를 인재로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투게더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손잡아주신 덕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 우리 법망경 제23경계 경멸신학계라는 곳에서 새로 배우려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게을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수계의 서원을 세우고 7일 동안 불상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하니 호상을 본다면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요 만약 호상을 얻지 못했거든 14일, 21일 내지 1년이라도 참회를 하여 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 호상을 얻는다면 비로소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만약 법사가 자신이 경률과 대승의 가르침과 계를 잘 아는 것을 이용해 국왕이나 태자, 백관과 가깝게 지내며 새로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전의 의미와 유리를 묻는데도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답해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새로 배우는 보살, 즉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찾아와 그것을 묻거나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묵살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배우기 때문에, 새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낯설고 서툴고 미숙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투게더 시작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낯선 공간에 카메라만 있는 곳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께 계율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해인사승가대학에서 또는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듯이만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방송에서는 올바르게 전달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수업같이 하면 졸립니다. 수업은 항상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점차 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하고 사진도 찾고 큰 스님들의 글씨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사고들의 내용도 함께 보여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좋은 사진이나 글씨들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님 투게더에 나왔던 이거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캡처해놨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마음과 안락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에 답해 주신 것입니다. 경멸신학계의 내용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투게더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BTN에서 100회라는 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누군가가 100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10번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끝에 한 사람의 몫을 할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해서 묻고 배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기 위해선 제철을 기다려야 되죠. 제철이 되기 위해선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야 과일이 무르익어 맛있게 잘 단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쌀이든 채소이든 마찬가지죠. 그걸 못 기다리고 막 급하게 하려고 하면 떨거나 쓰거나
결국엔 한 입도 못 먹고 버리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려주면 반드시 잘 연그러 하나의 완벽한 과일이 되어 우리에게 그 계절까지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잘 익은 과일로서 하나의 몫을 하기 때문에 그처럼 똑같이 우리 곁에 사람들도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올해 한국의 젠슨 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대표가 왔다 갔었죠. 그래서 유재석 씨를 만나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저희 투게더를 통해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젠슨 황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준 거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선 고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왜 잘못됐지? 거기서 머물러서 그 잘못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반대로 고민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진취적이라고 하죠. 우리 앞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틀린 것에 대한 건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자포자기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일어날 기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도전할 때마다 실패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를 안 하고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실패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재기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뭐 높은 돈을 많이 번 재벌, 성공한 사업가 또는 성공한 어떤 존재, 영웅, 위인,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투게더를 통해 많은 변화를 했었습니다. 왜 변화를 시켰죠, 여러분? 앞에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크게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더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머물러서 난 그냥 고집을 부려. 난 이 스타일로 고집할 거야 라고 했으면 어쩌면 투게더 정말 반년밖에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후원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실패로 놔둔 게 아니라 다음 방송 때는 어떻게 좀 더 낫게 고치지? 라고 해서 PD님과 상의하고 방송국과 논의하며 계속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우리 특집도 하면서 저랑 같이 게으리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제 제자들, 후배들, 주변 인연들, 감사한 분들을 또 만나서 실제로 또 대화를 하면 또는 저희 도반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했구나. 법장 선생님이 생각했던 걸 저 선생님도 저렇게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아니네, 저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교류되기도 하죠. 그리고 젠스당이 맨 마지막에 아주 재치 있게 얘기하죠. 유재석 씨를 가리키며 MC 챔피언 유재석도 거저된 게 아니다. 우리 유재석 씨가 존경받고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유는 유재석 씨가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 씨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제목이 있죠. 내일 뭐 하지. 젊은 시절 화려하게 데뷔를 하다 보니 다소 시건방졌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게 듣고 관객들 앞에서도 그냥 내 개그만 하고 내 개그를 한다는 건 관객들이 웃든 안 웃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걸 하겠다. 나랑 코드가 맞으면 웃겠지라고 했었던 겁니다. 겸손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차 일이 줄어들고 PD들 사이에서도 건방지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무 방송도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 오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밤무대도 뛰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때 알아낸 게 사람을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걸 크게 느끼면서 자신을 고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죠. 제 밑바닥 리포터부터 막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방송을 만나고 그 기회가 계속 천천히 쌓이고 쌓이다 강력한 폭발이 하나 생기죠. 무한도전. 이름만 들어도 모든 국민이 알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하죠.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황소랑 같이 줄다리기를 하고 지하철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국민 MC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스스로를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라는 건방짐에 빠져서 자신을 나락으로 보냈었지만 스스로를 다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시 자신이 기다려주고 자신에게 인욕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젠순왕은 유재석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자신이 그렇게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MC 챔피언이 거저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도 똑같이 됐었을 겁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곳을, 그리고 그곳의 회사의 수장이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라도 젠순왕 실제로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에 와서 자신의 그래픽 카드를 납품하기 위해 영업사원과 같이 돌아다녔다라고 하죠.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갖고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 자랑하는 게 아니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와 같이 하지 않겠냐. 너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실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했다 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지만 실수가 있어야 고칠 수 있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손잡아줘서 함께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 조금을 기다려주면 조금이 더 큰 힘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는 밀어주는 그러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해야 성장할 수 있고 실패해야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잘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이고 무리하다 보니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니 스스로 자꾸 자책해서 그것이 결핍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암경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 인연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연기를 깨달으실 때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멸할 때 저것도 또한 멸한다. 우리는 지금 이것의 삶을 살며 저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삶을 산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저것으로 나아갈 수 있죠. 불교에서도 우리 차안과 피안이라고 부르죠. 지금이 없으면 저것의 다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스입니다. 1인칭이죠. 디스를 쓸 수 있는 건 주어인 주인공 자신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that, it으로 타입니다. 저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인공인 내가 한 걸음 옮겨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것입니다. 내가 연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법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법조차도 중생을 부처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바로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부처라는 저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힘, 그래서 그 안에 연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절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봉사나 또 여러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곳에 뭐가 있죠? 일이 있죠. 그 일은 누구와 함께하죠?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와 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투게더를 녹화하기 위해 BTN의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그냥 건물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지금 제 앞에도 여러 카메라 감독님, PD님, 그리고 저 위에서 저 이 투게더를 총괄하는 또 PD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다 저의 오늘을 만들어주시는 거고 저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저의 투게더로서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이것은

0: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을 내가 못 기다릴까요? 나의 오늘 속에 인연이 있는 나의 인연도 기다리지 못할까요?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도 그들도 나입니다. 나의 오늘을 기다려줄 수 있듯이 나의 인연도 기다려줄 수 있듯이 그도 기다려주시고 그들도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바뀔 것이고 그 안에서 내일은 미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연글고 싹트여 한 명의 존재로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내일이며 미래이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시는 자비의 기다림은 그를 완벽하게 익어가게 만들어줘서 그 익음 속에서 정말 단맛이 나는 그리고 그를 통해 안락을 누릴 수 있는 한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서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암병동에 누워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제가 조급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이 수술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목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강의와 해인사에서 학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사실상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뭐 라디오 10시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햇살이 환한 날 병실 창문으로 대구에서 제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대구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 노래의 첫 구절이 저에게 너무 깊은 가슴에 울림을 줬고 정말 경책의 줏비와 같이 저를 한없이 세게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라는 경책의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 가사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다가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해. 조금 늦는 것쯤 상관없어.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여기 있어 힘을 내봐.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바로 장혜진 가수님의 내게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 향함의 끝은 어쩌면 내게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건 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과 이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서두르고 견디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힘이 들면 오히려 힘이 들기 때문에 더 뛰려고 하지 마시고 숨을 고르고 힘이 들 때 쉬었던 것처럼 천천히 다시금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참된 자신을 만나 자신이 원하던 삶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함께 해줄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싹 트고 연글고 익어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나 역시도 기다려주고 그 역시도 기다려주며 우리도 함께 손잡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오늘 하루 기다림의 시간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결국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찰나는 우리에게 처음 다가온 순간이며 이 순간이 지나간 순간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찰나일 것입니다. 매 찰나찰나의 인연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 소중함을 안다라는 건 기다려줄지 안다는 것입니다. 인욕을 통해 정진을 닦고 정진을 통해 선정을 얻어 선정 끝에 지혜를 얻어간다는 육바라밀의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조금 더 기다려주며 그 기다림이 감사한 인연이 되어 여러분 곁에 불보살로서 화연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우리 투게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제가 다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투게더를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투게더도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전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5: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7: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쾌남역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바람 불면
3: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5: 누가 뭐라 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6: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0: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어. 못 자고 그래갖고 네.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렇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네.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네.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네.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2: 네.
0: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네.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0: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과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요?
0: 네.
1: 49년생. 49년생. 네.
0: 49년생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2: 네.
1: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2: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1: 아니,
2: 네.
1: 저기, 뭐야, 무릎을,
2: 네.
1: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2: 네 번을요?
1: 네. 아니, 두
2: 아이고,
1: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2: 네.
1: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2: 아이고, 네.
1: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2: 안
1: 수술을
2: 아프고,
1: 안 아픈데,
2: 네.
1: 이쪽 다리가,
2: 반대쪽 다리가, 네.
1: 네,
2: 네.
1: 아파요. 그래가지고,
2: 이게 이제 수술을
1: 단지
2: 여러 번,
1: 병원에는
2: 네.
1: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2: 네.
1: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1: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1: 물도
0: 상황이고,
1: 빼고,
0: 아, 물도 빼고,
1: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2: 네,
1: 저기
2: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2: 맞았어요?
1: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2: 네, 어때요?
1: 그리고는,
2: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2: 아,
0: 네, 한 달.
1: 예.
2: 한 달은
0: 짧은 것
2: 조금 너무
0: 같아요.
2: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퉁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2: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2: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2: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2: 아,
1: 이번에도,
2: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2: 네,
0: 다양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2: 네.
0: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에

0: 사람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1: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1: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난이나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0: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북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2: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우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4: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0: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야,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3: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3: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3: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3: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3: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어머니.
2: 네.
3: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3: 네.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예.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네, 네.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네,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5: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6: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7: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0: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

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곤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 이거 실화야?
7: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0: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암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명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0: 탄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탄미로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패널결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바람 불면
3: 지금부터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기운이 이거,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5: 누가 뭐라 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6: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울릉도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로 여름밤을 화려하게 밝히며 창종 80주년인 내년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 내 연습 교육이 회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5명의 스님이 3주간 집중 공부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불교의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성과를 대학과 시민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날 채식을 서약하고 채식 밥상을 인증하는 청년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벼운 채식 한 끼로 생명과 지구를 살리겠다는 변화가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각종이 주최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울릉도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서는 울릉도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부터 아이들의 맑은 율동, 전통 줄타기와 록밴드 노브레인의 공연까지 울릉도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밝혔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 쪽빛 동해바다를 품은 섬, 울릉도가 모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찹니다. 울릉도의 역사와 한을 고스란히 품은 울릉도 아리랑이 축제의 문을 열고 구수한 소리가락이 섬을 감싸는 데 이어 무대 위로 꼬마 아이들이 올라 앙증맞은 율동으로 관객들에게 순수함을 선물합니다. 환한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엔 짜릿한 전통기에 화려한 줄타기 묘기가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록밴드 노브레인은 폭발적인 사운드로 독도를 향한 뜨거운 외침을 뿜어내고 관객들은 일제히 떼창과 함성으로 화답하며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2: 유명한 분들이 오늘도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잘 뵐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섬문화축제, 회당 문화축제가 사흘간 울릉도 일원에서 펼쳐진 가운데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4: 내년에 저희들이 창교 8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알차고 신바람 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져.
1: 회당 문화축제는 진각종조, 회당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문화예술축제입니다. 특히 독도 아리랑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전통의 공연예술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문화축제가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1: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울릉도와 서울 성북구의 자매결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종단을 매개로 지자체 간 문화적 연대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6: 또 울릉 국민들도 성북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창교 80주년인데 내년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7: 홍리 원장님, 앞으로 포교 활동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북에 더 노력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섬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접하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축제는 기다려온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8: 울릉도가 섬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잘 없어서 약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1: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진각종 청년들의 독도 사랑 퍼포먼스까지 축제 구석구석을 채운 열정은 울릉도의 여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9: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좀 친구들이랑 같이 고생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이 와주시고 한 거 보니까 그 뜻깊게 땀 잘 흘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으로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 될 것 같고
1: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은 2026 회당문화축제. 울릉도와 독도를 품은 푸른 바다 위에서 노래로 울려퍼진 나라 사랑의 마음과 국민 화합의 서원은 울릉도의 여름 밤하늘을 찬란하게 물들였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대구불교총연합회가 강진 피해 이후

0: 시리에 빠진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연합회 사무처장 벽화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기금 2,292만 8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벽화스님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동화사를 비롯해 대구 불교계가 다 같이 화합하며 성금을 모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경상권 불교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불자도 많다며 구성원들이 지진 피해에 관심을 두고 불교의 본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한국 불교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릴 좋은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남철우 KBS 공영 미디어 연구원,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 전문 기자, 김경달 덕호어 대표, 임성희 작가를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회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언론이 큰 스승이 될수 있는 시대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불교의 진리를 간명하게 전달하는 좋은 콘텐츠 발굴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과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과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불교 언론 문화상은 올해 34회째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달 동안 방송과 언론 보도, 뉴미디어 등의 부문에서 공모작을 접수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25 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 합창 단원들에게 태블릿 PC를 선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경험한 강류 합창단은 어제 조계사 관음전에서 진우 스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달식에 대신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강류 합창단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선물을 총무원장 스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며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의 76년 전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에 온 강류 합창단은 호국 도량 서울 진관사를 찾아 교류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세 차례 유회 끝에 회기를 앞당겨 어제 폐회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어제도 성원 미달로 1시간 동안 대기를 이어가다 참석 의원 스님들의 동의 아래 결국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종책 모임 공감과 미래 공동대표 보인 스님을 비롯해 대진 스님 등은 회기 내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참회하고 종회와 종단이 종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제 역할을 할수 있길 기대하며 모두 발언과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가톨릭 청년대회 관련 종단 대응과 법계법 개정으로 파생되고 있는 갈등 등 현안이 많은데도 종회가 유회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총무원장 선거 종료 후에도 남은 2개월여 임기 동안 개회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공감과 미래 종회의원 스님들은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평생을 수행에 정진해온 스님이 입적했을 때 마지막 길을 상좌나 후배 스님들이 직접 배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 내 염습 교육이 첫 결실을 거뒀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염습과 입감 등 불교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3주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비구니 스님들. 입적한 스님들의 법구를 일반인 손에 맡기지 않고 승가 공동체가 책임져 여법한 마무리를 돕겠다는 원력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루 7시간씩 장례 지도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장례 절차를 익힌 스님들은 수료라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서로의 은사 스님뿐만 아니라 비구니 승가의 장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도 한결 깊어졌습니다.
2: 일반인의 손이 아닌 스님들에 의해서 저기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뜻깊지 않나.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된 마음과 그리고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그런 과정이고.
1: 불교 상장례 실습 교육은 전국 비구니회가 추진하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의

0: 여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상좌나 도반 스님들이 직접 챙겨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전국에서 모인 15명의 스님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덕분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비구니 스님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염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1: 기도하고 수행했던 스님네 손으로 따뜻하게 잘해서 보내드린다는 것이 그 더 이상 성스럽고 아름다운 수행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절절히 듭니다.
0: 한국불교 비구니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이번 시도는 승가의 자비정신과 공동체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꼽힙니다.
2: 가시는 비구니 스님들의 마지막을 우리 남은 비구니 스님들이 마무리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원력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참으로 의미 있는.
0: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28일 전국 비구니 회원장 발대식을 열고 회원장 운영을 위한 조직과 기금 운용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최근 명상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생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명상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불교의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대학과 시민교육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간화선 수행부터 명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까지 함께 진행된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전합니다.
4: 선정인 수인을 하고 가부좌를 틀어 깊은 명상에 빠진 참가자들. 다리가 저리면 무리하지 않고 자세를 바꿔 앉으며 몸 상태에 맞춰 명상을 이어나갑니다. 몸을 벽면으로 돌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 참가자들은 무건 속에서 화두를 들고 내면을 향해 집중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추진된 명상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마지막 연구 과정으로 지난 2024년 행복한 봄, 2025년 행복한 통찰에 이어 올해 행복한 깨어남을 완성하며 3개년 연구 로드맵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화두를 참고하며 깨달음을 얻는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깊은 몰입 속에서 수행의 의미를 체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불교의 근본 수행 체계인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말, 바른 정진 등을 실천하며 참 나를 발견하도록 구성됐습니다.
5: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깊이 집중하고 그 집중된 마음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핵심은 간화선을 함께 정진하고 수행해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 명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명상 전후 뇌파를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심리적 안정감과 인지 변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운영 결과를 종합해 단행본을 출간하고 동국대 교양 강좌와 미래융합원 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학술 성과를 대학 교육 및 시민 명상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이제 그 전통과 현대를 잘 아울러 가지고 여기서 연습한 이대로 실생활에서도 적용을 하면 8가지 그 행복한 바른 명상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 이번 교육사업에서 축적된 열기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로 이어집니다.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오는 8월 22일 세택에서 다양한 명상 체험 부스와 세계 명상 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한층 넓은 명상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2016 육해공군 군종병 연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지난 21일 호국불교 총본산 계룡대 홍제사에서 육해공 불교 군종병 연수교육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전국 각지 군법당을 지키는 40여 군종병들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고 군종병 업무 교육을 받는 등 3박 4일 동안 신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은 불교의 핵심

0: 가르침인 연기법을 강조하며 동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군종병들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한국 불교의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중앙신도회는 지난 22일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불교계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중앙신도회 회원 대상 장기 기증 캠페인 추진 및 치료비 지원, 자비 사상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많은 사람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본부의 목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신도회 회원들의 동참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내일은 중복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날 채식을 서약하고 정갈한 채식 밥상을 인증하는 청년 불자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는데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복날 관습에서 벗어나 가벼운 한 끼로 생명과 지구를 살리겠다는 변화가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휴대전화 터치 몇 번으로 복날의 따뜻한 자비 실천을 약속합니다. 정갈한 채식 한 끼 사진을 공유하자 화면 넘어 다른 이들의 맛있는 실천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초복부터 말복까지 이어가는 온라인 복날 채식 캠페인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5년째 복날 식탁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채식을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2: 채식을 하면은 보통 많이 어렵고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쉽게 그리고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게 채식 서약과 후기를 보면서 아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참여하실 수 있게끔
1: 새로 문을 연 홈페이지는 내가 먹은 채식 한 끼가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용자가 직접 채식 실천 기간을 설정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어들고 나무를 몇 그루 심는 효과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줘 유익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집에서 쉽게 만드는 새콤한 오이탕탕이 붙어 고기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내는 얼큰한 채게장까지 친근한 여름 레시피로 밥상이 문턱을 한층 더 낮췄습니다.
3: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콩국수라든가 또 이제 육개장 대신에 채소로만 맛을 내는 채게장이 있어요. 복날에 이제 보양식 대신에 채식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복날 나시면 좋겠습니다.
1: 지난해에만 500여 명이 동참했던 불교 환경연대의 채식 서약은 올해 온라인 공간에서 생생한 실천 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햄과 치즈를 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는 직장인의 이야기부터 제철 감자전과 콩국으로 차린 소박한 식탁까지 생명을 살리는 한 끼 후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페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봄날 밥상은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과도 닮았습니다. 복날에는 꼭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벼운 채식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챙기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4: 저희도 이번에 경주 동문대에서 다 같이 메밀국수를 먹었는데요. 메밀 냉국수를 더위에. 요즘 대학생들은 막 복날에는 닭을 먹어야 된다. 이런 관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1: 가장 뜨거운 여름날, 육식 대신 접시를 시원하게 비워보자는 복날 한 끼. 생명 존중의 가르침이 무더위를 날리는 건강한 밥상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7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국어원의 특정 종교중심 기술방식 개선 소식과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회원 선출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이 2027년부터 사전에 수록될 종교용어의 특정 종교중심 기술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국어사전 속 종교용어의 비대칭성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국립국어원이 이를 정식 수용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조계종 종평위와 만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불교계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안하면 이를 국어사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에서 일반 명사인 종교의 전문 분야가 기독교로 표시된 오류를 즉각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사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계종 사회부는 사전 속 불교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 용어 차별 점검 TF를 구성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불교 철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지난 16일 2026년 신임 회원 회원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 명예교수는 철학과 불교를 좋아해 그간 공부해왔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회원으로 선출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 명예교수는 이화여대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유식 불교를 공부했으며 2001년부터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무화론으로 청송학술상을, 불교 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으로 원효학술상을 수상하고 대승기시론 강해로 불교 출판 문화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 명예교수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며 학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

0: 공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명.

0: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기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삶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타로드 부타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72세 때 부처님 72세 때 이루어졌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 만년의 3대 비극 이라고 하는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고, 이렇게 이제 불상에 보면 이렇게 되는 수인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통인이라고 하고, 통인은 모든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게 통인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마촉진을 한다, 이런 걸 별인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거는 이제 중품중생인이라고 하거든요. 아미타 부처님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수인이고, 그 다음에 약사열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함을 들고 있는 약기인,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별인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만 하는 특수한 손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통인은 어떤 부처님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이 이게 이 72세 때 사건에서 연유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거를 뭐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술 취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아사세왕하고 제바달타예요. 그 팀이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코끼리를 막아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걸 이제 심우회인, 이걸 여원이라고 하는데 이 심우회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미술사적인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틀렸을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인의 연호는 인도 사람들은 아리안족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받아줘요. 이렇게 받아줘. 예, 아리안족이 인사를 받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사는 상호례이기 때문에 상대가 인사를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결례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과 관련해서 만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어요. 만년에 세 가지 비극.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72세 때 발생한 성견주 밀바사에 즉위하고 아사세왕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라는 기록에 근거해서 72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2세 때 제바달타의 반란, 다의 파승가라고 합니다. 승단을 깨뜨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2세 플러스 알파 때 벌어진 비우리왕의 석가족 전멸 사건, 등에 의한 석가족 전멸이에요. 전멸까지는 아니고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요 다음에 요 얘기 끝나고 해드릴게요. 전멸 사건, 멸망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처님이 이때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사리불 목건년의 열반. 이것도 엄청난, 부처님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저 때도.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말년의 3대 비극이었고, 이거는 뭐 예정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연세가 많았다고 나오니까, 뭐, 먼저 연세 많으신 분이 뭐, 가는데 순서는 없다더라. 이래도, 뭐, 암묵적 순서는 있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예상 가능한 정도 일인데, 교단이 좀 흔들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부처님의 이제 말년의 3대 비극이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오늘 지금 얘기할 거는 이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 라고 하는 사건인데, 실제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암살을 보내요. 살수를 보냅니다. 아, 나는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조복당해 버립니다. 오히려 끝나고 불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고 두 번째 사건이 취상조복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의 왕사성이 왜 들어가느냐? 저 취상조복이에요. 인도는 술 취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막아내는 게 인도의 코끼리 부대예요. 코끼리 부대. 그래서 찬드라굽타에게는 8천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무지하게 무시무시한 기록입니다. 그거 8,000마리의 코끼리 전차 8,000대 있었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가 로마 기병처럼 셀레우코스랑 붙었을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때 죽었을 거고 셀레우코스랑 붙었을 건데 그때 이렇게 딱 진법을 로마 진법처럼 세우면 이쪽에서는 코끼리가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꼬리에다가 섣불 놓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임신한 애 낳고 얼마 안 된 코끼리를 앞에다 세워. 이게 좀 잔인한데. 그러면 꼬리에다 붙이고 앞에는 갑옷 같은 걸 씌우고 그다음에 이 상아에다가 칼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야. 꼬리 뒤쪽에 섣불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집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건데 뒤에 꽁지가 탄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넣고 전진시킬 때 여기다가 횃불을 들고 쭉 가면서 쫙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일제히 앞으로 쫙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렇게 뛰니까 이 사람들이 방패나 창 같은 거를 들고 있다고 치고 어쩔 건데 이게 지금. 그리고 잔인한 거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 언제나 이런

이런 그림에 보면 이 코끼리 전술 그림에 보면 아기 코끼리가 나와요. 아기 코끼리가 나. 아기 코끼리가 전투력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엄마 코끼리를 전장에 보내고 아기 코끼리가 따라가도록 하면 엄마가 가면 애는 따라가거든. 따라가면 코끼리도 찔리면 아프잖아. 창 같은데. 저쪽도 물론 1대1로는 당연히 지겠지만 저 군인들인데. 그래갖고 쫙 이렇게 막아서 찔릴 거 아니야. 그런데 찌르면 도망가고 싶지만 아기 코끼리가 뒤에 있으면 그 애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거를 물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코끼리도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쫙 서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잖아. 사람이 큰 게 아니고 떼거리로 이렇게 쫙 있으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쫙 일렬로 이렇게 서 있으면 무섭잖아. 그래서 독한 술을 쭉 먹여요. 그래서 알딸딸하게 만들어서 전투를 시키면 한두 번 찔려가지고는 아픈 줄 잘 모른대. 마치 술 먹으신 분이 그 자빠졌을 때 왜 다쳤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지금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술을 먹여서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던 부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코끼리 전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용은 뭐냐면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한다라고 하는 건데 왕사성에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는데 저 코끼리가 누구 코끼리냐면 아사세왕의 코끼리입니다. 아사세왕의 코끼리를 싹 빌려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술을 딱 메어가지고 이게 탁발을 나가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코끼리 술 취하게 해가지고 돌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때 신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 그래서 후두둑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저 앞에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충돌하러 오니까, 요 앞에 제자들이 있었대. 나 이 기록 보고 되게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율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저런 거 갖고 논문도 썼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다 모든 거를 다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 코끼리가 막 오니까 앞에 아라한 제자들,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갑자기 호구모로 둥 뜨더래. 어휴, 코끼리 온다, 야. 이러면서 이렇게 날로. 그래갖고 부처님이 혼자 이렇게, 나인가? 이제 이렇게 됐대. 지가 막으면 되지. 그때 아난이 부처님을 막아서면서 몸으로다가 부처님을 딱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난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위하는 마음이 큰가와 관련돼서 전생담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아난은 그 당시에 수다원이었고 신통이 없어. 그냥 몸으로 막아주고 싶었던 거야. 부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막아도 소용이 없어. 코끼리가 뭐 돌진해 오면 그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그게 물론 조금 데미지는 줄어들겠지.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안을 치우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딱 들으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무릎을 꿇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심오해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요게 MSG가 붙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손끝에서 사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는 그거는 약간 MSG 같은 느낌이고 근데 요거를 해서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그냥 거기서 정지돼 버렸어요. 정지됐어. 그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 그거를 취상조복, 왕사성 취상조복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8대성지 중에서 왕사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뭐 영축산에 오래 계셨고 뭐 중림정사에 계셨고 그거 아니고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취상조복 자리에 크게 탑을 세웠다더라. 그러니까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끼리 사건이고
부처님의

알아주는 신통 중에 한 번,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탑을, 크게 기념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8대 영탑경에 나오는데 그 자리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왕사성이 8대 성지 아니에요? 이러는데 원래는 그 자리가 8대 성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게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짱돌을 던져서 호박돌을 던져서 부처님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아, 나 이거 좀 보고 저게 가능한가 하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교단을 승계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노출이 돼버리면 대중이 지지하지 않죠.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시해한 사람을 제자들이 지지하겠어?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 그런데 뭔가 사건이 있었기는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이때 부처님이 돌을 짱돌을 큰 거를 던졌는데 제가 하다가 던졌는데 그러니까 다 아니까 루트를 뻔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교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루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그게 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 다른 돌과 부딪히면 옆에 떨어지면서 파편이 튀어서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출불신혈이라고 오역죄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 몸에 피가 났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야. 뭐가 중요한지 알아? 부처님이 다쳐? 지금 이 사건이야. 부처님이 다칠 수 있다고? 1차적인 데서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맞은 건 아니야. 하지만 떨어져서 그게 파편이 튀고 뭐 깨지고 이 과정에서 뭐가 튀어서 내가 지금 다친 거야. 그거는 부처님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고 하는 논점을 하나를 가지고 와요. 이게 이제 무여열반의 유여열반의 한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있는 이상은 고통을 멈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80세에 무여열반에 들었을 때만 진정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좀 더 이제 점점 전개가 돼 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친다는 게 가능할 수 있냐. 여기에는 분명히 논점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율장에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다쳤어요. 동굴에서 치료받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는 생각보다는 이게 좀 많이 다쳤다. 생각보다 많이 다쳤다. 그래서 출불신혈이 그냥 발가락 조금 이렇게 다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티눈 뛰다가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좀 찢어져서 피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논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바위 투척. 바위 투척 사건. 이렇게 해서 뭐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단순히 갑자기 사람이 미쳐 가지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바달타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굉장한 능력자예요. 율장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에게 제바달타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바달타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전에는 제바달타를 칭찬하고 다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제가 좀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리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 압도적 일강입니다. 압도적 일강이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리불이 부처님이 계시면 마치 우리가 우리 그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금지와 목도천해면 이렇게 아니 우리 눈으로 볼 때 달이 그렇게 커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압도적 비중을 가지는 게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 빼고 다 더해도 사리불한테 안 될걸? 그 정도로 강해. 그런 사리불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제보달따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해라.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고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바달타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대단한 사람이고, 제바달타가 충돌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교단을 승계시켜 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 생각하면 돼요. 교황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은 정가요? 를 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남의 침이나 먹고 댕기는 놈이 뭘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모욕을 줘요. 침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 정확하게 잘 몰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석서나 뭐 이런 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사세왕한테 제바달따가 딱 붙어 있거든. 그래서 아사세왕의 침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침을 먹는다는 게 침을 뱉어놓은 침 약간 그게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 우리도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뒤지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침 뱉고 야 그거 핥아 먹으면 봐줄게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침을 먹는다는 건 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의 침이나 먹고 댕기는 그런 정도 너 같은 놈에게 교단을 맡길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때 제바달따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사립을 목건년한테도 넘기지 않는데 너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사립을 목건년이 사립을 목건년은 원팀입니다. 사리불 다음에 목건년이 아니고 사리불 팀에 목건년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리불이에요. 사리불은 압도적 강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일 제자는 사리불, 두 번째는 목건년.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완전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바달따를 까고 또 모욕적인 그 침을 먹는다.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왕족 출신인데 제바달따가 석가족 왕족 출신인데 그 얘기를 들은 게 너무너무 그래서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망가졌지. 부처님이 이제 만년에 들었을 때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구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 말고 다른 집단들에게서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기업 같은 경우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후계구도를 만들어 가야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딱 있다가 그때 결정할게요. 이러면 이게 좀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누구한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식으로. 그리고 그런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게 제바달따와 사리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팀이 있습니다. 강력한 두 팀이 있습니다. 이게 왕사성파하고 석가파입니다. 이 10대 제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10대 제자가 기원 전후에 나오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얘기, 기원 후에 나오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10대 제자의 설정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대 제자만 봐도 왕사성파가 3명, 왕사성이 3명, 석가파가 5명이에요. 석가족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니까, 석가족이. 그리고 보면 1, 2, 3이 또 왕사성파네. 그러니까 왕사성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한 팀.
원팀. 그리고 석가족 팀. 근데 석가족의 문제가 뭐냐면 단

여기는 이 두 분은 원팀입니다. 사립을 먹고냐는 원팀입니다. 그리고 마가섭은 별도예요. 성향도 달라. 성향도 달라. 그런데 이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가섭이 어떻게 보면 요 세력을 흡수해버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쫙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거 당신 복이지 뭐. 뭐라고 하겠어. 두 번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72세 때는 어떻게 충돌하는 거냐면 이게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거든요. 진보와 보수의 충돌. 그래서 사리불이 진보 쪽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뭐 빨간 땅, 파란 땅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이 진보 보수의 충돌이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제바달따가 보수 쪽입니다. 제바달따가 주장한 게 있어요. 그 오법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결국 이렇게 막 깨지기 시작하는데 부처님 말년이 되면 교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통신이나 교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약간 지팔 지흔드는 식으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너무 등치가 커지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다 일일이 커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어떻게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동학 농민군 운동 하듯이 막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다 있어. 그러면 그게 통제 같아? 야, 그만해! 멈춰! 이러면 그쪽에서 왜요? 이러면서 나온다고. 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커, 인도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부처님이 다니신 데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큰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역이거든? 그게 통제가 쉽지 않아. 그래서 지방에서 조금씩 다른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바달따가 뭔가를 이렇게 특징적으로 우리의 어떤 캐릭터를 딱 정해서 교단의 특징을 잡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뭐냐면 그래서 제가 다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격주의예요. 그래서 제바달따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사리불, 진보 쪽의 사리불을 부처님께서 지지하시면서 제바달따가 튕겨져 나가고 나중에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까지도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얘기를 또 해드릴 거야. 2차 충돌이 나오는데 보수와 진보의 2차 충돌이에요. 사리불은 돌아가셨고 이 교단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게 교단의 경직성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소속의 폐지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계율이나 이런 게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자잘한 것들은 다 폐지해. 야, 그거는 자율성에 의해서 맡겨. 그런데 마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까지가 자잘하고 어디까지가 자잘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구분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지키는 걸로 하자. 마가섭은 두타제일이어서 엄격주의자예요. 제바달따가 엄격주의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이고 어떻게 보면 성향상으로는 이렇게 한 팀입니다. 같은 왕사성파라면서요. 사리불하고 마가섭하고 같은 왕사성파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달라. 지역적으로는 원팀인데 생각하는 건 달라. 성향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리불을 부처님께서 사리불 쪽을 지지해버리니까 이게 끝난 거고 이쪽이 끝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바달따가 충돌하는 거는 부처님하고 충돌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리불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구도와 관련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결국 쪼개져서 나가버렸는데 문제가 돼서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제명돼버렸는데 문제는 사리불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승자인데 제가 먼저 가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법등명, 자등명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 충돌은 72세 때 이루어지고 2차 충돌이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그때 마하가섭이 잡습니다.

아난이 그걸 잡으려고 했으나 아나율이 반대하면서 결국은 마아가섭이 잡고 그 다음에 그 결집이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마아가섭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왕사성 치력골 당신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까지 끌고 와요. 거기에 아사세 왕을 추가하고 아사세 왕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불안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충돌합니다. 이걸 굴레 결집, 이걸 굴레 결집, 이걸 굴레 결집이라 그래요. 불안하가 누군지 모릅니다. 불운하 아닙니까? 이런 아닙니다. 불운하는 그 전에 순교했고요. 불안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500제자를 대동하고 왔다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500제자를 대동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대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500제자를 거느린다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는 최고 어떻게 보면 수장급, 원로급 뭐 이런 의미예요. 경전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불안하고 마하가섭이 한번 또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결집 때두번 충돌해요, 이게. 여러 번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1차 결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얘기 제가 잘안 하는데. 잘안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약간 싸우는 얘기들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먹 쥐고 싸우고 이건 아닌데,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약간 달라. 약간 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난이 다시 마하가섭을 정리합니다. 그게 마하가섭이 계족산에 들어가서 명상한다.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이 충돌 관계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진보 쪽을 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마하가섭하고 제바달타 상당히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엄격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주의자. 제바달타는 뭘 요구했느냐? 제바달타가 뭘 주장했는지를 제가 다 뽑아놨어요. 제가 이런 걸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다 뽑아놨어. 오법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처님한테 지금, 이 교단이 약간 이렇게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기준을 다시 한번 해서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래서 기준들을 딱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대. 근데 이게 경전마다 좀씩 달라. 율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헌들이에요. 율장이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경전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찾으면 몇 개가 나오냐면, 아까 그 72세 때그 부처님 그 했다는 그게 성견률 비바사. 저 2권에, 성견률 비바사 2권에, 부처님 아사세가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분율, 오분율, 십속률, 빨리율, 선견율, 그 다음에 뭐쭉 많아요. 이거 제가 다 찾은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을 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15종류에 나오는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 약간씩 달라. 그런데 요약해서 보면 요겁니다. 의식주 세 가지인데, 의식주 세 가지에 관련된 거야. 옷은 분소희만 입죠. 할절이라고 하는 건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할절이는 뭐냐면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게 할절입니다. 분소희는 시체를 감았던 것들, 그 다음에 제단에 쌌었던 것들, 그 다음에 부정한 어떤 뭐 이렇게 제단 같은 데 이렇게 탁자 테이블보 같은 걸 쓰면 그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신이나 귀신이 임재해 있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른 걸로 쓰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려진 천들을 이렇게 누더기로 기우면 그걸 분소이라 그래요. 분소이라 그래. 그런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분소희 입은 사람들을 청빈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도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수행자가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한대. 존경은 하는데 우리 집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시체를 쌌었던 그런 수의 같은 걸로 천을 기워 입었어. 자, 내가 여러분 집에 가 그러면 쇼파에 앉으면 야, 그 쇼파에 내 손자를 다시 앉게 하고 싶겠어? 어때? 그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데 이게 뭔가요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가 지키도록 하고 지키도록 딱 사인들을 시켜서 하고 그 스님, 내가 좋아하는

스님이 있는 거야. 그 스님 앞에 천을 조각 내서 하나씩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 스님은 떨어진 거니까 주워. 그래서 그걸로 꿰매서 분소위를 만들어 입어. 그러니까 이미 그게 싫은 거야. 쉽게 말해서 저 분소위라고 하는 개념이 싫은 거야. 그게 어디 머무뒀던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바달타는 엄격주의자이기 때문에 분소위를 얘기하고, 그리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과 관련해서 먹는 게, 인도는 의식주 중에서 더 없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주거시설이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비중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걸식만 하지 공양청 하지 말자. 공양청이라고 하는 게 저게 진짜 재밌는 제도예요. 공양청. 스님들을 찍어서.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님은 걸식할 필요가 없어. 탁발 나갈 필요가 없어. 줄 서 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야.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가수야. 그러면 우리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드릴 테니까 산사음악회 같은 데 공연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면 1년 거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2030년에 잡아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제바달타는 걸식만 주장했어요. 그리고 금지식을 얘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생선과 고기 먹지 말자. 고기 생선 먹지 말자. 그거 제바달타 주장이에요. 그게 제바달타 주장이에요. 율장에 보면 비구는 다섯 가지를 먹을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고기, 생선, 그 다음에 마른 밥, 고기, 생선, 마른 밥, 죽, 밥. 밥이나 마른 밥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미숫가루 같은 거라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중간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가는데 하루 안에는 뭐 아무도 안 살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식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마른 밥이에요. 죽은 아침에 먹는 거고 고기나 생선도 먹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데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은 좀 잔인한 것 같으니까 먹지 말자. 그거 제바달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제품 먹지 말자도 있어. 가장 놀라운 건 소금 먹지 말자가 있어. 무염식 이야기의 최초가 제바달타입니다. 제가 보기에 무염식 얘기가 나옵니다. 무염식 얘기. 유제품 먹지 말자. 유제품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고 사치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치즈라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요플레 같은 거 지금은 흔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먹지 말자. 그러니까 최저로 떨어뜨리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에 살지 말고 수아노자 나무 밑에서 있고 길에서 노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앉아서 장좌불화로 계속하는 거야. 이게 수행이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바달타가 저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이 싫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자유권을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교적 가치 아닙니까? 부처님의 중도주의는 저게 아니에요. 엄격주의가 아닙니다. 엄격주의나 고행주의나 아니면 두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 중에 뭐가 있냐면 1차 결집이 존재는 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 불안화와 관련된 그 구례결집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하가섭이 대표성이 있었다면 결집이 끝난 뒤에 다시 결집하면 안 돼. 근데 결집 때 참석을 못했다고 나중에 오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를 시전하거든. 그 얘기는 자기에게 대표권이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대표권이 있으면 내가 적법하고 대표권이 있으면 늦게 온 사람은 그럼 마시게를 해야 돼. 시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늦게 왔어요. 그러면 끝났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따로 시험을 봐줄게요라고 한다는 건
이게

0: 결정권이 없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얘기도 있어. 그게 이제 율장의 500지법. 5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집한 내용들, 1차 결집 내용들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제 할 얘기들이 이게 굉장히 많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우유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요 재바달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바달따는 나중에 나쁜 짓 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전차바람은요 하고 재바달따가 생암지옥이라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죽기를 기다리지도 않아 그냥 즉시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장한 걸 보면 야 어떻게 보면 지금 불교의 이상적인 거하고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왜? 부처님은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수행을 그러니까 엄격주의가 아니고 수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행복하고 완성될 수 있기를 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0: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7: 봄인데 눈이 내렸다. 꽃이 피었는데 차갑기만 했다. 스님은 말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일까?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연곡사에 왔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일 때 잡념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그냥 거기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벚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벚꽃은 그런 순간을 열어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0: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몹시도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집안의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의 이름을 쌍덕이라고 지었고 둘째의 이름을 쌍복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복덕이 되겠죠. 복덕. 복덕인데 첫째 이름은 쌍덕, 둘째 이름은 쌍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십 일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쪽에 침상에 이렇게 숨죽이고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었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땔감을 죽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밖에 나가서 땔감을 죽고 있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들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집안에 자기들끼리만 있는 줄 알고 쌍둥이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형이 말하기를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전생에 돌을 닦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탄을 하니까 그 쌍둥이 동생이 딱 하는 얘기가 다 우리가 지은 업보이다. 다 스스로 지은 업보이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리요? 하고 동생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몇십 일밖에 안 된 이 쌍둥이 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니까 태어난 지 몇십 일밖에 안 된 이 쌍둥이 동생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이지 누구를 탓하겠는가. 자기네들끼리 지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태어난 지 이제 몇십 일도 안 된 애들끼리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쟤네들이 나중에 크면 분명히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어렸을 때 일찌감치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공포심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이와 같이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쌍둥이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저놈들은 삿된 귀신인 것 같다.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크게 되면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일찌감치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런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조심조심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마침 땔감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부인이 남편이 정신없이 밖에서 막 나무를 줍고 있으니까 여보 뭐 하시오? 뭐 하는데 그렇게 나무를 구하시오? 남편이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저 우리가 낳은 쌍둥이 저놈들이 사람이 아니라 저것들이 귀신인 것 같소. 저놈들을 불에다 다 태워버리려고 지금 내가 나무를 구하는 것이오 하고 남편이 자기가 들었던 자취조종을 그대로 이제 미주알 고주알 있는 대로 부인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낳은 애들을 그렇게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 우리 한 번만 더 저 애들이 우리가 없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마음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저놈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럼 줬어. 우리 내일 저놈들이 무슨 얘기하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쌍둥이들을 이렇게 눕혀서 재워놓고 일 나가는 것처럼 남편과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살짝 창문의 틈으로 쌍둥이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밖에 나간 것을 확인한 쌍둥이들이 어제하고 똑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전생에 돌을 닦았던 사람들인데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 누구를 탓하리요. 쌍둥이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걸 딱 듣고 엄마도 깜짝 놀라서 이 남편하고 부인이 안 되겠어. 쟤네들이 정말 평범한 인간들은 아닌 것 같소. 차라리 우리가 저 애들을 그냥 지금이라도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남편하고 부인이 이와 같이 어리석고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부인이 쌍둥이를 불에 태워버리려고, 아유 말하기도 무섭다, 애들을 불에 태워버리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그때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환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쌍둥이 애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서 부처님 시대 때 돌을 닦았던 수행자들인데 순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나쁜 업보를 지었다가 돌고 도는 윤회의 흐름 속에 이번 생에는 저 가난한 집안의 쌍둥이 아이들로 태어나게 되었다. 전생에 돌을 닦았던 그 인연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자기들의 전생일을 환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저 부모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이러한 상황들을 오해하고 자기들이 낳은 쌍둥이 아이들을 귀신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는구나. 저 아이들은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돌을 닦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법을 설하며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는 애들이다. 내가 지금 마땅히 저 애들에게 가서 저 아이들을 구제해 주어야 되겠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크나큰 신통의 힘을 발휘하셔서 그 가난한 마을집에 부처님께서 다 신통의 힘으로 순식간에 그 집에 부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거룩한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던 부부도 자기 집 앞에 오신 부처님의 얼굴을 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쁨과 감동을 느꼈던 그 부부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아이들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짓자 그 쌍둥이 아이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어린 아이들이 기뻐하고 찬탄하고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까 부처님의 입에서 다섯 가지 빛깔의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쌍둥이 아이들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과 그 쌍둥이를 안고 있는 그 부부가 너무나 놀랍고 감탄하면서 그때 쌍둥이의 부모인 그 부부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이 쌍둥이 아기들이 태어난 지 채 몇십 일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없는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기들이 사람이 아니라 요괴인 것 같다, 귀신인 것 같다,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까 봐 두렵다, 차라리 일찌감치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 우리 쌍둥이 애들이 왜 이런 겁니까?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보거라. 그대들이 낳은 이 쌍둥이 아이들이 머나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였을 때 이 둘은 친한 친구였다. 친한 친구였던 이 둘이 가섭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도를 닦았다. 그런데 한창 열심히 도를 닦다가 순간 어리석은 생각에 휩쓸려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익에 집착하며 맑고 깨끗한 수행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열심히 도를 닦다가 어리석음에 휩쓸려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 인연으로 이 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날까지 계속 몇 번씩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 함께 같은 날 같은 시대에 서로가 태어나서 윤회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지은 업에 빚을 갚으며 살아오다가 비로소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이 시대에 서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쌍둥이 형제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던 그 공덕의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자기들이 과거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자신의 전생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자기들의 전생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자기들이 전생에 지었던 어리석은 삶을 후회하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돌을 닦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쌍둥이 형제들이 수 없는 과거 전생의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그 선업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복과 선업과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인 내가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이 마을에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때서야 이 쌍둥이 형제들의 부모인 이 남편과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부처님 하마터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악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이런 인연법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낳은 이 쌍둥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요괴 귀신인 줄 알고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까 봐 우리가 이 멀쩡한 우리가 낳은 이 아이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으니 저희들이 정말 무서운 악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그 쌍둥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여 이 쌍둥이 비구스님이 되었고 부처님 발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한이 된 쌍둥이 비구스님을 낳은 그 어리석었던 남편과 아내, 그 어리석었던 부모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자기들의 쌍둥이 아들 덕분에 결국에는 그 어리석었던 부모도 마음의 지혜와 공덕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수없이 생각해야 되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지은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러니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꼬이고 꼬인 내 인생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요 내가 스스로 지은 나의 업보라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아, 내가 내 스스로 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항상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

을 만났구나. 이번 생잘 닦아야 하겠구나. 내가 이번 생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죽고 나서 그 부자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형과 아우가 큰 부자였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형이 모든 재산을 다 독차지하고 동생을 쫓아내게 됩니다. 동생은 아무런 재산 없이 자기의 부인, 마누라와 그리고 분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 한 명만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때 이 아우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한 집에서 쫓겨나온 이 아우가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그런데 부인과 함께 유일하게 데려온 하인인 분나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하인이었던 이 분나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가 어떻게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주인님이 첫째 형님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인님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장사를 하면 좋을지 제가 바깥에 나가서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그 분나라는 하인을 매우 매우 신임하였던 이 주인의 마누라였던 이 부인이, 마누라인 이 부인이 자기가 종잣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귀한 진주를 꺼내가지고 하인에게 딱 줍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값비싼 진주니까 내가 이걸 자네를 믿고 줄 테니까 이걸로 장사 밑천 삼아서 이걸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시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하인한테 딱 그 진주를 딱 맡기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자네를 종의 신분에서 내가 놓아주고 자유로운 평민으로 만들어주겠네. 예,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성의 안과 밖을 다니면서 뭐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하고 어떤 장사를 해야 되나,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성 안과 밖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다니는데 저기 어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때마침 산에 들어가서 모아온 땔감들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지가 산에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땔감들을 여기저기서 주워왔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그 땔감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 땔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거지가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나무 사시오, 나무 좀 사시오, 그래도 내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모으고 모은 나무들이요, 땔감 사시오, 땔감 사시오. 그때 그 분나가 때마침 그 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거지가 팔고 있는 그 땔감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랍게도 그 땔감 사이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귀한 나무인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는 우두 전당향이라는 향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두 전당향. 이거는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불교설화에 나오는 아주 전설적인 신비한 만병통치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귀한 약재로 쓰이는 향나무래요. 우두 전당향. 근데 나무를 파는 그 거지도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그 땔감 속에 우두 전당향이라는 신비한 향나무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분나라는 이 하인이 오! 우두 전당향이다 라는 걸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될 놈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는 살아야 되지만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도 될 놈은 돼요. 눈앞에 땔감 속에 우두 전당향이 있는데 왜 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이에요. 복. 그렇다고 복만 믿고 너무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되지만 결국은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때 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 분나가 땔감을 파는 거지한테 넉넉하게 나뭇값을 주고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사오게 됩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나뭇값을 쳐준 거지만 우두 전당향 본래 값을 따지자면 정말 터무니없이 싼 값에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우두 전당향인지 모르는 거지는 와, 오늘 많이 벌었다 이렇게 기뻐할 것이고 우두 전당향인 걸 알고 값을 치른 그 분나라는 하인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계산을 하고 돌아왔겠죠. 때마침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몸에 큰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을 고치려면 우두 전당향 나무로 만든 약을 써야 되는데 그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병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무만 있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그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두 정당향 나무를 구한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분나가 그때서야 비로소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그 부자에게 아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우두 전당향 나무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은 이 분나라는 하인이 자기에게 진주를 주었던 그 주인과 그 주인의 부인에게 우두 전당향 나무를 팔고 번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인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착해요.
참 그래도 착해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참 착해.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큰 재산을 가져오다니 참으로 참으로 믿을 수가 없고 참으로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그때 이 자유인이 된 이 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떠나겠다는 거냐? 이 많은 재산을 너와 함께 내가 나누겠다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안에 묶여있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저는 제 꿈을 쫓아서 부처님 밑에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멀리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저의 신분은 비록 참으로 천하지만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울타리 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모두가 평등할 뿐 귀하고 천함이 따로 있지를 않다.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분나여 하는 순간 이 분나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스님들과 똑같은 삭발한 머리가 되어서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있는 승복, 가사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이 분나 스님이 수행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통과 지혜를 갖춘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분나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자유로운 일반인으로 만들어준 우리 주인 덕분이다. 그러니 그 주인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게 최고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나 아라한 스님이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출가하기 전에 주인으로 모셨던 그 주인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스님이 되어서 돌아온 분나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며 그 주인이 분나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다 먹고 난 뒤에 분나 비구 스님이 허공에 솟구쳐서 수많은 묘하고 신비로운 신통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통력의 모습을 본

0: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분나에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찬탄을 하니까 분나 비구스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공양청을 올리십시오. 이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만든 뒤에 향을 피우고 멀리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원을 세웁니다.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멀리서 신통의 힘으로 그 모습을 완벽하게 지켜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음 날 500명의 거룩한 아라한들과 함께 신통의 힘으로 날아올라 그 주인집에 가서 공양을 받아드시게 됩니다. 부처님과 거룩한 500아라한들이 그 도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왕과 그리고 분나 아라한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주인이었던 그 주인인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다원, 아라한이 되는 4단계 중에서 1단계의 거룩한 깨달음이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나 아라한 스님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서 은혜를 갚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처님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소중한 연을 맺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그래도 이번 생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겠습니다. 이번 생 이 소중한 인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이 소중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닦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

0: 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언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언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의 즐거움

부끄러움을 더해 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1: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쾌남역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7: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8: 바람 불면
9: 지금부터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9: 이것도 네 번째로만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일어남에 온갖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흙집과 무덤이 서로 다르지 않다.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모든 현상은 아는 것에 기초한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 무덤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유대사는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말했다. 깨달음,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곳. 몸과 마음이 비로소 하나의 뜻을 이룬 무해자재의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합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안맥을 드러낸 돌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마치 두 팔로 품어 안듯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 그 옛날 백성

마음을 품고 교화하려 무의 춤을 추었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이 산에 깃들어 있다. 깨달음을 찾아 고행을 하던 어느 선지식들의 발자취 위로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였지만 이곳에 남겨진 수많은 이야기만큼은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다. 계율을 벗어던지고 승속을 걸림없이 넘나들던 원효대사의 사랑 이야기 또한 소요산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 원효대사와 함께 천년 넘게 회자되는 특별한 인연, 요석공주의 흔적이 일주문 근처에 남아있다.

중생들의 삶 속에서 참 수행의 길을 찾던 온유대사가 다시 고독을 벗삼아 수행을 정진하던 곳.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천천히 거닐며 어떠한 속박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삶이란 뜻의 소유자재. 경기 소금강.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다고 하여 소유산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제함을 가리키는 일주문과 소유산을 뜻하는 두 개의 편액은 소유산이 곧 자제함이요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처라 설법하는 듯하다. 깨달음을 얻으면 속세도 정토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정토도 속세가 된다고 했던가. 속박과 해탈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 어느 곳이든 극락정토가 될 수 있다. 자연을 도반삼아 마음의 깨달음을 구하는 길.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송이교는 그야말로 정토로 가는 길인 셈이다. 송리교 다리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누구나 수행자의 마음이 된다. 비워야 비로소 채울 수 있다. 마음이라고 다르지 않다.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다 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비우지 않고 마음속에 불성을 고려하면 물결을 헤치며 달을 찾는 것과 같으리라. 자제함을 가는 길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108 계단을 오르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와 망상을 비우고 금강문에 다다르다.

금강문은 자제함 경내로 들어섬을 안내하는 문이다. 보통은 문 양쪽을 지키는 숨은 신장이 있지만 자제함의 금강문엔 마음을 깨우는 글귀가 대신하고 있다.

신비한 광명이 어둠을 깨치고 만고에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니 불법의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아는 채 아는 분별심을 버려라. 세상의 모든 시름과 망상을 내려놓고 자제함에 들어선다면 무외자재의 깨달음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소요산 중터. 요새처럼 자리 잡은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커다란 협곡 사이에 있어 암자에 온전히 햇빛이 드는 시간이 하루 3시간 남짓. 오로지 수행만 할 생각으로 이곳에 추막을 지었던 원효대사의 선택이 이해가 가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첩첩산중에서 온화한 미소로 숱한 중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을 자제함.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올랐던 사람들은 어떤 위로와 가르침을 얻고 돌아갔을까? 크기는 작지만 부처님의 품처럼 넉넉하기만 한 자제함에 들었으면 원효대사가 그랬듯 자신의 마음을 잠시 되돌아보게 된다.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던 그 마음이 번뇌의 시작이었음을, 햇볕 하나 바람 하나 있는 그대로 끌어안은 자제함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무처럼 무성한 번뇌의 숲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비우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걷기 위해 하심한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불단의 석가모니 불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를 이루고 있다. 고요하게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 그 앞에 서면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려놓는 것이 수행임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다. 자제함 대웅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약소다. 현장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에 법장스님이 해설을 단 주석사로 송나라 중의가 자신이 저술한 현정기를 붙여 다시 편찰한 것이다. 이것을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하여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자제함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침묵의 설법이 마음을 깨운다. 자제함은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암자다. 산은 자제함을 품고 암자는 폭포를 품은 모양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이름처럼 청량하기만 하다. 마치 연불 같은 폭포 소리가

폭포 옆에는 거대한 기암괴석이 눈에 띄는데 그 기암괴석 아래에는 축대를 쌓아 전각을 조성했다. 이곳이 바로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장소라고 알려진 나한전이다. 입구엔 불교의 수호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금강역사가 나한전을 지키고 있다. 나한전은 석가모니 불을 주불로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비롯해 16나한상과 천불이 봉헌돼 있다. 자제함은 원효대사의 수행처이자 나한기도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번뇌를 벗어던지고 깨달음으로 정진해 최고 경지에 다다른 나한이지만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표정은 우리네와 다르지 않다. 고독한 수행으로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중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나한. 원효대사가 이 동굴에서 구하던 깨달음이 이와 닮았으리라. 원효대사가 소유산에 초막을 짓고 용맹 정진하던 때 무외자재의 깨달음을 얻었다 전해진다. 마음이 생겨 가지가지 법이 나은 것이니 마음이 멸하면 또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1300년 전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자리엔 나한상과 천불이 대신해 중생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있다. 자제함의 전각들은 오랜 시간 세월을 입으며 이름도 모습도 여러 번 변화를 거쳤다. 하지만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원효대사의 이야기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원효섬이라 불리는 석간수가 그것이다. 마땅한 센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찬눈이가 들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지맥을 훑던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뚫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은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는데 고려의 문신 이규보도 시를 통해 극찬할 만큼 물맛 또한 일품이다. 원효샘의 물은 최고의 차맛을 내기로도 유명하다. 자제함은 서울 근교에서는 차 문화의 산실로 정평이 나 있는데 조선 중기까지 자제함의 차를 맛보기 위해 찾아드는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원효대사가 차를 달여 마시던 물은 지금도 수행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선 일미. 차를 마시는 일이 선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선 수행의 시작이라 여겼다. 차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녹아있다. 대웅전 뒤편 높은 언덕 위에 작은 전각이 하나 있다. 바로 삼성각이다. 자제함의 삼성각은 본래 산신각이었으나 1977년 새로 중창하면서 삼성각이 되었다. 내부에는 치성광 열애불과 칠성탱이 중심에 봉안돼 있고 좌우론 독성탱과 산신탱이 도반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소원을 비는 장소인 삼성각. 무상한 세속의 삶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무언의 위로를 전하는 듯 고요하다. 자제함과는 따로 떨어진 채 높은 석축위에 지어진 작은 전각은 백운암이라는 선방이다. 문을 닫아 건 채 선객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수행에만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일 터.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가슴에 화두를 품고 일념으로 정진한다. 시간과 시간이 옮겨서 하루가 지나고 날과 날이 옮겨서 금음이 되며 달과 달이 옮겨서 홀연히 한 해가 흐르고 년과 년이 옮겨서 금세 죽음에 이르게 된다.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돌을 닦을 수 없다. 누우면 게으름만 생기고 앉으면 잡된 생각만 하느라 몇 생을 닦지 않고 아니했거늘 헛되이 살기를 그 얼마인데 일생을 닦지 않는가.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으니 다음 생은 무엇이겠는가. 어찌 급하고 또 급하지 않은가.

진리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란 것을

부처님은 돌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였을까. 선인들은 돌을 깎고 다듬어 그 속에 깃든 부처를 만나려 했던 모양이다. 이곳에서 돌을 깎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분별하면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게 된다. 옳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른 것도 놓아버려라. 원효대사는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이 폭포에 훌훌 던져버렸으리라. 하루를 사는 만큼 인생을 사는 만큼 마음을 닦는다면 그 길이 고되고 힘에 겨울수록 몸을 낮추고 정진한다면 이만한 도량을 이룰 수 있을까?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 무에 자제한 마음이 속세도 정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는 거적을 걸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중생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고 무의 춤을 추며 쉬운 춤과 노래로 불법을 전했다.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던 무의 자제인의 삶. 일체 무예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했던 원효대사는 해탈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이루었고 그의 무예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진갑동이 주최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울릉도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로 여름밤을 화려하게 밝히며 창종 80주년인 내년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 내 연습 교육이 회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5명의 스님이 3주간 집중 공부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불교의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성과를 대학과 시민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날 채식을 서약하고 채식 밥상을 인증하는 청년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벼운 채식 한 끼로 생명과 지구를 살리겠다는 변화가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각종이 주최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울릉도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서는 울릉도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부터 아이들의 맑은 율동, 전통 줄타기와 록밴드 노브레인의 공연까지 울릉도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밝혔는데요. 박선

0: 정연 기자가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 쪽빛 동해 바다를 품은 섬, 울릉도가 모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찹니다. 울릉도의 역사와 한을 고스란히 품은 울릉도 아리랑이 축제의 문을 열고 구수한 소리가락이 섬을 감싸는 데 이어 무대 위로 꼬마 아이들이 올라 앙증맞은 율동으로 관객들에게 순수함을 선물합니다. 환한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엔 짜릿한 전통기에 화려한 줄타기

0: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1: 유명한 분들이 오늘도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참 뵐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빵빵키 노브레인보에마
0: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선문화축제 해당문화축제가 사흘간 울릉도 일원에서 펼쳐진 가운데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3: 내년에 저희들이 창교 8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알차고 신바람 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져
0: 해당 문화축제는 진각종조 회당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문화예술축제입니다. 특히 독도 아리랑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전통의 공연예술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문화축제가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0: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울릉군과 서울 성북구의 자매결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종단을 매개로 지자체 간 문화적 연대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5: 또 울릉 군민들도 성북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창교 80주년인데 내년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6: 홍리 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하시며 불편함이 없도록 성북에 더 노력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섬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접하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축제는 기다려온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7: 울릉도가 섬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잘 없어서 약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0: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진각종 청년들의 독도 사랑 퍼포먼스까지 축제 구석구석을 채운 열정은 울릉도의 여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8: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좀 친구들이랑 같이 고생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이 와주시고 한 거 보니까 그 뜻깊게 땀 잘 흘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으로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 될 것 같고
0: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은 2026 해당문화축제. 울릉도와 독도를 품은 푸른 바다 위에서 노래로 울려퍼진 나라 사랑의 마음과 국민 화합의 서원은 울릉도의 여름 밤하늘을 찬란하게 물들였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9: 대구불교총연합회가 강진 피해 이후 실의에 빠진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연합회 사무처장 벽화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기금 2,292만 8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벽화스님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동화사를 비롯해 대구 불교계가 다 같이 화합하며 성금을 모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상권 불교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불자도 많다며 구성원들이 지진 피해에 관심을 두고 불교의 본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한국 불교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릴 좋은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남철우 KBS 공영 미디어 연구원,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 전문 기자, 김경달 덕호어 대표, 임성희 작가를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회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언론이 큰 스승이 될 수 있는 시대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불교의 진리를 간명하게 전달하는 좋은 콘텐츠 발굴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과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과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불교 언론 문화상은 올해 34회째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방송과 언론 보도, 뉴미디어 등의 부문에서 공모작을 접수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25 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 합창 단원들에게 태블릿 PC를 선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경험한 강류 합창단은 어제 조계사

0: 반음전에서 진우 스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달식에 대신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강유 합창단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선물을 총무원장 스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며 에티오피아 강유 부대의 76년 전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에 온 강유 합창단은 호국 도량 서울 진관사를 찾아 교류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세 차례 유회 끝에 회기를 앞당겨 어제 폐회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어제도 성원 미달로 1시간 동안 대기를 이어가다 참석 의원 스님들의 동의 아래 결국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종책 모임 공감과 미래 공동대표 보인 스님을 비롯해 대진 스님 등은 회기 내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참회하고 종회와 종단이 종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모두 발언과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가톨릭 청년대회 관련 종단 대응과 법계법 개정으로 파생되고 있는 갈등 등 현안이 많은데도 종회가 유회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총무원장 선거 종료 후에도 남은 2개월여 임기 동안 개회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공감과 미래 종회의원 스님들은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평생을 수행에 정진해온 스님이 입적했을 때 마지막 길을 상좌나 후배 스님들이 직접 배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례 염습교육이 첫 결실을 거뒀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염습과 입감 등 불교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3주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비구니 스님들. 입적한 스님들의 법구를 일반인 손에 맡기지 않고 승가 공동체가 책임져 여법한 마무리를 돕겠다는 원력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루 7시간씩 장례 지도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장례 절차를 익힌 스님들은 수료라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서로의 은사 스님뿐만 아니라 비구니 승가의 장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도 한결 깊어졌습니다.
2: 일반인의 손이 아닌 스님들에 의해서 저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뜻깊지 않나.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된 마음과 그리고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그런 과정이고.
1: 불교 상장례 실습 교육은 전국 비구니회가 추진하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의 보다 여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상좌나 도반 스님들이 직접 챙겨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전국에서 모인 15명의 스님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덕분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비구니 스님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염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2: 기도하고 수행했던 스님네 손으로 따뜻하게 잘해서 보내드린다는 것이 그 더 이상 성스럽고 아름다운 수행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절절히 듭니다.
1: 한국불교 비구니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이번 시도는 승가의 자비정신과 공동체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꼽힙니다.
4: 가시는 비구니 스님들의 마지막을 우리 남은 비구니 스님들이 마무리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원력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참으로 의미 있는.
1: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28일 전국 비구니 회원장 발대식을 열고 회원장 운영을 위한 조직과 기금 운용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최근 명상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생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명상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불교의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대학과 시민교육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간화선 수행부터 명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까지 함께 진행된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전합니다.
5: 선정인 수인을 하고 가부좌를 틀어 깊은 명상에 빠진 참가자들. 다리가 저리면 무리하지 않고 자세를 바꿔 앉으며 몸 상태에 맞춰 명상을 이어나갑니다. 몸을 벽면으로 돌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 참가자들은 무건 속에서 화

0: 화두를 들고 내면을 향해 집중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8가지 행복한 발음명상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추진된 명상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마지막 연구 과정으로 지난 2024년 행복한 봄, 2025년 행복한 통찰에 이어 올해 행복한 깨어남을 완성하며 3개년 연구 로드맵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화두를 참고하며 깨달음을 얻는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깊은 몰입 속에서 수행의 의미를 체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불교의 근본 수행 체계인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말, 바른 정진 등을 실천하며 참나를 발견하도록 구성됐습니다.
1: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깊이 집중하고 그 집중된 마음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핵심은 간화선을 함께 정진하고 수행해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명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명상 전후 뇌파를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심리적 안정감과 인지 변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운영 결과를 종합해 단행본을 출간하고 동국대 교양 강좌와 미래융합원 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학술 성과를 대학 교육 및 시민 명상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이제 그 전통과 현대를 잘 아울러 가지고 여기서 연습한 이대로 실생활에서도 적용을 하면 8가지 그 행복한 다른 명상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번 교육사업에서 축적된 열기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로 이어집니다.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오는 8월 22일 세택에서 다양한 명상 체험 부스와 세계 명상 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한층 넓은 명상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2016 육해공군 군종병 연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지난 21일 호국불교 총본산 계룡대 홍제사에서 육해공 불교 군종병 연수교육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전국 각지 군법당을 지키는 40여 군종병들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고 군종병 업무 교육을 받는 등 3박 4일 동안 신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을 강조하며 동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군종병들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한국 불교의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중앙신도회는 지난 22일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불교계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중앙신도회 회원 대상 장기 기증 캠페인 추진 및 치료비 지원, 자비 사상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많은 사람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본부의 목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신도회 회원들의 동참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내일은 중복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날 채식을 서약하고 정갈한 채식밥상을 인증하는 청년 불자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는데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복날 관습에서 벗어나 가벼운 한 끼로 생명과 지구를 살리겠다는 변화가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생각하지 말고. 휴대전화 터치 몇 번으로 복날의 따뜻한 자비 실천을 약속합니다. 정갈한 채식 한 끼 사진을 공유하자 화면 넘어 다른 이들의 맛있는 실천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초복부터 말복까지 이어가는 온라인 복날 채식 캠페인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5년째 복날 식탁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채식을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5: 채식을 하면은 보통 많이 어렵고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쉽게, 그리고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게 채식 서약과 후기를 보면서, 아,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참여하실 수 있게끔.
1: 새로 문을 연 홈페이지는 내가 먹은 채식 한 끼가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눈에 보여집니다. 이용자가 직접 채식 실천 기간을 설정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어들고 나무를 몇 그루 심는 효과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줘 유익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집에서 쉽게 만드는 새콤한 오이탕탕이 붙어 고기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내는 얼큰한 채게장까지 친근한 여름 레시피로 밥상이 문턱을 한층 더 낮췄습니다.
2: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콩국수라든가 또 이제 육개장 대신에 채소로만 맛을 내는 채게장이 있어요. 복날에 이제 보양식 대신에 채식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복날 나시면 좋겠습니다.
1: 지난해에만 500여 명이 동참했던 불교환경연대의 채식 서약은 올해 온라인 공간에서 생생한 실천 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햄과 치즈를 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는 직장인의 이야기부터 제철 감자전과 콩국으로 차린 소박한 식탁까지 생명을 살리는 한 끼 후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페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봄날 밥상은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과도 닮았습니다. 봄날에는 꼭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벼운 채식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챙기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3: 저희도 이번에 경주 동문대에서 다 같이 메밀국수를 먹었는데요. 메밀 냉국수를 더위에. 요즘 대학생들은 막 봄날에는 닭을 먹어야 된다. 이런 관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1: 가장 뜨거운 여름날, 육식 대신 접시를 시원하게 비워보자는 봄날 한 끼. 생명 존중의 가르침이 무더위를 날리는 건강한 밥상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7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국어원의 특정 종교중심 기술 방식 개선 소식과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 선출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이 2027년부터 사전에 수록될 종교용어의 특정 종교중심 기술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국어사전 속 종교용어의 비대칭성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국립국어원이 이를 정식 수용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조계종 종평위와 만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불교계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안하면 이를 국어사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에서 일반 명사인 종교의 전문 분야가 기독교로 표시된 오류를 즉각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사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계정 사회부는 사전 속 불교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 용어 차별 점검 TF를 구성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불교 철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지난 16일 2026년 신임 회원 회원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 명예교수는 철학과 불교를 좋아해 그간 공부해왔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회원으로 선출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 명예교수는 이화여대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유식 불교를 공부했으며 2001년부터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무화론으로 청송학술상을,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으로 원효학술상을 수상하고 대승기시론 강해로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 명예교수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며 학술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난하고 궁해서는 보시하기 어렵고 건장하고 귀해서는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목숨을 버려 죽기를 기약하기는 어렵다. 또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보기 어렵고 살아서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반갑습니다. 정량사 금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늘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것이 있죠. 전부 다 한번 오늘은 귀 기울여 들으라를 먼저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 톨스토이. 바른 선행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소한 일이란 없다. 인생은 작고 사소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무언가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노력은 끌어대지 않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말하라. 우리 톨스토이는 여러 불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작가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인생은 작고 사소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인생살이라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나의 일생은 내가 순간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전부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일 뭐를 이루는 게 인생살이가 아니고 소소한 데서 작은 행복이 끝내는 모임이게 되면 큰 행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언 큰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어떤 큰 것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착실히 해나갈 때 참된 행복,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요사이 유행이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얻는 것이죠.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하루하루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인지를 느끼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톨스토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뭐 한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내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은 내뱉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좋은 말이 되는지 나쁜 말이 되든지 선택을 할 때 늘 나는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럼 너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못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자는 못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해지지가 않죠. 왜? 스스로 인격을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좋은 행동을 할 때 상대들이 나의 인격을, 인품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품과 인격을 누가 무너뜨린다? 타인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스스로가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라, 알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톨스토이가 말씀한 것처럼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자라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맞아 하고 확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확실한 말을 하잖아요. 확실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 속에서 그래 이건 사실이야, 진실이야. 스스로를 에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 타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 걸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 하는 확신하지 못하고 확언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한 뭘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면 TV 같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더라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못 져요. 그러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이야기는. 그리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된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노력은 떠들어대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뭐 일을 하게 되면은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이런 거 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 당연히 다른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면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인 거죠. 당연히 나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뭘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합니다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자랑했다가 어디에 됩니까? 꾸준히 해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아 이건 내 체질이야 맞지 않는 것 같아. 또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중도에 포기할 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좀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 자랑하던 그 기세 그 용기 그때는 어디로 갔나요? 각자 각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톨스토이도 그대가 참으로 노력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죠.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말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열 가지 일을 하면은 열 가지를 다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내가 금강경에는 1250명 나오잖아요. 1250명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야 이렇게 큰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오면은 나를 가도 부처님을 비난하고 욕설하고 별 사람이 다 와서 이야기해도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의 인격은 내가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려면은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깔보거나

해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하찮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생각한다면은 아, 당신께서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럴 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고 인정해준, 긍정해준 나의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설하겠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이해의 마음을 보여줄 때, 포용의 마음을 보여줄 때 상대는 나를 좋게 칭찬하고 찬탄하고 아름답게 보아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욕설한다고 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상대에게 포용의 정신, 이해의 정신을 보여주었는가, 그런 자세를 또 취했었는가 생각하는 현명한 불자님들이 되어주기를 우리 똘스토이의 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신 보배 들어가면 우리 8페이지에 제일 밑으로 보면은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세월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다면은 그런지 우리는 끝없이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는 분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그렇죠. 그럼 나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나? 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다? 탄생계에 보면은 천상천하 무아독존 했잖아요. 무아독존이 바로 뭡니까?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다? 유아독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체 있는 것, 형상 있는 것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꽃도, 나무도, 모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기는 해도 똑같은 건 없잖아. 우리 쌍둥이 보십시오. 같네 해도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만 따져보면 몸은 함께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은 같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같지 않죠.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부모님께서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임을 갖다가는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탄생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행동을 해야 돼. 훌륭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못난 행동을 하고 못난 말을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까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훌륭한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진리를 얻어서 나도 부처님같이 위대한 인격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다 할 때 진정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모습은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행동을 어떤 훌륭한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갈 때 금방 말씀드렸지 나의 본래의 면목이라고 그러죠. 본래의 면목. 참된 진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 절을 갖다는 올리면 올릴 때마다 어떻게 됐나?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참된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하죠. 지극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한 정성의 일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일배는 천배, 만배 하는 부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삼천배 같은 거. 허리 굽히는 운동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을 표한 절이기 때문에 부다닥 하는 삼천배보다 그 한 배가 더 귀중하고 위대한 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에게 당신과 같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저는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불자님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처님이 자꾸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세월이 지나고 몸이 닿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생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쉬고 생각으로 도모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으로 도모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야기하라고 있습니다. 생각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노을방 아래 하자 집착착 해가지고 방아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당나라 시절에 유명한 조주선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방아참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불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엄양존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내려놓게나 하고 조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엄양존자가 이미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조수님께서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무겁게 짊어지고 가게나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데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조주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집을 방문했을 때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반가워 이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지 않았어 괜찮아 할 텐데 우리 조주스님은 뭐라 했다? 내려놓게나. 근데 뭐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뭘 했을 때는 내가 뭘 한다는 상이 있습니다. 내가 뭘 가져갔다,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조주스님이나 스승님을 만나러 오면서 저는 어떤 다른 대중들처럼 선물을
인사 우리가 어디

방문할 때는 인사치로 가져가잖아요. 그러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두스님은 뭐라 했습니까? 미안하다는 마음, 죄송하다는 마음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우겠다는 마음, 얻겠다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조두스님을 갖다는 방문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갖다는 얻겠다, 구하겠다. 우리가 어떤 스님을 방문한다. 아, 우리 스님 방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조언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언을 갖다 구하러 가가지고 말씀, 제가 고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스님께서 좋은 조언을 갖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조언이 100% 나의 마음을 적실 수 있을까요? 100% 내 길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없애줄까요? 예? 우리는, 아, 앞에서는, 아, 스님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돌아가면서 한 70%는 까먹죠.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을 바꿔라. 그 나의 견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마음에 서운함이 들면서 어떻게 된다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이런 쓸모없는 이야기를 갖다 내가 들었구나 시간만 허비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구함이 없이 들으면은 바라는 마음이 없이 들으면은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거든. 오늘 이 자리에도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이 뭘 듣겠다 얻겠다 느끼겠다는 생각이 없이 잘한다 못한다 모든 분별심을 버리고 들으면은 들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네 못하네 어쩌네 저쩌네 분별심을 일으킨 순간 어떤 이야기라도 내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그래 맞아 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부정의 의식이 일어남을 해가지고 참으로 들어야 될 것, 체계해야 될 것은 저 멀리 흘러가 버리고 분별심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좋은 글귀를 읽어도 소귀의 경일과 같이 아무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없는 말들을 위해 될 뿐입니다. 한마디를 들어도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내가 변하게 되고 아 내가 부처님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격체구나 그 부처님 같은 훌륭한 인품을 내가 갖추고 있었는데 왜 이걸 미처 모르고 있었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상대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위대함을, 훌륭함을 체득한 사람은 결코 바깥에서 뭘 구하거나 바라거나 찾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 저 옛날 선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허공에 텅 빈
성빔에 이르렀을 때

그제야 결코 파괴되지 않는 뭔가를 내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지 마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충만해져 있다는 행복을 누구한테서 얻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위대한 사람임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아, 이미 다 내가, 나에게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된다? 타인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집이 큰 사람, 차가 있는 큰 사람, 뭐 이런 비교를 함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이 얼만큼 행복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돼. 물질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잠시 행복하게 해주죠. 기쁘게 해주죠. 즐겁게 해주죠. 물질은 결코 나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즐거움을, 행복을 찾는 그런 분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그냥 통하지 않으면 부처 절멸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곧 뭐다? 중생입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님이라 해서 더 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부처님도 한 사람의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인생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자신이 부처님같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자아가는, 나는 못난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 자아가는 그런 못난 나를 찾지 마시고 늘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인격체야.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늘 나는 누구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존중받는, 존경받는 모든 사람이 찬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야 돼. 스스로에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세수하러 가셔가지고 꼭 거울을 보면서 다짐을 하십시오. 너는 이런 점이 훌륭하잖아. 아름답잖아. 아름다운 하잖아. 아름답잖아. 그럼 오늘 하루도 너는, 나는 어떻게, 이런 나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주위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좋은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나를 발견하고 저녁이 되면 주무기 전에 또 세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샤워하셔야 되잖아요. 샤워하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너는 하루 어떤 행동을 했니? 어떤 말을 했니?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이런 너는 오늘 이렇게 좋은 행동을 했어. 말을 했어. 너는 참 훌륭해.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찬탄하고 내일도 또 너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나를 내가 되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생이라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님이라서 더 늘지도 않는 자에게는 또한 육도만행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계 모래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했습니다. 우리 육도만행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바람이라 하면 우리가 아주 많이 생각나죠. 첫 번째가 보시. 보시는 베푸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보시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행동을 해주시고 또 누구에게가를 위해서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보호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절집에서는 뭐 해야 된다? 무죄 칠시라 해죠. 재물이 없이, 물건이 없이 치는 일이 왔네.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신시가 있습니다. 몸신자, 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는, 남에게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시입니다. 몸으로 보시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것, 또 법당을 청소해 주는 게, 이게 모두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늘 신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도 신시고요. 그리고 나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도 신시고요. 모든 것이 신시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시가 있습니다. 심시. 착하고 마음으로 이제 보시하는 거죠. 착하고 오진 마음으로 타인이나 다른 존재에 대하여 자비심을 갖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라는 것은 사랑할 자자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비에서 나옵니다. 비라는 게 뭡니까? 안타까워할 비자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상대가 가여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강아지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가엽게 여기잖아요. 가볍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서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 가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우리 가족들이 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할 때내 마음 속에서 뭘 보여야 된다? 상대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일으키게 되면은 참된 상대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뭔 토로를 할거 아닙니까? 상대가 화를 낼 때는 본인이 마음 편하면 화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본인이 많이 불편함을 갖다 나한테 표시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냐고 불편함이 많으면은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느냐는 마음을 내 가지고 상대를 가엽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자비심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명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성품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성격이 운명을 낳는다. 전부 다 한번 좀 새겨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그건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SO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개의 독립된 단백질이 그 카운트한다면 이 속에 우리 세포 속 핵 속에 있다는 거예요. CH3가 꼽혀 있는 이쪽 영역은 바로 잠금이 돼버려요. 잠금. DNA가 잠겨져 버려요.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 이런 듯이 수백 군데 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잠근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레벨을 하나 딱 붙이는데 그 레벨 분자가 CH3이요. 이게 바로 메틸이잖아요. 메틸기라 부르는데 이 메틸을 DNA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DNA 메틸라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지금 요게 인간의 DNA인데 요게 바로 베이스 페어 염기상 BP 이게 몇 개냐 하면 62억 개나 됩니다. 이게 예. 전부 다쭉 연결을 한다 하면 얼마쯤 되느냐 하면 1.8m쯤 돼요. 예. 그게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걸 쭉 보려면 이제 전화 코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관계는 요게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이게 단백질이에요. 예,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조각인데 요쪽에도 있잖아. 밑에도 있잖아. 둘, 셋, 네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량체라 불러요. 요 팔량체. 그래서 요렇게 요 팔량체 요거에 요렇게 DNA가 요렇게 감겨 있는 요 상태 요걸 뭐라 그러냐면 누클레오솜이라 불러요. 요렇게 감겨 있는 상태. 예. 그러면 요거는 요 팔량체 요거는 몇 개냐? 그러니까네. 이게 전체 몇 개냐? 이게 몇 개냐 하면요. 한 1,000만 개 단위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3,000만 개까지 이야기를 해요. 3,000만 개. 세포 하나에 핵 속에 요 단백질 덩어리가 3,000만 개 붙으면 쪼가리 몇 개입니까? 8쪼각이잖아. 8개 쪼각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여기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에요. 독립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두개 모였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여져 가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냐면 38에 24. 38에 24이니까 2억 4천만 개의 유닛으로 돼 있어요. 또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단백질이에요. 예, 그럼 9개 그러면 39, 27.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개의 독립된 단백질이 그 카운트 한다면 이 속에 우리 세포 속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이해되셨죠? 요걸 풀면 이쪽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여기서 우리가 단백질로 만들라 하면 이쪽에 전사 조절 인자가 이렇게 갖다 붙어요. 이걸 뭐냐 하면 DNA에서 RNA를 바뀔 때이 바꾸는 이 머신이 이 머신이요. 예. 이걸 폴리머라제 POL 뭐 이렇게 폴리머라제 2, 1이 있고 3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머라제 2가 해주는 거는 요 머신이 2 붙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 있는 정보가 이게 DNA죠. 이게 바로 RNA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mRNA가 되는 거예요. 예, mRNA.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 DNA에 뭔가 혹이나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혹이나 있다 생각하죠. 그러면 요거 혹이나 있는 데는 이게 착륙을 못 하죠. 야가. 착륙을 못 하죠. 요게 바로 뭐냐 하면 DNA 메틸리제이션입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DNA 메틸리제이션 뭐냐 하면 요 DNA에 메틸기가 이렇게 랜덤하게 갖다 꼽히는 거예요. CH3. CH3가 갖다 꼽히면 이쪽 부위는 뭔가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CH3가 꼽혀 있는 이쪽 영역은 바로 잠금이 돼 버려요. 잠금. DNA가 잠겨져 버려요. 자물쇠를 채워 버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 이런 듯이 수백 군데 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예. 이렇게 촥 이렇게 이게 모든 게 인출될 수 않도록 안전을 위해 갖고 보통 때는 많이 잠가놔요. 잠근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네벨을 하나 딱 붙이는데 그 네벨 분자가 CH3이요. 그게 바로 메틸이잖아요. 메틸기라 부르는데 이 메틸을 DNA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DNA 메틸라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80대 되는 사람이 30대로 젊어지기는 어려워요. 그거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80대 사람이 70대로 젊어진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된다면 그거의 관건은 뭐냐 하면 DNA 메틸리제이션입니다. 뭐냐면 자, 내가 80대 사람이 70살로 젊어지려면 세포 레벨에서 70살의 DNA 상태를 알아야 돼요. 70대의 DNA 때 상태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 DNA에 메틸라데이제이션 된 전체 패턴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과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세포를 이야기하면 한 예를 들어주면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이쪽에 이제 6대 유전자를 인출해요. 예. 근데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예를 들면 10대, 20대는 여기 좋은 유전자, 건강에 좋은 유전자가 있다면 이쪽이 전사조절 인자가 이렇게 착륙해갖고 이렇게 작동을 해서 이게 단백질로 바뀌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좋은 유전자인데 나이가 70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쪽에 전사조절 인자가 이렇게 앉으려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착륙을 못 해. 여기 붙어 있는 게 바로 CH3 메틸이라는 거예요. 메틸기라는 거예요. 예, 이걸로서 조절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 여기 있는 유전자가 만약에 암 유전자로 생각해 보세요. 암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를 하면 젊었을 때는 암 유전자 같으면 이쪽은 전부 다 봉인을 해놔요. 착륙을 못해. 그럼 이게 단백질로 안 바뀌어. 그러면 예, 암이 안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 있는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CH3가 떨어져 나가면 전사조절 유전자가 착륙할 수 있어요. 그럼 단백질로 바뀌어요. 이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DNA 메탈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 또 하나가 뭐 있느냐 하면 후속 유전학에서 그 생명 현상은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테리아는 간단히 이렇게 보면 어떠냐? 박테리아는 무조건 두 개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무조건 두 개로 분열돼 나가는 거예요. 예, 박테리아는 무조건 자식을 자손을 만드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테리아가 조건만 맞으면 한 일주일 분열을 하면 지구 덩어리만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박테리아 다음으로 나온 진핵세포.

다세포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웬만하면 이게 자손을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DNA를 복제하는 거예요. 예, 복제하거나 전사를 해야 돼요. 이제 DNA를 갖고 뭘 해야 돼요. 근데 다세포로 오면 이 DNA를, 여기 가장 핵심입니다. DNA를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동염해 놓은 거예요, DNA를. 자, 그래서 그 동염해 놓은 실패가 이게 뭐냐, 어디다 묶어 놓냐면 DNA를 여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안 풀어지도록. 그러면 묶어 놓으려면 이렇게 무슨 후크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히스톤 꼬리라 그래요. 요 히스톤 꼬리가 잘 보세요. 요 히스톤 꼬리가 요거의 끝에 플러스 전기를 띄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미노산이 뭐냐 하면, 저쪽에 보신, 아미노산이 리신, 뭐, 아르기닌, 이런 분자식을 써보면, 아미노산이 N, C, C 있다면 이쪽 끝에 플러스를 띄어요. 이 플러스가, 요 끝에 플러스가 있는데, DNA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요. 그리고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요게 휙, 요렇게 해갖고, 클리핑을 해줘요. 요게 이렇게 클리핑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안 빠져나와. 이 DNA가 이렇게 빠져나와줘야 이 DNA에서 RNA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빠져나오니까 단백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을 못 만들면 어떠냐 하면 단백질을 안 만들면 뭐냐면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포 생물을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웬만하면 단백질을 인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만들어 갖고 막 성장하고 이럴 때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새끼를 만들고 쭉쭉 하면 되는데 영양물질이 안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황이 많아요. 자외선이다, 화학물질이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는 그때 자식을 낳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스탑해야 돼요. 스탑한다는 말이 DNA를 인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가다놓는 거예요. 요 가다놓는 요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요 있네.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래서 보통 때는 이게 원래 이쪽에 있는 그 원래는 잘 보세요. 이게 아미노산이 플러스 전기를 떼요. 그러면 DNA는 마이너스 전기 떼요. 그럼 야가 요렇게 해서 고리를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 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떨어졌나요? 예,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양물질 많이 좀 받아들이고 세포가, 예.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위험하지 않으면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자식을 만드느냐, 안전을 도모하느냐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양물질이 많이 오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 같으면 자손을 만들어야 돼요. 자손을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열어줘야 돼요. 그때 열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 전기를 없애버리면 이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면 돼요. 요거는 원래 DNA는 원래 마이너스니까네. 이게 플러스가 되면 요렇게 해서 자물통을 채워버리는데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식을 만들고 막 맹렬하게 살아야 될 때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중화시키면 돼요. 요 중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요 아스틸기를 갖고 COCH3라는 분자를 요 갖다 붙여버려요. 붙이면 이게 전기 중성이 돼요. 그럼 전기 중성이 되면 이 팔이 열려버려요. 열리면 DNA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지면 단백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요 보시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가를 요 도표에서 쫙 보여주시면 요게 있는 요게 보시면 뭐 H3, H4, H2A, H2B 요런 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다 요겁니다.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있는 야들은 뭐냐면 지금 이쪽 그림은 여기서 이 펼쳐진 꼬리 보이죠? 요겁니다. 요 지금 펼쳐진 요게 뭐냐면 요 단백질에서 쭉 나온 말단입니다. 끝자락입니다. 요 끝자락이 요겁니다.
여기 요

단백질의 끝자락입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들이 보이죠? 요 끝자락, 요 끝자락. 요걸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꼬리인데, 이 히스톤 꼬리에 보시면 A라고 막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아스테릴입니다. 아스테릴이라는 분자가 막 갖다 붙어줘요. 그 다음 요 P는 인산입니다. 인산이 갖다 붙어줘요. 그래서 요 히스톤 꼬리에 요래 붙었던 요 정보를 부르는 게 히스톤 코드라 불러요. 이걸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들 DNA 코드란 말 들어보시죠. DNA 코드. DNA 코드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에도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코드란 말이 뭐냐면 정보. 정보를 매핑한다는 거예요. 요거에. 요런 걸 부르는 걸 에피제네틱스라 불러요. 에피제네틱스란 말이 뭐냐면 제네틱이란 말은 유전이란 말이잖아요. 이 유전이란 말은 뭐냐면 아버지 부모의 DNA가 자식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DNA는 그대로 전달되는데 DNA 추가해갖고 이거 추가하는 거잖아. 에피 그 위에 뭘 덮어씌우는데 그 덮어씌우는 게 뭐냐면 CH3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CH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갖고 이거는 언제 붙이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태어나고 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외 탐사를 간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활동을 한다 할때 특별한 활동을 하면 우리 세포 레벨에서 단백질 레벨에서 그러니까 DNA 레벨에서 고단백질 유전자를 많이 인출한다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모든 자 부모로부터 받아오는 유전자는 다 동일해요. 유전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요. 유전자는 바뀔 수가 없어요, 거의. 부모한테 받은 걸 그대로 받아요. 받는데 그 유전자를 얼마나 자주 효율적으로 단백질로 바꾸는가, 이 레이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후속 유전학이라 그래요. 에피제네틱스라 그래요. 요건 이제 제네틱스죠. DNA는 제네틱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DNA 자체는, 이 자체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유전인데, 여기에 새로운 정보가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는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인생 경험했는 모든 게이 히스토리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70대 때, 만약에 80대인 사람이 70대 이 정보를, 나의 10년 전의 정보를 다 기록해 놓았다면, 그 정보를 다 바꿔 놓으면 내가 70대로 돌아간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거꾸로 젊어지기는 아직도 어려운데 노화를 천천히 이렇게 저속 노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80대 할머니가 그 60대, 50대 몸매를 갖고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건 앞으로 더 가속될 건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 하면 앞으로 한 10년 내로는 100명 중에 한 10명이 되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럼 한 30년 후에는 100살 돼도 피부나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몸이 60대인 경우가 점점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이라는 걸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걸이 분자 레벨에 들어가면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예, 여기서 이 바로 에피제네틱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더덕더덕 붙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좋은 환경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저 했던 이야기 되풀이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만날 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과학 이야기든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친구로 사귀게 돼요. 특히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예, 그거에 이걸 공부해 보면 진짜 명확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꼬리에 붙는 이 분자들이 달라져요. 빈도수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면 어떠냐 하면 이게 풀릴 확률이 달라져요. 이게 풀릴 확률이 달라지면 단백질 만들 확률이 달라져요. 그럼 내 캐릭터조차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에피제네틱스. 이게 2000년 이후에 크게 불거진 겁니다. 그 내용은 거의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피제네틱스 후속 유전학에 대한 교과서가 몇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쭉 가면 지금은 그 에피제네틱스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부터 받은 유전자를 조금 안 좋게 받아도 너무 탓하지 말고 유전자가 있으면 나 이거 잠깐 비유를 들어주겠습니다. 에피제네틱스의 이 후속 유전학

이 후성유전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전은 기존에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가 바뀔 수가 없어요. DNA는 안 바뀌어요. 근데 후성유전학은 뭐냐면 후성적으로 그 후에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뭐 회사를 정하고 모든 과정에서 이 유전이 발현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을 바꿔버려요. 자, 한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제가 한 20년 다 됐는데 읽은 책에 그 책이 요즘 절판이 됐을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인연은 이렇게 하여 얻어이라는 책이야. 제목이 너무 아주 수필 같아서 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책이 뭐냐면 일본에 있는 그 생물학자가 썼는 책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일본에 있던 생물학자가 그 책을 왜 썼나 하면 자기 동생이 외교관이야. 근데 자기 동생의 아들이 고등학생이야. 그 조카잖아요. 근데 얘가 망나니야. 문제야. 동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애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근데 자기 동생이 아프리카로 전근을 가게 된 거예요. 외교관이니까래. 그러니까 자기 그 동생의 아들 조카도 아프리카로 같이 자기 아빠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동경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아가 아프리카에 가서 1년 내에 애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큰아버지가 딱 봤더니 이건 너무 놀라워갖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전문 분자 세포 생물학자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의 조카의 공부하는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 갔더니 교실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그런 데서 아프리카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아가 1년 만에 바뀌어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서 여기 있는 DNA는 안 바뀌었는데 부모로부터 DNA는 안 바뀌었는데 그 DNA를 인출할 확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동경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만들어지지 않았던 단백질이 그쪽에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후성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하나가 아미노산들입니다. 요 시스테인, 아스파르테이트 예를 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야들이 원래는 이렇게 염두처럼 됐는데 이렇게 해갖고 덩어리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두개이 덩어리가. 그럼 이걸 이량체. 이게 만약 네 개면 주로 네 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요게 네 개가 다 모였을 때 이걸 효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됐죠? 이제 효소란 말을 이 그림을 보면 알아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자, 이게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황이잖아요? 황이 결합했죠? 자, 보세요. 황이 결합했죠? 이걸 뭐라 하냐면 이황화 본드라 그래요. 이황화 결합이라 불러요. 자, 이게 뭐냐면,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 파마 하잖아요, 퍼머. 퍼머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가 뭐, 심지어 한 달째 그대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은 젤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젤라틴이라는 단백질 속에 황이 많습니다. 그 황을 온도를 높여주면, 이렇게 할 때, 퍼머 할때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온도를 높여주면, 약품 처리가 온도를 높여주면 머리 모발 속에 있는 황하고 황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철심을 꽂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고정이 돼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이게 이항화 본드가 작동하는 게 고무 알죠? 고무. 여러분들 고무가 그 브라질에서 많이 나는데 이 고무 진액을 채취해갖고 나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뭐예요? 타이어잖아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 바퀴가 있습니까? 그 타이어로 바뀔 때도 동일하게 고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가황 반응이라 해서 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황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고무는 물렁물렁한데 고무 타이어는 총알도 잘못 뚫잖아요. 그 정도로 탄력이 있으니까 지구상의 모든 바퀴가 고무 타이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도 이 원리와 완전히 같은 겁니다. 황두 개를 결합하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그걸 과황작.

그래서 이게 우리 머리카락에도 일어나고 모든 곳에 일어나요. 단백질에서. 자,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과정이. 자, 단백질이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미노산 연결되면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아무 작용을 못해요. 자, 이런 걸 흔히 펩타이드라 불러요. 한 7, 8개 이렇게 결합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유전자 할 때 단백질, 효소 작용하는 단백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야들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오더니 자기 스스로 단계 갖고 그다음부터 오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이렇게 덩어리 줘야 돼요. 그럼 뭐냐면 입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입체 구조에 자 입체 구조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입체 구조를 그냥 모식도로 그리면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자물쇠가 되죠. 자물쇠가 되죠. 그러면 또 단백질 하나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단백질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열쇠가 되죠. 네, 열쇠. 그러면 바로 지금 생물학에서 초기에 지금도 이 버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요. 그래서 요 입체 구조를 갖고 이거 문을 열어요. 이 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렇게 세포막에 단백질이 있다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요 구멍에 맞는 열쇠가 딱 오면 이 문이 열려요. 열리면 이 속에 나트륨이 들어가고 해서 모든 정신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라 불러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구체적으로 생명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하면 효소 작용이라 불러요. 이제 효소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효소 작용 생명 현상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 입체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자, 한번 해 보세요. 요 부위를 확대하면 요 부위에 있는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구멍을 만들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짓거리예요. 지금 그 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탁 해갖고 착 해갖고 그 위치를 딱 맞게끔 착 해요. 이걸 만약에 계산을 해갖고 요 열쇠에 딱 맞게끔 구멍을 만들어 자물통을 만들어 하면 이게 그 유명한 네빈탈이라는 학자의 역설입니다. 이게 효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네빈탈의 역설은 뭐냐면 이게 접혀지는 게 계산을 해갖고 요 위치를 딱 맞추려면요 잘 들으세요.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지구 나이 10억 년을 해도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생명이 진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면 야가 이 구조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재즈 춤추듯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작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이쪽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는 요 구조가 발견됐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Intrinsic disorder protein. 예, 이거 최근에 지금 핫이슈입니다. 예, IDP라 불러요. Intrinsic disorder protein이 우리 그 효소장의 단백질 중에 거의 한 30%가 이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열쇠 자물쇠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의 뭐 작용 이거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구 게임 하듯이 그다음에 재즈 연주 하듯이 적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대표적인 내가 조금 전에 했던 히스톤의 이 꼬리가 나와 있잖아요. 꼬리가 이 춤을 춰요. 네, 랜덤하게 춤을 춰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여기에 아스테리 붙고 A가 붙고 메틸이 붙고 인산이 붙고 이게 하나의 코드를 만든다 그랬잖아. 이 코드야말로 이게 진짜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그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바뀌는 게 생명현상에서 가장 코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산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가려면 수억 년이 걸려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난제 중에 난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프탈이라는 이 화학자가, 이 생물학자가 그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열쇠, 자물쇠 구멍을 딱 맞추려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드는데 생명은 이걸 맞추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알아요? 빠를 때는 미리세컨드 만에 맞춰버려요. 예. 효소작용이 거의 미리세컨드로 막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정례화되고 딱딱한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속에는 가장 코어 부위는 무작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재즈처럼 적흥 연주. 이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은 브레인이라든지 우리 유기체는 컴퓨터 같은 게 아닙니다. 뭐하고 같냐면 농구 경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적흥적입니다. 재즈 연주와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연의 무상하게 바뀌는 자연의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즉시 대응해서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Intrinsic disorder protein. 예, 이게 지금 요즘 핫 이슈입니다. 생명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지금 이거를,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가, 접혀지는가. 간단해요.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자체에 전기를 띄었어요. 요거 이제 산소도 있고, 자, 요것도 하나 들을게요. 어이, 요게 수소결합입니다. 하이드로젠 반도. 자, 요게 수소결합, 요게 이항화 결합입니다. 요게, 예, 요건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이에요. 예, 수소결합이 생명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탈착해요. 3M 테이프처럼 붙였다 뛸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7, 80도 넘어가면 뛰지고, 온도가 낮으면 결합하고, 이게 PCR 원리가 되는 거예요. DNA인 경우에. 단백질도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스스로 이렇게 본드를 해버려요. 이항화 본도, 수소 본도,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뭐다 결론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모듈이 스스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효소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으로 일어나는 중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이렇게 핵막도 있고 DNA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모든 막이 이 막이든 다 어떻게 됐나 하면 그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한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겁니다. 이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요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중막이라고 할까요? 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이중청이잖아. 이중청이잖아. 잘 봐요. 예.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빨간 점이 두 군데 있잖아요. 빨간 점이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 전체 구조를 이렇게 된걸 인지질 이중청이라 불러요. 이중막. 예. 그래서 이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요렇게 가지런히 있는 경우 있고, 아주 모범생처럼 요렇게 가지런히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 약간 삐딱선을 또 요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렇게 써 있는데,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끽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닌데, 요렇게 끽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이 훌라춤을 춰요. 요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마이크로 세컨드 오더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마이크로 세컨드로 회전을 하는데, 요렇게 될 경우는 이 회전을 하면 이 공간 반경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갖고, 이게 온도가 높아져도, 자, 온도가 낮아도 이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올리브 기름 한번 보세요. 올리브 기름을 냉장고에 넣어도 액체 상태 그대로잖아요. 근데 돼지 기름은 온도 조금 높이면 액체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는 요거는 바로 돼지 기름입니다. 예, 동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은 뭐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포화지방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포화지방은 야들이 가지런한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터닝 할 때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들은 온도가 내려가면 냉장고 들어가면 굳어져 버려요. 고체가 돼 버려요. 근데 요거 있는 야들은 약간 불량스럽게 요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닝해도 요 공간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온도가 떨어져도 야들은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온도로 바꾸면 온도가 떨어져도 야들은 고체가 안 돼요. 액체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요때 요렇게 되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불포화 지방이라 불러요. 자, 이건 다 이쪽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뭐냐면 CH2 이렇게 돼 있는데 야들은 CH2 있다가 CH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거에 선을 하나 꺼줘야 돼요.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을 때가 이렇게 다리로 폐쇄가 불코화 지방이

또 요거 모델입니다. 인지질. 그리고 요왜 인지질이라 부르냐면 인이 요 인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질은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애니메이션 보시면 빨간 점이 있죠. 요 빨간 점이 인산이고 지질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지질이라 불러요. 그 인지질 중에 뭐 포스터 세린, 포스터 이니스톨, 예, 포스터 콜린 있는데 포스터 세린은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죠. 브레인이 뭐 좋게 된다 하는 포스터 세리는 상품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로 이게 이쪽은 중요합니다. 인지막. 요,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렇게 세포막을 형성하는 이런 막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 점이 인산이 붙어 있는데 저 중요한 게 요 빨간 점이 붙은 요 부분은 물을 싫어해요. 예. H2O를 싫어해요. 예. 아, 쏘리. H2O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걸 뭐 친수성. 요 빨간 점은 친수성.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해요. 예, 소원하다 그러죠.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쪽에 잠깐만 요 잠깐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구조를 갖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위는 인산이 있어요. 인산이 있는 바는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도 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위는 뭐냐 하면 이 부위는 처음부터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CH2. 이걸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물을 싫어해요.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소수성이라 불러요. 물을 싫어해요. 이런 모양을 하죠. 그러면 이걸 원으로 그려보면 이 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머리 부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을 좋아하죠. 물을 좋아하니까 이 속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 안이 되고 이쪽도 야들은 물을 좋아하죠. 그렇게 이쪽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포와 같은 물이 있을 수 있고 세포 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뭐냐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건 소수성이요. 그래서 왜 세포막이 이렇게 고무막처럼 고무풍선을 만들어지느냐가 이 동영상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동영상이에요. 아주 간단한 동영상인데 여기서 왜 우리가 세포가 만들어지는가? 안쪽은 물이 있고 바깥은 물이 있고 막에서는 막 속에는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생체의 모든 막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세포가 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요 원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탁할 때 때가 뭡니까? 주로 지방질 많잖아요. 오래된 그, 저, 옷에 때를 벗기는 세탁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또. 예. 네, 그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또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그 삼겹살 먹었을 때 소장에서 이걸 그 지방질을 녹여갖고 그 유화작용이라는데 그 과정에 담정산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요 애니메이션은 조금 시간인데 잘 한번 보세요. 요게 넷플릭스인데 예, 대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애니메이션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시토신, 티민 같으면 이쪽에 마성걸로 요렇게 이빨이 하나하나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티민, 여기는 구아닌, 여기는 아데닌이 나오잖아요. 요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요게 바로 뭐냐면 DNA가 만들어질 때 하고 RNA가 합성될 때 이 두 개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요거 세 개가 와요. 이게 인산이 세 개인데 인산이 두 개 떨어지고 하나가 결합해요. 두 개 떨어져요. 잘 보세요. 요 두 개 떨어져 나갑니다. 요거 딱 작용해서 두 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결합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인산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해줘야 돼요. 세포가 분열할 때. 예. 그래서 인산 세 개가 이렇게 따라왔다가 두 개가 딱 떨어져 나가요. 두 개가 떨어져, 잘 보세요. 요 두 개가 딱 떨어져 나가고 요게 두 개 딱 결합해요. 그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 요 원리로 DNA가 이게 뭐 60억 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과정은 그동안 강의를 많이 했는데 빨리 모식도록 그리면 이렇게 됐죠. DNA가 이렇게 있다면

아니,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확대해 보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렇게 내막이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하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지금 요몇 개냐면 이렇게 다섯 개가 박혀 있어요.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1번이요. 요 보면 이쪽에서 요렇게 해서 NADH가 갖다 붙어요. 그래서 요 쪼개져 갖고 요 전자 두 개가 자, 요, 요, 그, 요 애니메이션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NADH가 쪼개지면서 요거 있는 전자 두 개가 요 전자 두개 요걸로 이동하는 거예요. 요걸로, 요걸로, 요걸로 이동하여. 그럼 이 전자 두개 이동할 때잘 보시면 요걸 따라 갖고 양성자가 요걸로 이동해 줘요. 요겁니다. 요 양성자들이 요다 이동하잖아요. 예. 요 양성자들이 요 양성자가 이쪽에서 1로 이동해 줘요. 그리고 전자는 요잘 보시면 한번 볼게요. 톡하고 요 2개. 요 2개 따라가죠. 요 2개. 요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요렇게 오잖아. 요 전자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물로 바뀌어요. 예. 요 전자 따라가 보세요. 전자. 물로 바뀌죠. 예. 요 전자 실어나잖아. 요 보세요. 요 전자 2개 실어나르죠. 예. 전자 실어나르는 거예요. 전자 출발을 어떻게 되냐면 요 보시면 요거에 톡하고 전자 2개가 요로 가요. 요 2개 하죠. 요 2개 가죠. 요 실어나르서 2개 하죠. 요 전자에 동반해 갖고 양성자가 1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성자가. 예. 양성자들은 왔다가 이 양성자들이 이쪽에 많아져요. 많아지면 자, 요 양성 요로 들어오죠. 요 양성자가 잘 보세요. 요로 들어오죠. 요로 들어오죠. 요렇게 들어오면 요 벅적벅적 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ATP 합성요소예요. ATP 합성요소가 이쪽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ATP가 들어가고 이쪽에 저 ATP가 나오잖아. 보셨죠? 예. 네. 그래서 이쪽이 이게 돌아가면서 ATP가 나와요. 이게 신경세포는 얼마나 만드느냐 하면요. ATP를 47억 분자를 세포 하나당, 잘 들었어요? 초당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한 약입니다. 세포 하나당, 지금 이 ATP 분자를 47억 개, 신경세포는 47억 개 만드는데 1초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나온 요 분자가 ATP입니다. 요게 지금 ADP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ATP가 들어가서 ATP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 이 머신이 뭐냐면 이게 ATP 합성 요소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면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막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이게 몇 개냐 하면 이게 거의 한천 개가 넘어요. 예. 미토콘드리아. 이게 ATP 합성 요소예요. 야가 바로 야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쪽은 ATP가 와서 충돌하고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DNA 구조하고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자발적으로 접해지는 과정이 중심이었고 또그 후성 유전학에서 DNA 메틸리제이션, 그 다음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크로마틴 리모델링, 그리고 넌코딩 RNA 여기까지 했는데 주로 그 히스톤 단백질이 감기는 이 과정하고 DNA 메틸리제이션이 후성 유전학의 굉장히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그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만들 때그 입체 구조 그 핵심적인 부위가 랜덤하게 제스처럼 자유롭게 디스오더된 무질서한 그춤 속에서 놀라운 그 구조가 찰나적으로 만들어진다. 예. 생명의 가장 오묘한 부분은 그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질서하게 예, 춤추는 이 춤에서 놀라운 그 구조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의 수설시 경례지 사국의 등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불탐여

불은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재물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대 지산섭이여소 불능급수보리 약선남다선여오말사

사람의 목숨은 깊은 산의 계곡물보다 더 빨라서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떻게 악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젊은 육체는 어느덧 늙어 달리는 말과도 같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 교만을 일으키겠는가?

마음이 탐욕으로 물든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고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가려진 사람은 아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G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0: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소중한 나
1: 노란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감동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의 그 편지글인데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이 좋은 내용을 우리 불자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에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부분은 제가 다 편집을 했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뺄 거 뺐는데도 길어요. 예. 뺄 거 뺐는데도 내용이 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감동스럽고 좋은 내용이 듬뿍 담겨져 있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광호 스님께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의 법문을 좋아하는 스님의 오랜 팬입니다. 처음으로 스님께 제 인생과 신행생활이 담긴 편지를 보내봅니다. 말로 전하긴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전하려 해서 조금은 길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읽어주세요. 스님, 저는 현재 굉장히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3살 무렵 처음 각막에 눈꽃 같은 것이 끼고 눈부심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알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 역시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로 6살 때 한 병원에서 수술칼로 각막을 건든 이후 급격히 눈의 통증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해 늘 울었고 눈부심이 너무 심해 형광등 불빛이나 작은 불빛이라도 보면 눈의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 장롱 옆 모퉁이 같은 곳에서 빛을 모두 차단하고 엎드려서 지냈습니다. 당시 제 눈의 고통은 비유하면 김치 국물이 눈에 튄 것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상태가 반복되었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눈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업고서 등교와 하교를 번갈아가며 저를 통학시켰고 학교에서 저는 책상에 엎드린 채 하루의 수업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조금 괜찮으면 책을 보기도 하고 심한 날은 결석을 밥 먹듯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고저가 반복되는 동안 저는 어느덧 11살이 되었고 여름 무렵 눈의 병증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눈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근처 대학병원 안과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을 소개받아 찾아갔습니다. 각막의 염증이 심해져서 눈에서 누런 고름도 나오고 고통이 점점 심해져 11살에 각막 이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면 퇴원을 하지만 그때는 90년대였고 아직 의술도 발달이 덜 된 상황이라 이식 수술을 하고 3개월을 입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해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이상 진통제를 맞으며 지냈어요. 조금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통증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는 것은 수술 전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아프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좋으니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인 제 기도는 간절해지 못했을까요? 퇴원을 할 무렵 통증은 조금 사그러졌지만 그 후 거부반응과 각막이 뿌옇게 되는 병으로 인하여 시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쪽 눈 모두 이식 수술을 하고도 더 좋아지지 못하고 거부반응과 병증 재발로 좌절의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했고 통증은 여전했고 수술도 너무 잦아서 휴학을 하기도 하고 복학을 하기도 하며 겨우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무렵 제게 사춘기가 찾아왔고 눈의 통증보다 더 심한 마음의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제 상황에 절망하였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제 자신을 죽이고만 싶어졌습니다. 15살 무렵에 아버지께 죽고 싶다, 나를 왜 낳았냐고 원망을 한 적이 있는데 부친께서 보인 모습이 너무 절절하여 그 모습을 보기가 마음이 아파 그 이후에는 부모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매일 밤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암울한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보내 겨우겨우 검정고시도 보고 학업을 겨우 이어나가며 살아나갔습니다. 우울증은 깊어만 갔고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여전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20살 무렵이 되자 신기하게도 눈에 그 심하던 통증이 사라져서 의사선생님께 물으니 아마 이제 성장이 끝나면서 눈의 각막세포도 성장이 끝나 세포분열이 줄어들어서 고통이 좀 사그러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과 잦은 수술로 인해 찾아온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한쪽 눈은 빛만 보이는 시력이었고 한쪽 눈만 겨우 더듬더듬 볼 수 있는 시력이었습니다. 눈의 통증은 많이 사라졌지만 마음의 병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아 깊은 우울증과 화병으로 30대까지 지냈습니다. 15년이 넘게 앓고 살았던 우울증이 조금씩 차도를 보이게 된 건 2013년 8월 제 발로 불교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저는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8살 무렵에 누군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병 오신 친척분께서 아픈 저에게 어떤 분께서 불교에서 그런다고 하더라. 다 네 업 때문이다.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 라고 하셨던 말이 제게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전생이 뭔지도 모르고 기억도 나는 게 없고 고통 때문에 우는 저에게
위로

보다는 다네 잘못이다. 너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다며 하시는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불교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부친께서는 아픈 저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셨습니다. 이산, 저산, 이절, 저절, 월정사 단기 출가를 비롯해 방생법회를 하러 일본과 중국, 백두산까지 다니시며 딸의 쾌유를 비셨습니다. 본인도 늘 절에 다니셨고 저에게 큰 한지를 접어 빼곡하게 온만히 밤매움을 쓰라며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경수행인데 당시에 저는 그냥 영어 단어 외울 때처럼 깜지 쓰는 기분이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안 쓰면 역적 내시는 게 보기 싫어서 꾹 참고 몇 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원치 않는 수행이기에 마음속까지 전달되진 못했습니다. 살면서 마음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난왜 아픈 걸까? 남들과 왜 다른 걸까? 남들은 특별히 원하지도 않았는데 밝은 눈과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고 나는 왜 그토록 원하는데 갖지 못했을까? 남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절망하기를 반복하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금씩 주위를 살펴보니 제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고 여기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행복해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만 보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들은 또 다른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욕심내고 있었고,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에 저는 그들이 이상하게만 느껴지고, 어쩌면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문득, 제 주위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찾는데 10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서른이 넘어서야 제가 느끼기에 그나마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의 부류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을 가져보려 교회도 나가보고 성경도 모두 읽어보고 했지만 신앙심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불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눈으로 산속 깊은 절까지 가는 것은 엄두가 나질 않아 집에서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108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8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불교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절하는 게 불교일까? 온만히 밤매움만 계속 쓰는 게 불교일까? 궁금증이 더해가서 직접 템플스테이를 해보고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가까운 한 사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눈이 어두운 제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걸 담당자분이 꺼려 하셨는데 지도법사 스님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도와준다 했으니 허락해 주라고 해서 즐겁게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왔고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에 가족이나 지인이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있는 것도 거의 처음이라 첫날 적응하기도 힘들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잠에 들게 된 첫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신 환한 연꽃 위에 빛나는 동자승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짓는 꿈을요. 그꿈 덕분일까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템플스테이를 마쳤고 처음으로 법명이란 것도 받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셨던 저희 부모님은 4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지내는지 보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초발심시 병정각이라는 그 당시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그렇게 났으니 계속 절에 다녀보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는데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주말에 청년회 활동도 하며 평일 저녁 퇴근 후에는 스님과 즐거운 불교 공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교 입문 공부 시간 첫날의 법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윤회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는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걸 궁금해하지 말아라. 깨닫지 못한 중생이 아르마리로 생각해도 결코 알수 없으니 머리로 궁금해하지 말고 먼저 수행 정진하여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는 외부 활동이 적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다 보니 사색과 망상의 시간을 자주 갖곤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도달한 생각은 생로병사는 왜 있으며 윤회가 있다면 그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딜까를 생각하다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으며 극도의 공포감에 휩쓸려 정신적인 패닉 현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툭 하면 그 생각이 올라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마비 지경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잊혀지나 했으나 무의식에 남아있는지 간혹 잠을 잘때그 패닉 상태가 밀려오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 정신과 상담을 몇번 받은 적이 있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고민하고 있던 제게 불교 입문반 첫날, 2500여 년 전에 계시던 부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해 주시듯 그렇게 저에게 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르마리구나. 수행하고 정진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연기법을 배웠을 때또한번 제가 찾던 진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108배를 통한 수행 정진을 하며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살아온 제 자신이 가여워서 그러면서 그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저의 업보 생각에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제가 몰랐지만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의 발언은 눈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울면서 절을 하고 나니 어느 날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만난 관세음보살님은 오래 걸리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꾼 뒤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며 더 이상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단기 출가하여 3일 동안 만 배의 절과 100일 동안 매일 500배의 절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의 행복은 참으로 단순하구나. 그리고 번뇌는 거대하여 녹이기가 어렵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이 불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고 싶다는 서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 스스로 귀의한 지 3년, 그리고 4년이 접어들 무렵, 10년 만에 각막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
조금 더 밝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처님의 갑이라며 들뜬 탓일까요? 아니면 잘 보이는 게 좋아 너무 많은 책들을 본 탓일까요? 스스로 1년이 지난 후부터 거부 반응으로 눈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처한 상황을 보면 어릴 때 힘들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우 스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거,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라는 말을 의지하여서인지 생각보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 법을 수행한 덕택인지 어린 시절처럼 많이 슬프거나 좌절감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스스로 신기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거나 아플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감정과 아픔을 피하고 싶다, 아프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이 모두 저의 분별심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알게 되니 마음이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밤이 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픈 저를 가엾게 여기시며 부처님께 아픈 우리 딸을 낫게 해달라며 많은 저를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린 이야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픈 우리 딸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전부였던 아버지는 당시에 7년을 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될 무렵에 부친께서는 팔공산 갓바위 아래 수행터에서 평소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샘 기도를 하던 중에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욱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울음과 피로로 지쳐서 기도하던 도중에 잠깐 졸았는데 그때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하얀색 한복을 입은 거사님이 나타나시더니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묻더랍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딸의 눈이 너무 아파서 제발 우리 딸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거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이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걸세 하며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꿈을 꾸시고 난 후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살 무렵부터는 신기하게도 그 아프던 통증이 저절로 사라져서 너무 신기해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선장이 끝나서 그런 것 같다고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하며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사위가 집에 인사하러 온 날에 비로소 부친께서 밝히신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니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눈의 시력은 좋아지지 않아 안타까움은 남아있지만 아마도 그건 제가 스스로 수행해서 녹여야 할 업장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기쁨과 감격과 그동안의 저를 키우면서 짊어지셨던 고생들이 주마득처럼 스쳐 지나가셨는지 부친께서는 제가 태어나서 본 이래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저도 남편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 염불만은 하루 종일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남편도 꾸준히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의 거부 반응은 어느 정도 재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많이 나빠진 상태라서 수술하기 전의 상태로 거의 돌아간 것 같습니다. 계속 불교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생애를 남편이 읽어주는데요. 내용 중에 누가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다음 생행에도 지금 부인을 만나 함께 수행하며 공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0: 남편과 함께 마음 벅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 아직 제 눈은 다 낫지 않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을 부처님 법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서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거나 해결에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싶어했던 제가 저 자신에게 자비심이 일어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답답해하던 제가 부모님의 은혜가 참으로 깊고 깊다는 것을,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보면서 나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을 업신여기던 마음을 버리고 연민심이 자라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 믿음이 생겼고 불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남자를 만나 이제는 누구보다도 부처님 법을 함께 닦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도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병이 나은 것보다 더 깊은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 수행은 끝나지 않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멈췄다가 다시 걸으면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포부 있게 스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했으나 글솜씨가 부족해 전하지 못한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길고 투박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보살님,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참 길었어요, 그죠? 예,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 아까도 미리 언급을 드렸지만 좀 줄인 거예요. 편집, 사생활 부분은 편집을 했는데 편집했는데도 굉장히 길었네요. 예, 그래서 간만에 읽으면서 아, 빡세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죠. 그 보고 또 제 주변에 그 편지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들이 반성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죠?
1: 네.
0: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1: 네.
0: 이렇게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분 나이가 30대 중반일 거예요. 그 지금까지 계속 이제 눈이 아파왔는데 그 이제 불심으로 극복한 너무나 아름다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게 사실 병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 불교를 만나기 전에 아팠을 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낫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값인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전생에 불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예,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불심이 깊은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불심이 깊은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7년을 기도하셨대잖아요. 7년을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 들으셨죠. 월정사 단기 출가도 하고 방생하러 중국, 일본, 백두산까지 가셨대잖아요. 방생하러. 그렇게 7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편지에 나오잖아요. 아무런 효험을 못 봤다. 웬만한 사람, 7년은커녕 3년, 5년만 해도 효과 없으면 기도를 그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해오던 이야기 있죠.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해라.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하라. 당장 효과가 없어도 알게 모르게 다 복이 쌓이고 있는 거다. 꾸준하게 해라. 7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 804 갓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시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울음과 피로에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거사님이 나타나서 무슨 새? 그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꽃 꿈에 누가 나타날 때 보통 무슨 색을 많이 입고 세요?
1: 네.

0: 약간 코스프레인가? 하얀색 코스프레를 하시나? 그 흰색. 우리 하얀색 하면 보통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상징을 한다 하거든요. 대기관음이라고. 하얀색 거사님이 나타나셔서 하얀색 옷을 입은 거사님이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막 코가 막 시큰시큰하다. 처음에 읽을 때 코가 막 시큰시큰하고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너무 아픈데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거 거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이제 자네 딸이 안 아플 걸세. 그 꿈에서 깼는데 그 스무 살 무렵에 갑자기 눈이 시리고 눈에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요 보살님이 눈이 안 아픈데 요새 왜 그런 거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도빨이야 이건 모르니까 대신 성장이 멈춰서 뭐 세포 분열이 멈춰서 아마 통증이 가라앉은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너 불교 믿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기도의 공덕이 꽃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풀어야 할 숙제는 이제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 절에 왔을 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처음 절에 왔을 때 그날 밤에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연꽃 위에 환한 그 동자승에 해맑게 웃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제 뭔가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는 어떤 꿈의 징조겠죠.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단기 출가해서 3일 동안 만배를 절하고 예, 3일 동안 만배 하루에 3,000배 정도 3,300배 이상씩 한 거죠. 3,300배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500배 절을 했다. 예. 그때 요 보살님하고 연락이 두절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잘 사나 뭐 어디 갔나 혹시 절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 인사로 온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이거 얼마 만이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아, 스님 저 실은 단기 출가해서 그렇게 100일 동안 500배씩 절하고 1000배씩 절하고 그렇게 단기 출가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래서 스님 인사 오랜만에 인사드려 왔습니다. 뭐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서 예,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 봤는데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주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을 볼 때마다 되게 흐뭇해요. 예, 그런 힘들고 괴로운 역경을 불심으로 너무나 잘 극복한 모습에 너무나 흐뭇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 남 탓하지 마세요. 아까 그 편지에 나왔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었고 부모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보면 나보다도 다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저러냐 하고 억심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 다 자기 감정의 번뇌였던 거예요. 수행을 하고 불심으로 그것을 이겨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이 인과 업보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불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남을 탓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예. 그래 대답은 잘해요. 예, 항상 느끼지만 대답은 잘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 우리 절집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서 자신의 힘든 삶을 극복한 자신의 역경을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중에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실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이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대요. 네? 아니 자기 말로 날라리였대요. 날라리를 다섯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날라다니니까 비행청소년이라고 하죠. 예, 날라다니잖아요. 비행청소년. 날라리를 다섯 글자.

0: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비행청소년. 네 글자로 하면 그냥 비행소년이 되고요. 네? 다섯 글자로 하면 비행청소년. 네 글자로 하면 비행소년. 세 글자로 하면? 예, 날라리.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날라리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놀새. 예? 예, 새는 새예요.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놀새라고 하죠. 한 글자로 하면 그냥 새? 예? 자, 어쨌거나. 이제 본인이 날라리셨대요. 당신 말이.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못됐고 언행이 굉장히 거칠고 학창시절에 폭력학생이었대요. 지금을 치면 약간 일진 같은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맨날 이제 놀러 다니고 안 좋은 짓을 하니까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생이 되었는데 재수생이 되어서 부모님이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있어도 어차피 공부 안 돼 하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스파르타시 기숙사 학원을 보냈대요.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스파르타시 기숙사 학원에 갔는데 외출 일체 금지.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만 딱 외박. 그리고 모든 삶이 다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슴에 화가 있던 학생이었는데 성격 거친 사람들 가슴에 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직업은 화가가 좋아요. 화가. 화가.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예. 미안해요. 예. 너 오늘 비가 와서 막 던진다.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너무 가슴에 화가 있는데 더 사람을 막 올마매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이걸 한방에선 심화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심화.
1: 심화.
0: 마음의 뿔. 마음 심자, 마음의 불, 심화가 막 발동이 됐나 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막 눈썹이 빠지더래요. 세수하다가 막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뭐? 머리카락 떨어지고 눈썹이 빠져. 그 막 눈썹, 이제 나중에 모나리자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세수하다 눈썹이 빠지는데 얼굴에 막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쪼 나더니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얼굴에서 진물이 줄줄 새더래요. 그 스트레스성이겠죠? 얼굴에 막 진물이 줄줄 샐 정도가 되더래요. 너무나 심각한 그 피부병이 걸려서 어머니가 보고 기절초풍을 하시더니 너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학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다녔는데 피부과로 유명한 병원을 다녔는데도 낫지를 않더래요. 약 바르고 해도 낫지도 않고 점점 덧나고 심해지고 나중에는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서 얼굴에다가 바늘을 다 꽂았대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그 얼굴은 더 이제 심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대인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무엇에 걸렸다?
1: 대인기피증.
0: 그러니까 사람이 대인기피증 걸리고 사람 안 만나고 막 힘드니까 자꾸 삶이 우울해지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사람 갑자기 스스로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학생이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차라리 절에 들어갈게. 그 조용한 곳에서 맑은 공기,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 이렇게 쐬면서 바람 쐬면서 지내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라도 하자.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됐는데 절에 갈 때 마음에 불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대요. 오로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 도피하면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조용한 이제 산골짜기 절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건데 어디에 가냐면 저기 송광사 있죠. 송광사 말사인 저기 전라도에 있는 천자암이란 곳에 들어갔대요. 예, 그 유명한 절이에요. 아주 조그만 절인데 천자암에 갔더니 큰 스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밑에서 기도하시는 스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밥해주는 공양주 보살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집에서 사고 쳐가지고 절에다 맡겨놓은 동자승 한 명 있고 예, 이렇게 네 명이 있더래요. 정말 원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천자암에 가서 큰 스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그 절에 소개시켜주고 같이 데려오신 분이 큰 스님한테 스님 이 학생이 일전에 얘기한 그 학생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아이입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딱 받아줬는데 큰 스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앉혀놓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니까 오늘부터 천배씩 해라 이러더래요. 다 짜고 짜.

0: 야, 오늘부터 1,000배씩 하고, 예? 1,000배씩 하고, 1,000배씩 하면서 죽을,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지장보살을 외워라 이러더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장보살 외워라. 그래서 큰 스님 기가 너무 세가지고 얼떨결에 예예예 이렇게 예? 그 다음부터 1,000배를 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하고 그 다음에 아침 공연 한 뒤에 또 큰 스님이 절에서 밥 먹으려면 절일도 해야 된다면서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밭일해서 좀 쉬고 있으면 너 절 안 하고 뭐해 이러면 또 가서 절하고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하루는 쉬고 있는데 큰 스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더니 너 요새 3,000배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러면 승가 1,000배 하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뜬 몇 배? 3,000배 잘하고 있지? 해서 아니 저기 이랬더니 3,000배 해! 이러더래요. 그리고 또 큰 스님 기가 세서 눌려가지고 예예예 아마 저를 게을리 해가지고 큰 스님이 보고 3,000배 시킨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하고 예 그리고 아침 공연 한 뒤에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남는 시간에 3,000배 하고 지장보살 부르고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기숙사 그때보다 더 빡세더래요. 쉬려고 왔는데 막 그 숨 돌릴 틈도 없고 나중에는 뭐 자기 아프니 안 아프니 그런 생각도 없더래요. 근데 이 학생이 전생에 불현이 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렇게 큰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 아무 생각 없이 어버버버버 하면서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얼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 깨끗했는지 얼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딱 생각해봤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웠던 걸까?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봤더니 이 학생이 3,000배하고 지장보살 부른 기도 수행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여태껏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여태껏 내 절에 오기 전에 나의 삶이 다 내 이기심으로 살았던 삶이었구나. 그걸 19살에 깨달은 거예요. 그 이기심이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병들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절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어느 거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1: 네.
0: 예. 그래서 오늘 앞에 편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해드렸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로운 일들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보다?
1: 내가
0: 지은 업보라고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읽어드린 편지 속의 주인공과 같이 그리고 마음에 화가 차고 얼굴에 피부병이 걸려서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가 절에서 수행하고 마음의 그 공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그 학생의 이야기와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자꾸 스스로 우울하고 어두운 세계에 빠져들지 말고 한번 정말 내 몸과 마음을 탁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따지는 마음도 다 놓아버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몸과 마음에 잔잔한 행복과 고요한 평온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전사는 무장하여 빛나고 존귀한 님은 선정으로 빛난다. 그런데 깨달은 님은 일체의 밤낮으로 빛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만다.

먼저 엄청난 비법을 하나 일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은 깍지를 끼시고 엄지검지를 교차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른쪽 엄지가 왼쪽 엄지를 덮습니다.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그래서 명치에다가 둡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분명히 조선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래갖고 될 일입니까?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 왼손 엄지를 덮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치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한 10cm 정도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딱 집중을 하십시오. 나무 태방광불화음경 나무 태방광불화음경 나무 태방광불화음경

타. 그대로 계십시오.

아라바사나디

자, 바로 하시고. 이러고 이제 전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입법계인데 이 정도면 뭐 이제 내려가도 될법 하긴 합니다만. 이게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 대국통께서 오대산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시고 받은 오자계송, 거기에 옴과 디를 붙여서 칠자계송이 됩니다. 이것이 환경 저 뒷부분에 42자관 첫 번째 다섯 글자, 그게 바로 아라파차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황경을 강설하시고 법문하시고 무중생들에게 설법하셨던 자장 스님께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황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법계 해야만 법계의 세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법문이 입법계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일러드린 이겁니다.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대답은 찰떡같이 합니다만, 이 입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이 필요한데, 나무 대방 광불 화엄경 하면서 지금은 화엄경회가 열리는 시간이니까 나무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공양합니다. 요즘 말로 다른 식으로 하면 사랑합니다. 무엇에 대한 공경, 공양, 사랑이겠습니까? 대방광 화엄경에 대한 공경이며 공양이며 사랑인 거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방광 불 화엄경의 수많은 불보살님께 대방광 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르침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무를 꼭 귀합니다라고만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평소에 많이 쓰십니까? 부끄러워서 뭐 잘, 어디에, 언제에, 남사시럽구로 사랑합니다 잘 못합니다. 몇몇 인간이고 웃는 분들 보니까 평소에 못하시는 분들이고. 사랑이란 말이 사량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월인서

속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월인석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아들인 수양이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바치니 거기에 월인천강을 합쳐서 월인석보라고 불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처는 중생을 사량할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늘 중생을 사량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량이란 말이 뒤에 짝대기가 점이 하나 빠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량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부처는 항상 중생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요즘 전 세계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사유의 방에 부처님이 어쩌고 있습니까? 이러고 계시나요? 어떻게 계십니까? 볼에 이러고 계시잖아요. 보신 분 좀 보고 사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칭송에 맞지 않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심히 뭐 환법문 오시가 무엇이라 하고 계시노.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시느냐. 아유 저 중생들을 어찌해야 제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중생을 향해서 사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야 저들을 이뻤게 벗게의 세계에 들게 할 수 있을까. 니르바나의 세계에 논일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의 궁극의 목표는 법계에 들어가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늘 뭘 하신다고요?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로 가득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요. 그분이 바로 이 환경의 주인공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무, 대방광, 물, 환경,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대방광불 환경에 공경, 공양, 사랑, 하옵니다. 이 지극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이미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나무, 대방광, 물, 환경 하는 순간 이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하면서 뛰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나들어가 심장이 너무 많이 뛰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그죠? 우스개 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다시 사랑이 시작된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라 하네. 너무 뛰어도 탈이다, 그죠? 환경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설레임이, 기쁨이 가득해져야 그때 환경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깍지를 끼고 엄지와 검지 제일 큰 두꺼운 손가락을 이렇게 덤든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깍지를 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엄지와 엄지를 덮는 것은 지관과 정해에 들어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삼매에 들어가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시작할 때
경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부처님께서 삼매 드시고 방광을 놓으시고 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삼매 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삼매에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환경에 광명이 쑥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손가락과 손가락을 교차하시고 가슴 속 10cm 정도의 대방광 불 환경에 광명이 들숨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화엄의 본존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하고 내뱉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치 우명의 어둠이 자 드리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 화엄경의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합장하신 채로 금강권 깍지 끼신 채로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신라불국 서다링극고 도건의 크게 장엄한 누각에서 포살마살 500사랑과 함께 계시우다. 포연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십회향을 향한 보살과 십행을 향한 보살과 십지를 향한 보살과 십회를 향한 보살이 있었고 초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이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삼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사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오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육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칠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팔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구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십지를 표현하는 보살 외에 수많은 대중이 함께

자, 이제 입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법계의 입은 들었다, 참여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인 뒤에 법계는 뭐냐? 법계는 세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라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다. 진공관, 이사무예관, 주변함용관. 자, 이제 안 까먹어야 될 긴데, 그죠? 키가 하나만 되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없을 건데, 아이, 키가 두 개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금방 안 빠져나갑니까? 딱 들어오면 고마 탁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까? 좋은 말들은 이렇게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들을 때는 그럴듯

차인데 금방 빠져나가는데 나를 구박하는 소리, 나를 밉닥하는 소리는 고마 한 번 귀에 탁 박히면 어때요? 가슴에 내가 한이 돼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다 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 뭐 가슴에 박힌 못들이 없어가 괜찮습니까? 어찌 그리 귀한 말씀은 금방금방 잊어먹는데 나를 상하게 하고 해하는 말은 한 번 귀에 팍 하고 박히면은.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어. 유력난발이라고. 한 번 귀에 박힌 아픈 말은 유력난발이라 힘이 있어도 뽑아내기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처된 말이 쉽게 치유됩니까? 흔적 없는 말이 나의 귀에 팍 하고 박히고 세월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입 밖에 들려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보도 본 바가 없어야 되고 그게 법계의 세상입니다. 그게 진공관 법계. 두 번째 이사무예 법계. 세 번째 주변 함용 법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법계품입니다. 이 세계에 든 자들만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입법계 아닙니까? 그런데 법화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친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먼 길을 떠난다고 하여서 부자인 친구가 옷 안쪽에 뭘 달아줍니까? 억수로 겁나게 비싼 보석을 하나 살짝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서야 친구의 말에 자기 속에 자기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법성계 외운 것만 해도 약찬계 외운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런 듯한 말을 들을 때는 엄청나구나 하다가 또 좁에만 지나면 뭐 법성계가 뭐 밥을 주나 국을 주나 뭐 약찬계가 뭐 밥을 주기를 하나 뭘 주기를 하나 그때 법성계가 밥도 주고 국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줍니다. 어떨 때 주는 게 됩니까? 내가 법성계의 영험이 분명하다라고 뭐 할 때? 믿을 때. 그때에 비로소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화엄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초조 두순법사, 2조 지연법사, 3조 현수법장법사, 4조 제가 개인적으로 고대 화엄경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청량진관법사이십니다. 제가 화엄경 공부를 할 때 인양반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 인간이 맞기는 한가? 내가 보는 화엄경과 이 인양반이 보시는 화엄경은 다른 건가? 다른 거죠. 100번 다른 거죠. 제가 보는 화엄경과 청량진관법사가 보는 화엄경은 문자는 글자는 같을지언정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화엄경의 조사들 중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라 불렸던 분이 바로 청량진관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저술을 남기시니 그것을 화엄경 수소연의 초라고 합니다. 화엄경 대목대목마다 해석을 다시고 그걸 첫 번째 소라고 합니다.

또 부족해서 다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니 그것을 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대의 어마무시한 도가의 철학과 유가의 가르침과 세간에 내놓으라는 가르침들이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화엄 4조 청량진관 스님. 화엄의 5조는 이 스님의 엄청난 가르침 속에 성장한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다섯 분을 화엄의 5조라고 하고 청량진관과 화엄 5조인 규봉종밀이 입법계, 법계의 세계, 환경의 세계는 법계의 세계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 드린 진공관, 이사, 무예관, 세 번째 주변, 함용관, 이 세 개의 법계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다시 또 수많은 법계에 대한 해석이 이것이 법계다 이렇게 해야 법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딸딸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이게 떠올리면 이제 까마득해진다. 어, 그런 말이 나왔는가? 무가예라고 나오죠. 그죠? 심무가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까? 그게 바로 눈으로 봐도 걸리는 바가 없으니 무가예라고 하고 여기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완전한 지혜를 행할 때 얕은 지혜, 천박한 지혜 나를 괴롭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혜, 법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 이 지혜를 닦는 자, 그를 관자재보살이라 하고 그 지혜를 완성한 자, 그를 관자재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 완성형으로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미 완성한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이 행했는데 뭘 행했느냐? 반야바라밀을 행했다. 실천을 했다. 닦았다. 어떻게 닦았냐? 깊이 닦았다. 얼마나 깊이 닦았냐? 겁나게 깊이 닦았다. 얼마나 깊이 닦았냐? 억수로 깊이 닦았다. 그래서 조선의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가르침 중에 단어들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억수 아닙니까? 억수. 저쪽 동네에 만수보다 높은 게 억수라고 전에 말씀 한번 했잖아요. 만수로보다 억수로가 훨씬 높지. 억수로 겁나게. 겁나게 할 때 겁자가 일겁의 겁자, 겁의 겁자 아닙니까? 시간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자입니다. 그게 겁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많냐? 억수로 많다. 얼마나 많냐? 겁나게 많다. 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겁나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이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우리가 닦는 반야바라밀은 그러면 뭐다? 억수로 겁나게 낮은다는 게. 반대로 관자재보살이 보살의 경계에 있는 자들이 닦는 건 겁나게 억수로 깊은 크고 넓은 그게 대방광 아닙니까? 대방광 불화엄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나무 떼고 대방광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엄경이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엄경이요. 대방광이란 말이죠. 다 절대적인 크기를 넓이를 깊이를 이야기를 할 때 한 글자로 부족하니까 대방
광 세 글자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요. 그죠? 과거로 봐도 따질 수가 없고 현재로 봐도 따질 수가 없고 미래로 봐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크기, 깊이, 넓이를 가진 것이 바로 환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에 뭘 했느냐? 조견했다. 뭘 조견했느냐? 온이 공한 것을 조견했다. 온이 공한 것을 조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색불이공이요. 뭐라고요? 공불이색이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게 바로 함용관, 진공관, 이사무예관의 핵심이에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이것만큼 이사무의 진공관, 법계관을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없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신경에서 이미 법계관에 대해서, 무예관에 대해서 입법계에 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색불이 공이요 공불이 색이요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걸 턱하니 알고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뭡니까? 제법이 공상해져서 더 이상 생멸하지 않고 불생불멸, 더 이상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어 불구부정, 그 다음에 뭡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 부증불감 아닙니까? 법성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법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반야신경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던 반야신경과 지금 이 순간 반야신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 되니 뭐가 됩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경계를 얻고 나니 여러분 이게 환경 입법계의 세계가 아니면 뭡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공 가운데 내가 만나는 세계는 이것 저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말 겉이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저것, 이것과 저것, 것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에너지 자극이 확 벌어지고 여기에 수많은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라고 하지, 나를 저것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것에다가 지시하는 것들만 붙이면 이것, 저것, 내 것, 네 것.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것입니다. 세게 된 발음으로 표현할 뿐이지 내 거, 네 거 맞습니까? 거, 것 같은 말입니다. 내 거, 네 거. 내 거라 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네 게 생기는 거죠. 내 자식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생깁니다. 내 자식 하는 순간, 내 거 하는 순간 여기에 착이 붙습니다. 자식이 어째 여러분 겁니까? 지 거지.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욕심 덩어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통로사만큼 화음의 세계에 충실한 곳이 없습니다. 고정된 상을 딱 앉아놓는 순간 대웅전이 되고 대강명전이 되고 그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비로전 대강명전이라 할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대웅전이라 할 것이고 그죠? 이름이 생겨서 그 부처님 이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통로사는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으니 이 법사가 올라

가면 이 법사가 주인공이요. 저 법사님이 올라오시면 저 법사님이 주인공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모르지, 또 뭐 화엄살림 출신 중에 머리 확 밀고 법사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로사 화엄살림.

0: 아니 빚을 신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야 입법케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내용 무아니 빚을 신의, 그죠? 무색성 향미촉법. 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찌릿할 정도로 큰데 이놈 먹고 뭐 저 약발이 얼마 안 가의 문제이긴 한데 무아니 빚을 신의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마다 걸려 제끼는데 맨날 무색성 향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겁나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 뭐가 된다고? 심무가해하면 원리 전도 몽상하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침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 번뇌 무명이 없는 세계, 그야말로 입법계, 부처님의 세계, 환경 끝장판,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법계에 드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오후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해서 부처님의 세계에서 만나는 입법계에서 등장하는 또 입법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고귀한님은 만나면 좋고 함께 지내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 여의면 언제나 행복을 얻으리.

그대 마음에 번뇌가 도사리고 있음은 마치 검은 독사가 그대 침실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계율의 갈고리로서 독사를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두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천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 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천은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12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기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삶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타로드 부타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72세 때 부처님 72세 때 이루어졌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 만년의 3대 비극 이라고 하는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고, 이렇게 이제 불상에 보면 이렇게 되는 수인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통인이라고 하고, 통인은 모든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게 통인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마촉진을 한다, 이런 걸 별인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거는 이제 중품 중생인이라고 하거든요. 아미타 부처님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수인이고, 그 다음에 약사열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함을 들고 있는 약기인,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별인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만 하는 특수한 손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통인은 어떤 부처님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이 이게 이 72세 때 사건에서 연유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거를 뭐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술 취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아사세왕하고 제바달타예요. 그 팀이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코끼리를 막아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요걸 이제 심우회인, 이걸 여원이라고 하는데 이 심우회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미술사적인 썰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틀렸을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인의 연호는 인도 사람들은 아리안족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받아줘요. 이렇게 받아줘. 아리안족이 인사를 받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사는 상호례이기 때문에 상대가 인사를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결례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과 관련해서 말년에 세 가지 비극이 있어요. 만년에 세 가지 비극.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72세 때 발생한 성견주 밀바사에 즉위하고 아사세왕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라는 기록에 근거해서 72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2세 때 제바달타의 반란, 다의 파승가라고 합니다. 승단을 깨트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2세 플러스 알파 때 벌어진 비우리왕의 석가족 전멸 사건에 의한 석가족 전멸이에요. 전멸까지는 아니고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요 다음에 요 얘기 끝나고 해드릴게요. 전멸 사건, 멸망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처님이 이때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사립을 못 건년의 열반. 이것도 엄청난, 부처님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저 때도.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말년의 3대 비극이었고, 이거는 뭐 예정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연세가 많았다고 나오니까, 뭐, 먼저 연세 많으신 분이 뭐 가는데 순서는 없다더라 이래도 뭐 암묵적 순서는 있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예상 가능한 정도 일인데, 교단이 좀 흔들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부처님의 이제 말년의 3대 비극이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오늘 지금 얘기할 거는 이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실제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암살을 보내요. 살수를 보냅니다. 아, 나는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조복당해 버립니다. 오히려 끝나고 불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온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고, 두 번째 사건이 취상조복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에 왕사성이 왜 들어가느냐? 저 취상조복이에요. 인도는 술 취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막아내는 게 인도의 코끼리 부대예요. 코끼리 부대. 그래서 찬드라굽타에게는 8천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무지하게 무시무시한 기록입니다. 그거 8천 마리의 코끼리 전차 8천 대 있었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가 로마 기병처럼 셀레우코스랑 붙었을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때 죽었을 거고 셀레우코스랑 붙었을 건데 그때 이렇게 딱 진법을 로마 진법처럼 세우면 이쪽에서는 코끼리가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꼬리에다가 섣불 놓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임신한 아이 그 뭐야 애 낳고 얼마 안된 코끼리를 앞에다 세워. 아, 요게 좀 잔인한데. 그러면 꼬리에다 붙이고 앞에는 갑옷 같은 걸 씌우고 그다음에 이 상아에다가 칼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야. 꼬리 뒤쪽에 섣불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집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건데 뒤에 꽁지가 탄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넣고 전진시킬 때 여기다가 불을 횃불을 들고 쭉 가면서 쫙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일제히 앞으로 쫙 뛰어나갑니다. 쫙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렇게 뛰니까 이 사람들이 방패나 창 같은 거를 들고 있다고 치고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게 지금. 그리고 잔인한 거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구나 이렇게 생각. 언제나 이런 그림에 보면 이 코끼리 전술 그림에 보면 아기 코끼리가 나와요. 아기 코끼리가 나. 아기 코끼리가 전투력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엄마 코끼리를 전장에 보내고 아기 코끼리가 따라가도록 하면 엄마가 가면 애는 따라가거든. 따라가면 코끼리도 찔리면 아프잖아. 창 같은데. 저쪽도 물론 1대1로는 당연히 지겠지만 저 군인들인데. 그래갖고 쫙 이렇게 막아서 찔릴 거 아니야. 그런데 찔르면 도망가고 싶지만 아기 코끼리가 뒤에 있으면 그 애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거를 물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코끼리도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쫙서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잖아. 사람이 큰게 아니고 떼거리로 이렇게 쫙 있으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쫙 일렬로 이렇게 서 있으면 무섭잖아. 그래서 독한 술을 쭉 먹여요. 그래서 알딸딸하게 만들어서 전투를 시키면 한두 번 찔려가지고는 아픈 줄을 잘 모른대. 마치 술 먹으신 분이 그 자빠졌을 때, 왜 다쳤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지금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술을 먹여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던 부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코끼리 전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용은 뭐냐면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한다라고 하는 건데 왕사성에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는데 저 코끼리가 누구 코끼리냐면 아사세 왕의 코끼리입니다. 아사세 왕의 코끼리를 싹 빌려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술을 딱 먹여가지고 이게 탁발을 나가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코끼리 술 취하게 해가지고 돌진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때 신도들이 뭔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 그래서
후두두둑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얘기를 해줘요. 저 앞에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충돌하러 오니까 이 앞에 제자들이 있었대. 나 이 기록 보고 되게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율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저런 거 갖고 논문도 썼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다 모든 거를 다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 코끼리가 막 오니까 앞에 아라한 제자들,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갑자기 허공으로 둥 뜨더래. 어휴, 코끼리 온다, 야. 이러면서 이렇게 날로. 그래갖고 부처님이 혼자 이렇게, 나인가? 이제 이렇게 됐대. 지가 막으면 되지. 그때 아난이 부처님을 막아서면서 몸으로다가 부처님을 딱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난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위하는 마음이 큰가와 관련돼서 전생담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아난은 그 당시에 수다원이었고 신통이 없어. 그냥 몸으로 막아주고 싶었던 거야. 부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막아도 소용이 없어. 코끼리가 뭐 돌진해 오면 그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그게 물론 조금 데미지는 줄어들겠지.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난을 치우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딱 들으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무릎을 꿇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심우애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요게 MSG가 붙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손끝에서 사자가 나왔다. 이렇게 사자가 나왔다. 라고 하는, 그거는 약간 MSG 같은 느낌이고. 근데 요거를 해서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그냥 거기서 정지돼 버렸어요. 정지됐어. 그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 그거를 취상조복, 왕사성 취상조복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8대성지 중에서 왕사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뭐 영축산에 오래 계셨고 뭐 중림정사에 계셨고 그거 아니고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취상조복 자리에 크게 탑을 세웠다더라. 그러니까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끼리 사건이고, 부처님의 알아주는 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탑을 크게 기념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팔태영탑경에 나오는데, 그 자리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왕사성이 팔태성지 아니에요 이러는데, 원래는 그 자리가 팔태성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게 영축산에서 부처님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짱돌을 던져서, 호박돌을 던져서 부처님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나 이거 좀 보고 저게 가능한가 하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교단을 승계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노출이 돼버리면 대중이 지지하지 않죠.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시해한 사람을 제자들이 지지하겠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이런데 뭔가 사건이 있었기는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이때 부처님이 짱돌을 큰 거를 던졌는데, 제가 하다가 던졌는데, 다 아니까 루트를 뻔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교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루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그게 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 다른 돌과 부딪히면 옆에 떨어지면서 파편이 튀어서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출불신혈이라고 오역죄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 몸에 피가 났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야. 뭐가 중요한지 알아? 부처님이 다쳐? 지금 이 사건이야. 부처님이 다칠 수 있다고? 1차적인 데서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맞은 건 아니야. 하지만 떨어져서
그게 파편이 튀고 뭐 깨지고 이 과정에서 뭐가 튀어

서서 내가 지금 다친 거야. 그거는 부처님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점을 하나를 가지고 와요. 이게 이제 유여열반의 한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있는 이상은 고통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80세에 무여열반에 들었을 때만 진정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좀더 이제 점점 전개가 돼 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친다는 게 가능할 수 있냐? 여기에는 분명히 논점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율장에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다쳤어요. 동굴에서 치료받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는 생각보다는 이게 좀 많이 다쳤다. 생각보다 많이 다쳤다. 그래서 출불신혈이 그냥 발가락 조금 이렇게 다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티눈 뛰다가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좀 찢어져서 피나고 요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논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바위투척. 바위투척 사건. 이렇게 해서,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단순히 갑자기 사람이 미쳐가지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바달다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굉장한 능력자예요.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에게 제바달다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바달다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전에는 제바달다를 칭찬하고 다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제가 좀 주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리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 압도적 일강입니다. 압도적 일강이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리불이 부처님이 계시면 마치 우리 그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금지와 목도천해면 이렇게, 아니 우리 눈으로 볼때 달이 그렇게 커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압도적 비중을 가지는 게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 빼고 다도해도 사리불한테 안될 걸. 그 정도로 강해. 그런 사리불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제바달다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해라.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고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바달다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대단한 사람이고, 제바달다가 충돌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교단을 승계시켜 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 생각하면 돼요. 교황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은 정가요? 를 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남의 침이나 먹고 댕기는 놈이 뭘,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모욕을 줘요. 침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 정확하게 잘 몰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석서나 뭐 이런 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사세 왕한테 제바달다가 딱 붙어 있거든. 그래서 아사세 왕의 침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침을 먹는다는 게 침을 뱉어놓은 침. 약간 그게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 우리도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뒤지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침 뱉고, 야, 그거 핥아 먹으면, 봐줄게.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침을 먹는다는 건 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의 침이나 먹고 댕기는 그런 정도 너 같은 놈에게 교단을 맡길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때 제바달다가, 아,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사립을 못 건.

부처님한테도 넘기지 않는데 너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사립을 목건년이 사립을 목건년은 원팀입니다. 사립을 다음에 목건년이 아니고 사립을 팀에 목건년이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리불이에요. 사리불은 압도적 강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1제자는 사리불, 두 번째는 목건년,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완전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바달타를 까고 또 모욕적인 그 침을 먹는다.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왕족 출신인데, 제바달타가 석가족 왕족 출신인데 그 얘기를 들은 게 너무너무 그래서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망가졌지. 부처님이 이제 만년에 들었을 때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구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 말고 다른 집단들에게서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기업 같은 경우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후계구도를 만들어 가야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딱 있다가 그때 결정할게요. 이러면 이게 좀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누구한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식으로. 그리고 그런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게 제바달타와 사리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팀이 있습니다. 강력한 두 팀이 있습니다. 이게 왕사성파하고 석가파입니다. 이 10대 제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10대 제자가 기원전후에 나오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얘기, 기원 후에 나오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10대 제자의 설정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대 제자만 봐도 왕사성파가 3명, 왕사성이 3명, 석가파가 5명이에요. 석가족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니까. 석가족이. 그리고 보면 1, 2, 3이 또 왕사성파네. 그러니까 왕사성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한 팀, 원 팀, 그리고 석가족 팀. 근데 석가족의 문제가 뭐냐면 단합이 안 돼요. 단합이 안 돼. 여기는 이 두 분은 원 팀입니다. 사리불 목건년은 원 팀입니다. 그리고 마하가섭은 별도예요. 성향도 달라. 성향도 달라. 그런데 이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하가섭이 어떻게 보면 요 세력을 흡수해버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쫙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거 당신 복이지 뭐. 뭐라고 하겠어. 두 번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72세 때는 어떻게 충돌하는 거냐면 이게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거든요. 진보와 보수의 충돌. 그래서 사리불이 진보 쪽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뭐 빨간당, 파란당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이 진보 보수의 충돌이 계속 있어. 제바달타가 보수 쪽입니다. 제바달타가 주장한 게 있어요. 그 오법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결국 이렇게 막 깨지기 시작하는데 부처님 말년이 되면 교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통신이나 교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약간 지팔 지흔드는 식으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너무 등치가 커지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다 일일이 커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어떻게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동학 농민군 운동 하듯이 막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다 있어. 그러면 그게 통제 같아. 야, 그만해. 멈춰. 이러면 그쪽에서 왜요? 이러면서 나온다고. 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커, 인도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부처님이 다니신 데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큰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역이거든. 그게 통제가 쉽지 않아. 그래서 지방에서 조금씩 다른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바달타가 뭔가를 이렇게 특징적으로 우리의 어떤 캐릭터를 딱 정해서 교단의 특징을 잡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뭐냐면 그래서 제가 다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엄격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달다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사리불, 진보 쪽에 사리불을 부처님께서 지지하시면서 제보달타가 튕겨져 나가고 나중에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까지도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얘기를 또 해드릴 거야. 2차 충돌이 나오는데 보수와 진보의 2차 충돌이에요. 사리불은 돌아가셨고, 사리불은 돌아가셨고, 이 교단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 보수입니다. 마하가섭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게 교단의 경직성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소속의 폐지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계율이나 이런 게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자잘한 것들은 다 폐지해. 야, 그거는 자율성에 의해서 맡겨. 그런데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까지가 자잘하고 어디까지가 자잘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구분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지키는 걸로 하자. 마하가섭은 두타제일 이어서 엄격주의자예요. 제바달타가 엄격주의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이고 어떻게 보면 성향상으로는 이렇게 한 팀입니다. 같은 왕사성파라면서요. 사리불하고 마하가섭 같은 왕사성파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달라. 지역적으로는 원팀인데 생각하는 건 달라. 성향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리불을 부처님께서 사리불 쪽을 지지해 버리니까 여기 끝난 거고 이쪽이 끝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바달타가 충돌하는 거는 부처님하고 충돌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리불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결국 쪼개져서 나가버렸는데 문제가 돼서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제명돼 버렸는데 문제는 사리불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승자인데 제가 먼저 가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법등명, 자등명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 충돌은 72세 때 이루어지고 2차 충돌이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돌아가신 직후에 그때 마하가섭이 잡습니다. 아난이 그걸 잡으려고 했으나 아나율이 반대하면서 결국은 마하가섭이 잡고 그 다음에 그 결집이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마하가섭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왕사성 치력골 당신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까지 끌고 와요. 거기에 아사세왕을 추가하고 아사세왕은 또 나중에 변절해요. 그런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난이 이제 내쳐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불하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충돌합니다. 이걸 굴레 결집, 이걸 굴레 결집, 이걸 굴레 결집이라 그래요. 불하나가 누군지 모릅니다. 불은 아닙니까? 이런 아닙니다. 불은하는 그 전에 순교했고요. 불하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500제자를 대동하고 왔다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500제자를 대동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대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500제자를 거느린다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는 최고 어떻게 보면 수장급, 원로급 뭐 이런 의미예요. 경전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불하나하고 마하가섭이 한번 또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결집 때두번 충돌해요, 이게. 여러 번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1차 결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얘기 제가 잘안 하는데. 잘안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약간 싸우는 얘기들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먹 쥐고 싸우고 이건 아닌데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약간 달라, 약간 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난이 다시 마하가섭을 정리합니다. 그게 마하가섭이 계족산에 들어가서 명상한다,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이 충돌 관계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으로는 진보 쪽을 어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마가섭하고 제바달타 상당히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엄격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주의자. 제바달타는 뭘 요구했느냐? 제바달타가 뭘 주장했는지를 제가 다 뽑아놨어요. 제가 이런 걸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다 뽑아놨어. 오법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처님한테 지금, 이 교단이 약간 이렇게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기준을 다시 한번 해서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래서 기준들을 딱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대. 근데 이게 경전마다 좀씩 달라. 율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헌들이에요. 율장이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경전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찾으면 몇 개가 나오냐면 아까 그 72세 때그 부처님 그 했다는 그게 성견률 비바사. 저 2권에 성견률 비바사 2권에 부처님 아사세가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분율, 오분율, 십속률, 빨리율, 선견율 그다음에 뭐쭉 많아요. 이거 제가 다 찾은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을 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15종류에 나오는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 약간씩 달라. 그런데 요약해서 보면 요겁니다. 의식주 세 가지인데 식주 세 가지에 관련된 거야. 옷은 분소희만 입죠. 할절이라고 하는 건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할절이는 뭐냐면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게 할절입니다. 분소희는 시체를 감았던 것들, 그 다음에 제단에 쌌었던 것들, 그 다음에 부정한 어떤 뭐 이렇게 제단 같은데 이렇게 탁자 테이블보 같은 걸 쓰면 그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신이나 귀신이 임재해 있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른 걸로 쓰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려진 천들을 이렇게 누더기로 기우면 그걸 분소이라 그래요. 분소이라 그래. 그런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분소희 입은 사람들을 청빈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도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수행자가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한대. 존경은 하는데 우리 집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시체를 쌌었던 그런 수의 같은 걸로 천을 기워 입었어. 자. 내가 여러분 집에 가 그러면 쇼파에 앉으면 야, 그 쇼파에 내 손자를 다시 앉게 하고 싶겠어? 어때? 그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데 아, 이게 뭔가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가 지키도록 하고 지키도록 딱 사인들을 시켜서 하고 그 스님, 내가 좋아하는 스님이 있는 거야. 그 스님 앞에 천을 조각 내서 하나씩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 스님은 떨어진 거니까 주워. 그래서 그걸로 꿰매서 분소희를 만들어 입어. 그러니까 이미 그게 싫은 거야. 쉽게 말해서 저 분소희라고 하는 개념이 싫은 거야. 그게 어디 머묻었던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바달타는 엄격주의자이기 때문에 분소이를 얘기하고, 그리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식과 관련해서 먹는 게, 인도는 의식주 중에서 덥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주거시설이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비중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걸식만 하지 공양청 하지 말자. 공양청이라고 하는 게 저게 진짜 재밌는 제도예요. 공양청. 스님들을 찍어서.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님은 걸식할 필요가 없어. 탁발 나갈 필요가 없어. 줄서 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야. 뭐,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가수야. 그러면 우리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드릴 테니까 산사음악회 같은데 공연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면 1년 거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2030년에 잡아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다. 라고 해서 제바달타는 걸식만 주장했어요. 그리고 금지식을 얘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생선과 고기 먹지 말자. 고기 생선 먹지 말자. 그거 제바달타 주장이에요. 그게 제바달타 주장이에요. 율장에 보면 비구는 다섯 가지를 먹을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고기, 생선, 그 다음에 마른 밥, 고기, 생선, 마른 밥, 죽, 밥. 밥이나 마른 밥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미숫가루 같은 거라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중간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가는데 하루 안에는 뭐 아무도 안 살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식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마른 밥이에요. 죽은 아침에 먹는 거고 죽은 아침에 먹는 거고 고기나 생선도 먹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데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은 좀 잔인한 것 같으니까 먹지 말자. 그거 제바달타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바달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제품 먹지 말자도 있어. 가장 놀라운 건 소금 먹지 말자가 있어. 무염식 이야기의 최초가 제바달타입니다. 제가 보기에 무염식 얘기가 나옵니다. 무염식 얘기. 유제품 먹지 말자. 유제품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고 사치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치즈라든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요플레 같은 거 지금은 흔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먹지 말자. 그러니까 최저로 떨어뜨리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에 살지 말고 수아노자 나무 밑에서 있고 노숙해 노숙 길에서 노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앉아서 앉아서 장자불화로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수행이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바달타가 저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이 싫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자율권을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교적 가치 아닙니까? 부처님의 중도주의는 저게 아니에요. 엄격주의가 아닙니다. 엄격주의나 고행주의나 아니면 두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 중에 뭐가 있냐면 1차 결집이 존재는 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 불안화와 관련된 그 구례결집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하가섭이 대표성이 있었다면 결집이 끝난 뒤에 다시 결집하면 안 돼. 근데 결집 때 참석을 못했다고 나중에 오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를 시전하거든. 그 얘기는 자기에게 대표권이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대표권이 있으면 내가 적합하고 대표권이 있으면 늦게 온 사람은 그럼 마시게를 해야 돼. 시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늦게 왔어요. 그러면 그럼 끝났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따로 시험을 봐줄게요라고 한다는 건. 이게 결정권이 없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얘기도 있어. 그게 이제 율장의 500지법, 5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집한 내용들, 1차 결집 내용들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제 할 얘기들이 이게 굉장히 많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우유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요 제바달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바달타는 나중에 나쁜 짓 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전차바라문요 하고 제바달타가 생암지옥이라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죽기를 기다리지도 않아 그냥 즉시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장한 걸 보면 야, 어떻게 보면 지금 불교의 이상적인 거하고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왜? 부처님은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수행을 그러니까 엄격주의가 아니고 수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행복하고 완성될 수 있기를 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분수를 알아 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방법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블루TV 법당에 여러 번 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또 인연을 맺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법회를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총무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선명상이라는 이제 기치를 높이 드셨고, 지난 4년간 이제 선명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선명상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선명상이 뭔가 좀 생소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전통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나 우리 신도님들 중에는 선이면 선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선명상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선명상이란 말을 이제 처음 이제 그 만드셨고, 또 그전에도 그런 말을 쓴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건 어떤 지금 총무원장 선생님 취임 이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선명상에 대한 정의를 갖다 나름대로 내려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선명상은 참선과 명상의 결합된 말이다. 그두 말이 붙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명상 하지만 요 속에는 근본적인 참선 수행과 이제 명상 수행이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참선은 뭐냐? 조금 고급스럽고 고차원적인 거다. 스님들이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참선 수행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그 뛰어난 방법으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가나선 수행이다. 가나선 수행은 100년 전에, 한 120년 좀 지났겠네, 경어 스님께서 조선 불교 500년간의 깜깜한 어둠을 깨고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 500년간 억불숭유했던 시대를 깨고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당신께서 수행하신 게 바로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 이후로 가나선 불교예요. 물론 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고 연불선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연불을 하면서 선정해야 되는 걸 연불선 그러고, 묵조선은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선은 화두를 들고 이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선이고 참선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사는 데 있어서 좀 위로가 필요하다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은 치유와 치료, 위안, 휴식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명상 방법을 쓰고 명상을 통해서 삶에 지친 그 인생을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을 쉬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명상도 잘하면 성불할 수 있을 거예요. 명상 잘하면 그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을 또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면 명상처럼 삶에 있었고 휴양과 휴식, 치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존재 이유 자체가 참선은 깨달음을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행자의 방법이고 명상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고 쉽게 만들어놓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명상이란 말 자체는 한국 불교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널리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명상에는 가나선도 들어가 있고 묵조선도 들어가 있고 염불선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명상법들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 사마타 명상, 그 다음에 염불 명상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명상자 붙은 게 수백 가지예요. 그죠? 차를 마시는 차명상, 뭐 향을 펴놓는 향명상, 소리를 치면서 하는 음악명상, 그죠? 뭐 이름만 붙이면 명상에 개울가에서 물 흘러가는 거 보면 관수명상, 하늘 쳐다보면 관천명상인가요? 비 올 때는 비 오는 비명상. 어쨌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멍때리기하고 명상이 뭐가 다릅니까 하거든요. 그 몇 년 전에 방송에서 한참 나왔어요. 멍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청 앞에서. 그게 뭐냐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멍하니 오래 잘 앉아있는 사람이 1등이야.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면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때리기 대회도 하고 하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멍때리긴 그야말로 멍하니 있는 거예요. 맹꽁이처럼 맹하니 있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명상이나 참선은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요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삼매와 윗바사나. 그걸 지관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 천태종에서 천태교학에서도 그리 지관 수행법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지는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명상법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화두라고 할 수도 있고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Who am I? 쉽죠? 다 알만한 단어들이에요. 중학교만 나와서 말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참 맨날 나는 그러거든요. 그 우리 숭산행원 큰 스님 법문에 보면 I, my, me라고 하는 법문이 있어요. 제가 스님 모실 때 제가 작은 소책자에도 썼는데 I, 영어로 주격으로 나예요. My, 소유격으로 나예요. 미는 목적격이죠. 초등학생들 일기 쓰면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나는 오늘 놀이공원에 갔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일기장 다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오늘 뭘 했다. 나는 오늘 뭐 했다. 그래서 또 하고 싶다. 중학교 때쯤 가면 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 가면 내 거야 그래. 방문에 딱 써붙잖아요. 엄마 출입금지. 아빠도 출입금지. 왜? 내 방이니까. 내 공간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 공간

0: 내 인생?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 내 인생이에요 그래요. 엄마가 안 놔줬으면 존재도 없었을 건데 내 인생이에요 그래요. 내가 준 용돈인데 내 돈이에요 그래요. 그죠? 내가 준 몸인데 내 몸이야 그러고, 내가 준 돈인데 내 돈이야 그러고, 내가 사준 옷인데 내 옷이라 그래. 다 부모님한테서 받은 건데도 내 거라는 소유 개념 생겨요. 그게 마이예요. 그러다 대학교 때쯤 가잖아요. 그럼 미 그래요. 나한테 뭐 좀 해주지. 엄마 나 대학 갔는데 나한테 뭐 좀 선물 좀 해주지. 나한테 뭐 좀 해주지 그래요. 그죠? 여기 어른들도 다 그렇잖아요. 부인들이 남편한테 제일 불만이 뭐예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 안 챙겨주고, 생일 때 금반지 안 사주고, 케이크 안 사주고, 나한테 좀 뭐 좀 해주지? 옆집 남자는 부인한테 그렇게 잘해주던데 우리 남자는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제일 불만이잖아요. 조금 크면 자식들한테 그래. 저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옆집 자식은 처들급 타갖고 속옷도 사다 주고 엄마 꽃다발도 사다 주고, 우리 집 자식은 월급 탔는데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놀러 나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네. 아주 못됐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 나는 나는 그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꺼 내꺼 그러다가 이제 스무 살 넘어가면 다 나한테 좀 어떻게 해줘. 응?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I, my, me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앞에 있는 보살님 이제 법복도 입고 계시고 인상도 좋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보살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1: 신불행.
0: 신불행? 제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예, 그 영어로 What is your name? 그럼 my 부다 name 이제 신불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Who are you? 그랬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신불행이래. 이름을 얘기해. 대부분 이름 말고 누구세요? 저는 저예요. 예, 100명 중에 99명이 그럽니다. 저는 저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나는 어느 집 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중학교는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니면 아직까지 싱글이고, 어디서 살고, 그 외엔 없어요. 나를 꾸며주는 말은 내가 그거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 무덤에 그 납골당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름 세 글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게 다예요. 조금 더 있으면 밑에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니면 이제 묘비명이라는 거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 뭐. 잘 살다 간다. 뭐. 묘비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라고 수식할 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은 아무개다. 그게 다예요. 여기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 납골당에 별거 없어요. 이름 세 글자밖에 안 남아. 그래서 큰 스님들 이번에 그 고은사에서 큰 스님 돌아가셨는데 그 갔더니 행장 소개를 하거든요. 동네는 어디서, 전라도 어디서 태어나고 경상도 어디서 태어나고 어머니 이름은 뭐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어느 마을에서 자라서 몇 살 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그 외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자 그럼 과연 내가 누구냐. 큰 스님들도 그렇고 큰 스님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태어나서 죽고 부모가 누구고 정도. 위인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동네는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본가는 어디고, 그 정도잖아요. 그냥 어릴 때 총명하고 공부 잘했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좋았고 상도 받았고 그러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일생을 나는 나는 그러고 내 거 내 거 그러고 나한테 나한테 그러고 사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 명상하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 나는 누군가 이 먹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나는 누굽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바로 삼매고 선정의 첫 그림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모르냐? 배고픔은 밥 찾고, 더우면 시원한 데 찾고,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욕망에 이끌려 산다. 또는 본능에 이끌려 산다 그래요.

짐승들이 그래요. 배고프면 뭐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돌아다니다 배부르면 드러나서 자고 쉬고 그래요. 그러다 또 배고프면 또 먹으러 다니고 배 꺼지면 또 먹고 짐승들의 삶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먹고 쉬고 또 먹고 쉬고 그러다 짝짓기 했고 새끼 낳고 그 외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두 가지 본능만 있어요. 종족 보전의 본능이 첫 번째.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종족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체 보존의 본능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첫 번째 본능, 두 번째 본능. 사람도 그래요. 내가 다치고 죽을지 몰라도 자식들 살리고 자식들 키우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모사 있잖아요. 그 살모사는 몸에서 알을 까갖고 새끼들이 엄마를 뜯어먹고 나와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뱃속에서 새끼들이 부모 살을 뜯어먹고 나와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를 헌신해서 새끼들을, 자식들을 키우는 게 뭐냐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기 하나 더 있어. 오용락이 있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제일이야. 요새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왜 결혼을 해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애 낳느라고 열 달 동안 배불러고 고생하고 애 낳을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게 있고 낳아놓으면 또 똥을 좀 받아줘야 되고 전매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인류대학 보내려면 등골이 휘어지는데 내가 왜 그걸 여자도 안 하고 남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뭐 1명도 안 돼요. 0.7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0.5명 정도 되면요. 30년 지나면 출생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거예요. 개체 보존보다 개체 향락의 본능이 더 커. 내가 존재하고 살아남는 것보다도 내가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그냥 즐거움에 이끌려서 살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게임에 빠져서 살고 어떤 애들은 그냥 직장 안 가지고 내 그냥 엄마 용돈 받고 아빠 용돈 받고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그러죠. 그래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갖다가 30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요새는 50 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돈 얻어다 살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게 효도하는 거죠. 뭐. 꼭 결혼해야 되나요? 그냥. 그죠? 그런 말을 당당히 해요. 캥거루도 아니고 캥거루는 새끼나 뱃속에 넣고 다니지 큰 자식들은 안 넣고 다니잖아요. 무거워서. 근데 이거는 50살 먹은 캥거루들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집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왜요?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제가 나가서 삽니까? 행복하대요. 그게 행복한 건가?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성인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잘 기르고 집안의 대를 잇고 나라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그게 이제 삶의 보람이고 가치였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결혼 내가 왜 목숨 걸고 결혼을 해? 내가 왜 애들한테 짐 빨리고 힘들게 살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면 되지. 우리 엄마도 원해. 우리 아빠도 그걸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들이 가끔 그럴까? 아이고 결혼 안 해도 돼 그랬는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갖고 결혼 안 해도 되는 걸 해버려.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이렇게 아이고 결혼 일찍 해봤자 고생만 하고 힘드니까 그냥 늦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법정선생 책 중에 일기일회라는 책이 있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생에 한 번밖에 결혼의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걔 말고 다른 애 만날 거야. 안 와. 그게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차였고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럽니다. 기회만 되면 결혼해라. 너한테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옛날에는 30살 이전에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동네 처녀든지 옆 동네 처녀든지 동네 총각이든지 옆 동네 총각이든지 만나서 다 결혼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다 살았어요, 그냥. 그게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을 내 거니까 내가 즐겁게 사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후원만 해주세요. 참관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그 사람들도 그렇게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절에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스님들한테도 스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어? 스님들도 입에서 바로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참선의 첫 걸음은 나를 안돼 있고 이게 집중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보는 대로 끌려가고 듣는 대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까지 점잖은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화를 안 내. 근데 어느 날 화를 내더라고. 너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을 하네. 내 욕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님이 욕을 하냐? 그래 막 화를 내더라고. 아, 저기도 다 약점이 하나씩 있구나. 그러거든요. 내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 욕하는 건못 참겠다. 내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 욕하는 건못 참겠다 그러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는 또 뭐예요? 그죠? 다 사람마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했을 때 내가 가장 크게 걸리는 점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게 바로 첫 번째 선명상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바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다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빈둥빈둥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하는데 옆집 애가 그러면 어때요? 아유, 저놈은 공부를 좀 하지. 그러고 말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 꼴을 못 봐.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고 두들겨 패서 고치고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면 잘 살면 되지 뭐. 저렇게 깨우려면 고생 좀 하겠지. 근데 내 자식 고생하는 꼴은 못 봐. 그죠? 그렇다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다, 앞집 자식이다, 저 건너편 아프리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 중생심이 강한 사람에서 그게 잘안 돼. 근데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남의 자식 귀하면 내 자식도 귀하고, 평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평등한 시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요새 학교 교육이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하도 그냥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우리 애를 왜 벌을 줬냐, 우리 애들 왜 그렇게 따로 특별 대우 안 했냐. 100명의 학생들 가운데 한 엄마가 그렇게 하면 100명의 애들이 다 피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학교 뭐 쉬고 학교 안 가면 그반 있는 애들이 교육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식만 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 공평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등한 마음, 공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나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찾는 첫걸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알게 되면 옆 사람도, 뒷사람도, 앞 사람도 바로 알게 돼요. 아,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공평하구나. 물론 내 가족이니까 조금 더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버릴 수 없어요. 그거 버리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평등하고 하는 그런 선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94년도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인도 간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인도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국을 갔어요. 태국에서 태국 절에서 한석달 정도 스님들하고 살았거든요. 탁발 다니고 맨날 밥 얻어 먹었어요. 그 사람들 한국 스님이고 태국말도 못하는데 저한테도 가면 밥을 주더라고요. 밥 얻어다가 탁발해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 되게 잘난 것 같고 한국이 태국보다 더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저 나갈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최고야. 한국 사람도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잘나고 최고야 그랬는데 그렇게 10개 나라를 한 1년 넘게 15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대단한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구나. 나만 잘났다고 콧대 세울 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에 일본을 갔거든요. 95년도에. 이제 94년도 2월에 갔다 95년도 5월에 초파일 때 일본 갔어요.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네. 한국에 와서 그러면 아니 조센진 그러고 막 욕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 잘해줘요, 그냥. 길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친절하고 그냥 사근사근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상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그렇게 좀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좀 새까만 사람, 하얀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저는 나라에 대한 벽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나서 IQ도 좋고 경제 발전도 시켜놨고 잘나긴 잘났어요. 근데 그게 교만하면 병이 되는 겁니다. 자만해도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저 우리 동남아시아 그 다문화 사람들이 시집도 와 있고 일거리도 와 있고 유학도 와 있고 와 있잖아요.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아이고 이 나라 와서 고생한다, 집 떠나서 애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에 아홉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열에 한둘 정도는 흉보고 욕하고 월급도 안 주고 때리고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방송에 나와. 그게 너무 많으면 방송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드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에 아홉, 백에 아흔아홉은 잘해주는데 한두 명이 못해주니까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평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고향 땅 떠나서 여기서 살까? 그리고 이렇게 애써갖고 자기네 나라 갖고 집안 일으켜 보겠다고 그렇게 가족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몇 년을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힘든 일안 하잖아요. 힘든 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고마운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없을 건데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참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수행자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고 이제 남을 아는데 나만 알 때는 나만 알거든요. 근데 나만을 알고 옆을 알고 뒤를 알고 앞을 알고 사방팔방을 알고 보니까 다 사람 사는 게 평등하구나. 다 사람이 귀하구나. 사람마다 다 자기 가족 위할 줄 알고 자기 몸 챙길 줄 알고 뭐든지 좀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마음이 뭐예요? 평등심이고 그렇게 잘 아는 게 바로 수행의 관이라 그런 거예요. 관찰하는 거. 부처님의 눈을 일러서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한문이라서 좀 어렵죠.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중생들은 뭘로 봐요? 삐딱하게 봅니다. 그 삐딱하다 그래서 편견 그래요. 그죠?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 편견 아닌 건 뭐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정견. 팔정도의 처음에 정견 아닙니까? 수행자의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알고 남을 알면서 정견이 바로 첫 번째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삐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보면 며느리가 보면 삐딱하게 보잖아요. 저것이 여우짓을 했고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나. 사위감이 오면 저게 내 딸내미 먹여 살리겠나 하고 삐딱하게 보거든요. 고개도 삐딱하고 눈도 삐딱해요. 네. 그렇게 보지 않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넘치면 넘치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 정견이라 그래요. 또더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아이고 이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라던데 아프리카 사람이면 흑인이겠지 않데 제가 아는 분이 남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백인이에요.
아프리카인데

백인이 많이 살아요, 또.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미국 사람인데 흑인이야. 미국에 흑인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까맣고 미국은 하얗고 이런 생각이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그냥 보고 그때부터 알고 판단해도 되는데 그냥 아 미국에서 오면 백인이고 아프리카 오면 흑인인데 어 이게 웬일이야? 미국에서는 내 흑인이고 아프리카에서는 내 백인이네.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그리 되는 거거든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뭘 들었다면 아그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가족 위할 줄 알고 형제 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운동선수 중에는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인물도 잘 났고. 흑인은 못 났고 백인은 잘 났다. 그거 없어요.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견도 없어야 돼. 선입견 없이 보는 게 바로 여실직견이고 정견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고정관념. 예. 흔히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똥꼬집 그러죠. 하여튼 우리 집의 영감은 그냥 그 고집 피우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러고 할아버지들도 우리 할머니는 그냥 그 고집 피우면 그냥 말이 안 통해. 왜? 아닌 줄 알아요. 알면서도 고집을 못 꺾어. 자존심 상할까 봐.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수행에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된줄 알면서 이제 내가 물러나기가 싫어. 말을 뒤집기 싫고 사과하기도 싫어. 그래서 그냥 그 고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적 있죠? 아유, 그때 그냥 내가 봐줄 걸. 그때 그냥 사과할 걸. 그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세 가지 악견이 정견을 바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바로 알고 사람들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점점 약해지고 사그라졌고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그때가 성불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견이 점점 바로 서요. 그래서 바로 고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치울 줄 아는 거예요. 그 방송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죠.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밖에 모를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 잔뜩 모아놓는 사람들 나오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게 병이야. 그걸 저장강박 그래요. 저장하는 거예요. 뭘 쓰레기를 갖다 저장해갖고 그냥 거기 쥐도 생기고 바퀴벌레도 생기고 썩어 문드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틈에서 또 자. 갖다 버리려고 그러면 그냥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이 그냥 안 된다, 돈 되는데 막 하고 그냥 울고불고 막 면사무소, 동사무소 갖고 트럭으로 몇대 실어나고 하거든요. 살점 떼어내는 것 같이 뼛골을 뽑아내는 것 같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여기 없죠? 그런 사람들은 불교 방송 이게 법회에 올 만큼 공덕이 안될 거예요. 혹시라도 있으면 얼른 집에 가서 버려야 돼. 네, 그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지는 않지만 쌓아놓는 게또 있어요. 가슴 속에 원망을 쌓아놓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이 그때 나 학교 보내줬으면 나 시집 갈때 숟가락하고 왕딴지만 줄게 아니라 그냥 혼수 좀 해줬으면 내가 시댁에서 900 그렇게 안 받았을 건데. 네? 남자분들 부모님이 나 공부 조금만 더 시켜줬으면 내가 사업할 때 조금만 보태줬으면 내가 진짜 잘 됐을 건데 그걸 안 도와줘가지고. 아들만 해줘갖고, 큰아들만 해줘갖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켜켜이 쌓을 거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 그 쓰레기 모아놓는 것 같아요. 안 버려. 남편 원망하는 거 있죠. 저 영감탱이가 젊었을 때는 안 들어오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놀러 갈래 했더니 집에서 안 나가고 그냥 들러붙어갖고 그냥 밥 해달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법회 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그죠? 40대까지는 그런데 남자가 집에 안 들어와서 여자가 속을 썩이고 50대부터는 남편이 안 나가서 속을 썩인대요. 그래서 삼식이 그러잖아요. 삼식이. 네. 삼시세 때다 집에서 먹는다고. 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간식이. 네. 삼시세 때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달라 그러는데
이게 왼수야 남편이야. 남자들도 만만찮아요. 잔소리꾼 그냥 평생 잔소리. 그냥 양말 좀 그냥 제대로 버려라. 뭐 이거 뭐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놔라. 안 고치는 줄 알면서도 30년 40년 똑같은 잔소리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 잔소리 듣고 안 고치는 사람도 대단해. 그래서 중생이에요. 오늘 이 법문 듣고 가면 바로 고치세요. 안 고치면 그냥 내가 봐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꾹 삼켜. 그리고 남자들은 잔소리 30년 들었으면 이제 그만 듣자. 내가 고치자. 근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고칠 마음이 없어서 그래. 네. 잔소리 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거나 잔소리 그만 듣자고 마음 먹는 순간 고치거든요. 그 마음을 먹는 게 바로 결단심이에요. 제가 99년도에 저 강남에 무불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에서 그 한 6개월 정도 일반 이제 신자들하고 참선을 했거든요. 또 보면 굉장해요.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10년 동안 참선한 분도 있고 20년 한 분도 있고 30년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초급자야. 10년짜리 초급, 20년짜리 초급, 30년짜리 초급이요. 왜 이러지? 결단심이 없어 그래. 중급으로 고급으로 갈 결단심이 없어. 아이고 나는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요만큼 하면 됐지 했고 10년 동안 그만큼 하고 20년 동안 그만큼 하고 30년 동안 그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는 사람 여러 봤거든요. 어떻게 끊었어요? 오늘부터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니까 끊어졌는데요. 술 끊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선생님 오늘부터 안 먹기로 했는데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냥 그래요. 안 먹기로 했으니까 그냥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는 어떻게 끊었어요? 담배도 오늘부터 안 피워야지 하고 안 피우니까 끊어집니다. 피는 거 보면 안 피우고 싶어요? 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난 끊었다. 그게 결단심입니다. 그 결단심이 바로 시작이자 끝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심을 못 내는 거예요. 끊어야지 했다가 내년부터 끊어야지.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 뭡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맨날 내일 내일 내일. 저울에도 안 올라가. 저울한테 미안해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결단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내가 잘못된 거면 결단코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 순간에 그 끊어야지 하는 마음엔 결단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요 하나부터 편견부터 끊어내야지. 고정관념부터 끊어내야지. 내 마음속에 부모님 원망하는 것부터 버려야지. 쓰레기는 잘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집이 지저분해지니까, 냄새나니까, 분리수거도 잘하죠.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장강박처럼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인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들이 가슴속에 찌들하고 켜켜이 쌓여있어. 그리고 입만 열면 한숨이 푹 나와.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이런저런 생각이 뒤엉켜갖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버려내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는 마음 버리고 감사한 마음만 남기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내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그걸 갖다 내가 용서했다. 따로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와도 내가 그냥 용서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 원망을, 미움을.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가 잘 된 집은 쾌적하고 개운하잖아요. 청소가 잘 된 마음은 쾌적하고 개운해요. 아유, 삶이 그냥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캄캄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럴까? 마음 속에 저장강박으로 미움, 분노, 짜증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넘치면 그냥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거칠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미세하게 남의 뒷담화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거칠게 나온 사람들은 거칠고 큰 번뇌를 버려야 되고 우선. 그다음에 작은 번뇌가 있는 사람은 작은 번뇌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바로 집중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내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잠을 자면 맨날 그냥 악몽만 꾸고 그러지? 저도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때는 꿈을 꾸면요 뭐 막 그냥 쫓아와요. 깡패들이 쫓아오고 막 쫓아오고 도망다니라고 막 그냥 자다 깨면 아우.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절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면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우리 삶에 있었고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하는 건내 마음속에 번뇌와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삶이 늘 쫓겨다녀요. 힘들어, 지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다 보면 보여요.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게 가시처럼 박혀 있구나. 이런 게 송곳처럼 박혀 있구나. 그 집에 가보지 그러면 아유, 엄마 보기 싫어. 친정 가기 싫어. 시댁 가기 싫어. 이 며느리들 중에 시금치 안 먹는 며느리 있죠? 시자가 들어가서 안 먹는데요. 네. 시댁, 시금치 뭐다 싫대.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안 좋아해. 와서 돈 달라 그러고 애들 키워 달라 그러고 그냥 삥 뜯어가는 게 아주 싫어가지고 며느리들 오지 말라고 반대가 됐어 요즘은. 그래서 자식들이 오면 반갑대요. 가면 더 반갑대. 그죠? 그게 시대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내 마음에 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 앉아서 마음 들여다보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뿌리가 뽑혀지고 어느 순간 편해지면 아 이게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 게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지나 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행하는 거. 염불하면서 염주 돌리면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봤는데 염불하면서 마음속에 원망, 미움, 번뇌를 갖다가 녹여내잖아요. 이게 바로 참선이고 명상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시작하면 명상을 시작하는 거고 내가 이제 부처님 대도를 한번 맛을 보겠다. 지금 금생에 출가는 못했지만 이제 조론 정도 할 정도 됐으니까 살면서 내가 한번 대도의 시작점이라도 가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 선명상은 내가 대도를 깨치겠다고 시작하면 선이고 내가 삶에 있었고 좀더 편안해졌으면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하고 시작하면 명상에 다 만나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속에 쌓인 번뇌와 고통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하다. 다 가족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행복 생각하는 데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제대로 된 명상이고 수행이고 이 길을 갖다 같이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옛날에 회초리 하나는 쉽게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개 묶어놓으면 안 부러지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번뇌망상이 쉽게 침범해서 쉽게 깨져요. 혼자 5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5분 앉았다가 눈을 요리로 떴다가 조리로 떴다가 허리가 가벼운 것 같기도 하다가 다리 들썩들썩했다가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데 10명 앉혀놓잖아요. 10분 있어도 꼼짝 안 해요. 20명 앉혀놓잖아요. 30분도 앉아 있어. 그게 대중이 공부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법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선방에 가서 이렇게 5명, 10명, 20명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수행하는 힘이 나한테 도움을 돼요. 그 회초리가 10개 묶이면 안 꺾어지는 것처럼 혼자에서만 깔짝깔짝하고 그냥 5분, 10분이 힘든데 같이 하면 20분, 30분, 1시간도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집에서 혼자서 천수경 읽으려면 눈이 가물가물해갖고 신묘장구 하다가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도 안 틀리고 설사 조금 흘려먹을 때도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끝까지. 대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선명상을 하실 때 여럿이 같이 하고 좋은 도반을 만나서 같이 하고 나쁜 도반은 뭐예요? 하다 말고 우리 먹으러 갈까? 놀러 갈까? 이 나쁜 도반이고 조금 더 할까? 조금 더 우리가 봉사할까? 우리가 더 기도할까 하는 게 좋은 도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도반이 되어주면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도반들이 많아질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쁜 도반이 되면 나쁜 도반만 많아질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는 순간 자, 남자분들은 부인 잔소리 그만 듣자. 우리 보살님들은 남편 잔소리 그만하자. 결단심이고 그 결단심이 여러분도 오늘 법회에 가장 큰 의미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도 성취하시고 수행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것을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아니야?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뭐 보냐?
1: 구름. 구름은 좋겠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서.
0: 치,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너도 어디든 가보시지.
1: 그러기엔 다리가 너무 짧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내 맘대로 다니게.
2: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름 같은 사나이 김시습과 얽힌 마곡사로 떠나야겠다.
1: 마곡사?
2: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 태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야.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했는데 절을 완공한 후 설법했을 때 사람들이 삼과 같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마곡사라 했다고 전하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교 문화를 잘 지켜낸 사찰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됐어.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곡사로 고고! 조선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됐는데요. 김시습은 이런 세조에게 반기를 들고 궁을 떠나 마곡사에서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3: 권력을 내려놓으니 참으로 편하고도 편하구나.
2: 하지만 이런 김시습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였습니다.
4: 김시습이 마곡사에 있단 말이지. 그를 보러 가야겠네.
5: 하지만 김시습은 전하께 반기를 든 자입니다.
4: 그래, 늘 세상 무서운 것 없이 할 말은 하던 자지. 그게 내가 그를 보고 싶은 이유다.
2: 그렇게 세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곡사로 향했고,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세조를 피해 절을 떠나게 됐죠.
3: 세상이 나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군.
4: 나를 피해 서둘러 떠났군.
5: 이제 연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4: 신하에게 버림받았으니 어찌 호사스럽게 연을 타고 가겠는가. 마곡사에 이 연을 두고 가게.
2: 세조는 화려한 연을 버리고 불편한 소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고, 세조가 남기고 간 연은 지금까지 마곡사 대광보전에 그대로 남아 김시습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1: 난 연이 하늘을 나는 연인 줄 알았는데 좋은 가마네.
0: 오, 맞아. 왕이 타는 가마지.
1: 나도 왕이면 좋겠다.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0: 왕이라고 다 편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0: 바라는 게 있으면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1: 치, 누가 뭐래?
0: 좋아, 이번엔 이 대광보전에서 삿자리를 짜며 정성을 다했던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1: 삿자리? 그게 뭔데?
0: 나무를 쪼개 만든 돗자리야.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삿자리 이야기로 고고! 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던 한 노인이 백일 기도를 위해 마곡사로 향했습니다. 마곡사가 영험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2: 부처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두 발로 걷게 해주십시오. 대신 부처님께 정성껏 사짜리를 만들어 봉양하겠습니다.
0: 그렇게 노인은 매일 사짜리를 짜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돼가도록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이놈의 사자리는 짜서 뭐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0: 기도를 포기하려 한 그날 밤, 노인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3: 네 업보가 큰 것을 100일 만에 다 씻으려 했느냐? 하물며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거늘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다니.
0: 노인은 부처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100일을 정성껏 기도했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2: 내가 두 발로 일어나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0: 마곡사 대광보전엔 아직도 그때의 사짜리가 남아 노인의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아, 동이에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1: 미안.
0: 아, 왜 늦었는데?
1: 그게 연못을 지나는데 꼬물꼬물 조그만 새끼 물고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려는데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잖아.
0: 이유, 당연하지. 물고기가 너만 보고 있겠냐?
1: 늦었으니 빨리 가자.
0: 빨리 가다니? 어디?
1: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0: 좋아. 오늘은 연못이랑 물고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량 만호사가 딱이겠다.
1: 만호사?
0: 만호사는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 창건한 자그마치 2000년이나 된 사찰이야. 만호사엔 3층 석탑은 물론 신비한 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미륵전 앞 너덜지대의 돌은 두드리면 맑은 새소리가 나서 종석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미량 만호사로 고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야의 옥지라는 연못엔 못된 용과 사악한 나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과 나찰들은 매일매일 마을로가 사람들을 괴롭혔죠.
4: 하, 또 우리를 괴롭히러 나왔네.
5: 뭐해요? 얼른 도망칩시다.
4: 이번엔 또 뭘로 우리를 괴롭히려나.
0: 용과 나찰들은 천둥과 번개를 만들어서 마을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김수로 왕은 급히 주술사를 불러들였죠.
6: 흉년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용과 나찰 때문이요. 이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주술을 써볼까 합니다.
7: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들을 막아보겠습니다. 당장 사라져라. 이야! 사라지라고!
6: 주술을 했는가? 왜 저들이 더 날뛰느냐?
7: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져라! 이야!
0: 하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용과 나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수로 왕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됐죠.
6: 부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멈춰주세요.

0: 부처님은 옥지로 가서 용과 나찰에게 설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용과 나찰은 악행을 멈추고 불교에 귀의하게 됐죠. 그 후 김수로 왕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만어사를 창건하게 됐답니다.
1: 우와, 돌 좀 봐. 여기가 너돌강 맞지?
0: 어, 맞아. 이른바 돌강이지.
1: 그런데 이 돌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0: 궁금해?
1: 당연하지.
0: 좋아. 그럼 이번엔 이 너덜강에 얽힌 미륵 이야기다.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동해에는 용왕과 용왕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용왕의 아들은 병으로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죠.
2: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해라. 다 들어줄 테니.
2: 죽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0: 용왕의 아들은 바다를 떠나 신통하다는 스님이 계신 밀양 만어사로 향했습니다.
2: 아, 스님, 죽기 전까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좋은 곳이 있습니까?
4: 길을 가다 우연히 멈추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수행터가 될 겁니다.
0: 용왕의 아들은 길을 가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췄는데 순간 돌미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용왕의 아들을 따르던 수많은 물고기도 돌로 변해버렸죠. 그 후 사람들은 용왕의 아들을 닮은 돌미륵을 꺼내 만어사 법당에 모시게 됐는데 이 돌미륵은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땀을 흘려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답니다. 뭐하냐?
1: 말 시키지 마. 수행 중이니까.
0: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난 누가 맛있는 감을 준 데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1: 응, 감! 어, 나도 같이 갈래!
0: 수행 중이라며.
1: 수행. 에이, 너 때문에 망했잖아.
0: 치, 왜 나 때문이냐? 감에 흔들린 너 때문이지?
1: 뭐?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유혹을 물리친 원효대사 이야기가 담긴 소요산 자제함으로 정했어.
1: 자제함?
0: 자제함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광종 때 태조의 명으로 각규 스님이 중창한 천년 고찰로 태조 왕건의 원당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이야. 무수한 스님들이 자제함에서 수행했고 낙장 하나 없는 완벽한 반야심경 약소 언해본까지 간직한 불심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요산 자제함으로 고고! 신라 태종 무열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 시작했죠.
5: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까? 하늘도 같이 기둥을 깎으려 하네.
6: 저기 얘들아.
7: 네?
6: 그 노래 말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7: 원효 스님이요.
8: 원효대사가 노래를 알려줘.
6: 예, 설아벌의 아이들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답니다.
8: 어, 원효대사께서 큰 인재를 낳고 싶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요소공주가 딱이지.
6: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8: 자루 없는 기둥으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겠다는 건 남편이 없는 여인과 훌륭한 아이를 낳겠다는 얘길세. 그런데 요석공주는

0: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있지 않은가?
1: 그럼 원효대사와 요소공주를 혼인시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0: 혼인이야 당사자들 마음이지. 당장 원효대사를 불러오게.
1: 예.
2: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원효대사를 모시러 갔는데요. 때마침 남산 아래 문천교에서 원효대사를 만나게 됐죠.
3: 왕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지.
1: 예. 요소 공주님과 뵙기를 원하십니다.
3: 좋소. 가십시다.
2: 원효대사는 요석공주를 만나기 위해 신하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갑자기 발을 헛디딘 척하며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4: 무슨 일로 이리 젖으셨습니까?
3: 아하, 제가 칠칠치 못해 강물에 빠졌습니다.
4: 이러다 감기 걸리십니다. 오늘은 따뜻한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2: 그날 이후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의 집에 묵게 됐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3: 이 아이의 이름은 설총이요. 훗날 큰 인재가 될 터이니 공주가 잘 키워주시오.
4: 이제 떠나시려는 거군요. 부디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3: 고맙소.
2: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이별하고 소요산에 작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였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금의 자제암이 되었답니다.
5: 나도 자제암에서 수행하면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이 되겠지?
6: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거거든.
5: 그렇긴 한데 여긴 날 유혹하는 게 없어서 수행하기 좋을 것 같단 말이야.
6: 유혹이 없다니? 원효대사도 이 청량폭포에서 유혹을 당했는데?
5: 정말?
6: 응.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유혹이었지만.
2: 그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원효대사를 흔들었던 나한의 이야기로 고고! 원효대사가 소유산 암자에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 아, 날씨 한번 고약하군.
4: 원효스님, 원효스님 계세요?
3: 어? 이 시간에 누가 날...
2: 원효대사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엔 비에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3: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4: 그게 길을 잃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3: 방이 하나라... 불편해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2: 그렇게 원효대사와 여인은 한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4: 스님, 치우시면 제 옆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옆으로 갈까요?
3: 아닙니다. 전 춥지 않습니다.
4: 그럼 제가 몸을 좀 주물러 드릴까요?
3: 됐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2: 원효대사는 밤새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했는데요. 여인의 유혹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됐죠.
3: 이게 뭡니까?
4: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죠. 부엌을 탈탈 털어 상을 차렸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3: 감사히 먹겠습니다.
4: 자,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서요.
2: 원효대사는 낯선 여인의 호의에 자꾸만 마음이 혼란해졌고 혼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폭포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인이 또 원효대사를 찾아왔죠.
4: 스님.
3: 아, 왜 또 따라오셨습니까?
4: 여기에서 목욕이나 할까 해서요. 스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수행하세요.
3: 어째서 자꾸 절 유혹하려 하십니까?
4: 제가 스님을 유혹하다니요. 스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2: 그제서야 원효대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죠. 원효대사는 여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폭포를 나왔는데요. 그 순간 여인은 황금빛을 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3: 그 여인은 네게 가르침을 주러 온 관세음 보살이었어.
2: 그 후 원효대사는 더더욱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고,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남자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 하여 자제함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보에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불조처럼 발심하여 목숨 바쳐 정진하고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덕을 깨뜨리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열해 볼려 사열해 볼.
7: 연불 좀 듣고 싶은데.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

평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저래가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끄야 하여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나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서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 상행 보살도

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덕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지사다야 사파하 옴살바 무짜 무지사다야 사파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스님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5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바로 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0: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

0: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0: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0: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이.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떠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마하반야 바람에 다신경관자제보.
3: 쾌남역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4: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5: 바람 불면.
6: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6: 이것도 네 번째로만.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집행부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에 대해 종원종법상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3회 회당 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진각종이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들을 위해 특별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0: 있습니다. 불교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앙에 대한 존중과 고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 도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라미타의 올해 슬로건과 주요 사업, 기념 행사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39회 중앙종회 파행 이후 총무원청사에서 의원 스님들의 단식 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집행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집행부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종헌종법상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식 중인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 파행으로 이어진 단식 정진과 집행부에 제기된 의혹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 의혹과 관련해 집행부는 종헌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78년 3위계를 수지한 후 1998년 특별구조계 갈마를 통해 승적을 온전히 확립했으며 2013년 공포된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종법상 확정 봉인된 공식 승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 특별조치법은 1981년 이전 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종법입니다. 집행부는 종은 정법이 정한 절차와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의 승적의 경우 특별법 공포 당시 총무원 총무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승적으로 발생하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승가화합과 종단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해 교육원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단 주요 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수차례 검증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종무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력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종단의 인사 원칙과 수행 공동체의 본질을 강조하며 일축했습니다. 조계종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공동체로 수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세속적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계율 준수와 수행 포교, 종헌종법 준수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총무원장에 대한 평가는 재임 기간 추진한 종책과 종무 행정의 성과, 종단 운영 능력,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오래된 학적 자료의 일부 부재를 종법상 자격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진우 스님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종회 폐회 후에도 청사에서 이어가고 있는 단식 정진에 대해서는 원활한 종무 행정을 위해 즉각적인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 관련 의혹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어제로 나흘째 단식 중인 중앙종회 의원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제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종단의 승려의 결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 법원 스님의 강경한 입장에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등훈 스님과 부회장 법상 스님이 중재를 위해 급히 단식 정진장을 찾았습니다.
4: 무더운 여름에 스님들께서 단식을 좀 오랫동안 하면 건강도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단식을 좀 그만하셔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1: 이어 10여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의체인 공감과 미래도 현장을 찾아 단식 중인 스님들에게는 만류를, 집행부에는 소통과 공감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는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5: 단식을 풀었으면 어떻겠냐 해서 왔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오픈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 현 집행부에 계시는 스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앞서 중앙종의 최대 종책 모임 불교광장은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초조함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구태라고 우려하며 정정당당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의혹 제기와 공방이 시작되며 종단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사회적 위상 실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종단 안팎에서 커진

0: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울릉도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제23회 회당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회당문화축제가 꾸준히 이어온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해 지역상생이란 축제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회당문화축제 회향식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사흘간 바쁘게 달려온 이들이 울릉도 열애시민당에 모여 제23회 회당문화축제를 회향하는 자리. 울릉문화발전을 서원한 진각종이 회당문화축제로 꾸준히 추진해온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했습니다. 울릉문학회 문인들의 글과 음악인들의 재능기부가 만나 탄생한 곡 에메랄드 울릉, 우리 함께 살아요, 섬초롱꽃이 울릉도의 품에 안긴 겁니다. 회당문화축제는 전승민요가 부족한 울릉도에 새로운 문화자산을 남기기 위해 프로젝트를 이어왔는데 음원과 악보, 저작권까지 기증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진각종은 또 안전관리를 비롯해 이번 축제 기간 협력해준 울릉청년단 주관, 울릉해변가요제의 성공을 염원하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생의 염원과 함께 사흘간 축제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켜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해단식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3: 행사는 2박 3일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기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어떤 정성과 그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행사가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치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2: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휴가를 반납하고 참여한 직장인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지원팀으로 활약한 현직 간호사부터 밤을 새워가며 다음날 행사 영상물을 편집해낸 PD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쏟아낸 땀방울이 행사의 숨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4: 10개 정도의 영상을 직접 연출하고 편집을 해보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전담해서 제작해보니까 또 앞으로 돌아가서도 저의 일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정말 휴가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람차고 정말 즐겁고.
5: 제가 술래길 할 때 의료지원으로 뒷차로 이제 같이 일행을 따라갔었는데 중간중간 보살님들 힘드신 거 제가 좀 증상이나 이런 거 좀 확인해드리고 물도 드리고 약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2: 금강원 진호국가 서원불사를 시작으로 회당대종사 탄생지 도보순례, 독도 아리랑 콘서트와 울릉도 문화발전 서원 특별행사까지 울릉도의 문화발전을 염원하는 23번째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 청년들의 땀방울과 울릉도민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회향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1: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다음 달 8일과 9일에 걸쳐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한 불교 문화축제 함께 숨쉬달 개최합니다. 전국 비군의회는 어제 열린 하반기 소임자 워크숍에서 문화축제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행사 취지와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 비군의회 3대 강령 가운데 하나인 포교의 합리화에 맞춘 현대적 문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관람객에 맞춰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환경 실천 토크쇼, 환경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어린이 난타와 클래식 앙상블 블루로터스의 공연, 사찰 음식과 차 문화 체험, 업사이클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 상품, 이른바 불교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현대적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앙에 대한 존중과 정확한 고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6: 형형색색의 반가사유상부터 석굴암 미니어처까지. 최근 불교를 소재로 한 굿즈들이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관련 문화상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의 대중화 바람 속에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얼굴 모양의 빵이나 초콜릿이 등장하는가 하면 회불 논란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상품들도 늘어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들을 위해 개최한 특별교육에서 허영욱 교육과장은 친근함을 추구하더라도 부처님을 비롯한 신앙 대상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상의 머리만 떼어낸 캐릭터나 빵, 초콜릿 등으로 소비하는 사례는 신자들에게

0: 이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며 종교적 상징을 단순한 소비 대상으로 다루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 부처님은 원래 완전체로 몸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딱 뗀다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다면 끔찍한 일.

0: 역사성을 그대로 활용하며 대중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불교 미술에서는 규범과 도상이라고 하는 인도부터 일본까지 쫙 공통된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0: 이어 허영욱 과장은 해답으로 불교의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불교의 교리와 의미를 실용적인 상품에 녹여냈고 신앙적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머와 재치를 더한 문화 상품은 대중과 불교를 잇는 새로운 접점이 된다는 겁니다.
1: 약간 USB로 연주를 하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쓰고 합장 주고 하니까 이것도 뭔가 모든 게 다 이어져 있고 이 USB는 세상과 나를 잇는 정보의 집약체잖아요. 불교의 뭔가 그 인디라마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0: 허 과장은 이처럼 종교적 가치와 일상의 쓰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불교 공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은사 동탑 사리 장원꾼나 성덕대왕 신종처럼 선조들의 불교 공예품 역시 신앙적 상징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뤘던 만큼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좋은 굿즈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MZ세대와 만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불교 굿즈. 신앙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는 문화 상품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일제강점기 통도사 출신 스님들의 숭고한 항일 독립운동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통도사와 사단법인 양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 23일 양산시립 독립기념관 2층 강당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통도사 출신의 박민호, 양대응 스님의 삶과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도사 박물관장 겸 총무국장 진흥 스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박민호, 양대응 스님의 삶은 나라를 위한 불교의 실천이자 민족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숭고한 호국정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운동을 이끌고 임시정부 활동과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거치며 국외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민호 스님을 집중 조명했으며 이어 이병길 양산 항일 독립운동 연구소장이 양대응 스님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대구 대각사 법회 스님이 능엄경의 원형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서 도낭본 능엄경의 연구를 펴냈습니다. 도낭본 능엄경의 연구는 법회 스님이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체계적인 증보와 자료 정리를 거쳐 단행본으로 간행한 연구 성과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도낭본 자료를 모아 능엄경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복원했으며 기존 주석서나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구절 및 주석상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특징입니다. 책은 선종의 수행지침 역할을 넘어 천태, 화엄, 선 등 다양한 불교 사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불교사 연구와 한국 불교 교학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올해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창립 30도를 맞는 해인데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이자 조계종 포교국장인 도진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네, 먼저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앞서서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가 30살이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언제 설립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3: 파라미타는 1996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청소년 포교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파라미타가 만들어질 때에 그 종단에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고민이 이것을 불교 학생회라는 사찰 단위의 그 종교 단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식 사단 법인 체계로 한 네. 사회적 청소년 단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사단법인으로 만들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만들어서 그

0: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1: 네.
0: 청소년 포교 기구 사단 법인을 만들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고, 나중에 점점 확대시켰고, 조직을 확대시키면서 지금은 17개 지역 단체 조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규모를 넓혀간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인데요. 30주년을 맞아 멋진 슬로건을 세우셨습니다. 함께한 30년, 함께 여는 희망, 청소년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준비하다. 이렇게 멋지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 슬로건의 의미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0: 함께하는 30년은 1996년부터 현재 2026년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이뤄온 성과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 불교 청소년 포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1: 네.
0: 그 30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청소년 그 교육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현재에 담아서 미래를, 새로운 30년을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 속에서 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1: 지난 30년을 함께 했고, 또 함께 희망을 열고, 또 현재를 채워나가서 미래까지 나아가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슬로건인데요. 30주년을 맞아서 또 새로운 사업 계획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 또 미래 세대 특성화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3대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0: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지역 단체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도자 중심이고 종립학교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물론 지금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학교 밖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1: 네.
0: 불구하고, 강원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참여를 이뤄내고 있고, 활동이 활발하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교육 체계와 지금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을 학교 밖 활동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당해 줄까 하는
1: 네.
0: 고민을 가지고서, 이 지금 현재의 조직을 조금 바꾸어서,
1: 네.
0: 지금 일반 학생들이 학교 밖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 미래 세대 특성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0: 미래 세대의 특성화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해왔던 방식의 그 종교 활동이나 청소년 인성 교육 이런 것들에서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 그 관심 분야 쪽을 더 확대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대부분 쇼츠 대회 같은 공모전을
1: 네.
0: 통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스키 캠프도 있고요. 그리고 뭐저 국제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더이 파라미타 활동을 재밌게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1: 이 핵심 과제 중 마지막은 지금 드리는 질문과도 또 이어질 것 같은데요. 30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기념 행사가 열릴 걸 함께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념 행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처음 이 30년이 되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일은, 올해 처음 준비한 일은 사실은 30년사 책자 발견이었습니다.
1: 네.
0: 30년사, 그리고 30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 30년사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미에서
1: 네.
0: 그 지도자 대토론회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대토론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전체에 모여서 다시 워크숍 같은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시키고,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이나 청소년 백일장 같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026년이 청소년 파란

0: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포부와 함께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1: 지금 학생들이 입시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잘 교육부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 데 비해서 학교 밖 활동,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협동심을 기르거나 하는 뭐 리더십 활동이나 인성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적으로 학교 밖 활동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정부 정책 속에서 그런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올려서라도 그걸 고치고 그 청소년 교육이 점차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이제 30살, 씩씩한 청년이 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펼쳐갈 청소년 포교의 길, BTN도 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

0: 이 진행되니 골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0: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사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숙효뜨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이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탁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불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간인 외사리 강음성의 의미를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북쪽의 꽃살라국의 기원정사와 남쪽의 마가다의 왕사성의 중림종사를 오가는 길목입니다. 동시에 대림정사가 있어서 부처님이 그곳에서 1년에 2회 이상 머물면서 수행을 지도하고 법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부처님 당시

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의 정체성, 사회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는 공화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가법이 상업이 발달한 외사리 강음성의 일반 민중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외사리 강음성의 대림정사는 부처님이 마지막 안글을 보낸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자등맹, 법등맹의 법문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3개월 후에 인멸하겠노라고 선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는 대반 열반경의 주 무대였죠. 대반 열반경의 처음 시작이 왕사성 영축봉 향실에서 아자타샤투가 파견한 대신에게, 그 대신이 부처님이 마가다가 바로 이곳 외사리 강음성을 침략해서 파괴하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은 외사리는 공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파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곳으로 와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지냈다라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수행자나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의 최대치가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하겠다는 바로 그곳에서 부처님은 수행을 하면서 전쟁을 막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 한복판입니다. 3개월 뒤에 내가 인멸하겠노라라고 선언을 했던 것도 더 이상 당신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지했거나, 아니면 마가다국에서 전쟁을 포기했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는 부처님이 인멸한 직후 요 외사리의 주류였던 리차비족들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근본시탑을 세웠던 곳이고, 기적적으로 그 근본시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가 두가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 탑자리에 가서 참배를 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출토됐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파트나 박물관 지하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곳에 30만 평의 부지 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리탑을 총괄하는 스님이 우리 국제성가대학 출신이고 제 제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그게 문을 오전 10시에 엽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봄부터 순례를 따라가 보면
한국에서 온 순례

객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그 순례 스케줄상 들리지 못하는 걸 목격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한 시간만 머무르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그 귀한 인연이 펼쳐져 있는데도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 이 불교TV 대반열반경을 시청하는 법우님들은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외사리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현재 전 지구상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로 인정되는 것이 두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인 뉴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나머지 한 점이 바로 외사리 근본 십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은 최초로 여성 출가를 허용을 하고 비구니 성단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정확하게 100년 뒤에 단일 대오를 유지해 오던 불교 성단이 최초로 분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최초의 분열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모여서 8개월 동안 대토론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토론을 제2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사의 결집은 단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왕사성 중림정사 옆에 있는 칠옥굴에서 제1차 결집만 결집이고, 그 이후의 결집은 그 1차 결집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사리에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이루어졌던 제2결집은 결집이라기보다는 계율의 해석에 대한 문제에 8개월 동안 스님들이 논의한 결론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토록 외사리 강음성은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대 인도 수행사에서 아주 그 혁명적인 사상을 하는데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도구,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수행자들이 행해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관습을 네 가지를 획기적으로 핵파를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불교 교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네 가지 전통적인 수행자들의 관습을 핵파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머물면서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런 흔적은 불교에도 그대로 남아있죠.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수행자는 항상 걸어 다니면서 수행을 하죠. 요즘도 인도에 가면 걸어 다니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들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수행자들을 유행자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꾸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인멸하는 그 순간 마지막에 찾아온 수행자도 바로 유행자입니다.

수행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획기적으로 머물면서 수행해도 좋다 이럽니다. 즉 유행 수행의 전통을 정주 수행의 전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스님들이 걸으면서 수행하는 것을 신기해하죠. 그리고 여러 만거는 가급적이면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전통은 달랐던 거죠. 부처님이 생활했던 그 당시 전통은 걸으면서 수행하는 거였는데 부처님이 머물면서 수행해도 좋다 하고 허용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인도에서의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식사를 얻어먹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 얻어먹는 과정을 탁발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처님이 신도들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도 좋고 집으로 초대를 하면 초대받아 가도 좋고 수행도량으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공양을 올려면 그것을 받아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해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양청을 하면 가서 공양을 하시고 아람하러 와서 공양을 올리겠다면 탁발 나가지 마시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탁발을 가세요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인도 전통적인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부타가야로 오실 때 그 수자타가 올리는 우유죽 한 그릇 드셨다고 해서 천하의 사치에 빠졌고 타락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오비구가 부처님과는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녹야원으로 250km로 떠나갈 정도로 우유죽 한 그릇 받아 먹은 것이 허물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감하게 나의 제자들은 신도들이 초대를 하면 가서 응해도 좋고 신도들이 절로 음식을 갖고 오면 받아 먹어도 좋다라고 허용을 했을 때 그 당시 고대 인도 수행자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육식 허용이었습니다. 아마 익히 아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 문화권에서는 스님들이 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육식이나 생선을 먹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인도에서도 힌두교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게 최하층민은 고기도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도 먹고 이게 자꾸 계급이 올라갈수록 계란까지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유도 안 먹는 단계까지 가면서 순수한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면 순수한 채식을 할수록 우리 계급이 더 정화된 계급이야 이런 개념인데 부처님은 육식을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지박하가 항의를 하거든요. 왜 스님들이 고기를 드십니까? 그래도 부처님은 그걸 거부를 하고 고기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자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

의미가 없어. 음식을 공양 올리는 것은 신도의 몫이고 수행자는 그걸 수용을 하는 것은 수행자의 몫이야. 탁발을 나갔는데 누가 공양을 올리는데 아 저는 채식만 합니다. 아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탁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채식을 해가 오겠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일상으로 먹는 음식에서 조금 떼가지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생활 자체가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거고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포해납니다. 육식 허용. 마지막으로는 여성 출가를 허용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출가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감하게 여성의 출가를 허용을 하고 비구니 성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행의 전통을 네 가지를 획기적으로 핵파를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수행을 해도 좋고 정주를 하면서 수행을 해도 좋고 신도들이 스님들을 초대해서 공양을 올려도 좋고 수행처에 공양을 갖고 와서 공양을 올려도 좋고 육식을 해도 좋고 여성 출가자도 여성도 출가 수행을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불교도들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지만 부처님 당시 출가한 스님들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저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바로 여성도 출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여성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거는 불교 스님이 되는 거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새어머니죠. 우리가 흔히 양어머니 요리하는데 아마 고대 인도에서는 결혼한 언니가 어떤 이유로 돌아가시게 되면 결혼하지 않는 여동생이 있으면 다시 결혼을 해서 애를 키워주는 그런 게 그 당시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니 그 밑에 있던 여동생이 부처님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이모라고 하지만 이모이면서 동시에 새엄마였죠. 그 새엄마 밑에 일남삼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전부 다 출가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출가를 하는 겁니다. 출가를 간청을 하죠. 근데 출가하는 장소 첫 번째로 부처님에게 요청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투에 있는 정멸정사였습니다. 왜 거기에서 이루어졌느냐고 하면 부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이 장례를 치르러 갔잖아요. 그 장례를 치렀는데 인도의 전통에서는 이런 포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포인이 아니고 인도의 전통에서는 2600년 전에는 여성은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도 인도의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만났던, 델리에서 만났던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여행하는데 굉장히 곤란했대요. 한 달 전에. 왜 요크니까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혼자서 여행을 어디로 갔는데 호텔을 못 구했대요. 여자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촌이라도 남자가 한 명이 있어야 여행이 가능해지는. 요즘 대도시에서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 조그만 중소도시에만 가도 좀 까탈스러운 주인은 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뿌리 깊은 인도 전통에서 여성은 주인인 남성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왕궁에 있던 많은 왕비를 비롯한 여성들의 보호자가 부처님의 왕, 아버지 왕이었는데 아버지인 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왕궁에 남아있던 왕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성들이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태자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서 이제 출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가 출가를 했던 문화적인 배경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래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부처님에게 요구했던 장면을 율장 소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인으로서 여래에게 설한 법과 율에 따라서 집을 떠나 출가할 것을 허용해 주세요. 하는데 저 장면이 카필라바투의 정멜정사에서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이 상황을 뻔히 아신 거죠.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출가 수행을 한다는 게 남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출가 수행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쿠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쪽 대림정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부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왕궁의 여성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부처님도 고집이 셌지만 그 집안의 내력이었는지 왕궁에 있던 여성들도 맷고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못 받아줘 크니까 세 번을 간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500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각자 알아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가사를 구해갖고 입고 맨발로 400km 한 300km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는 대림정사 절 산문 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와갖고는 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장면 니 율장 소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마바짜바티 고따미가 발이 붓고 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라는 거는 안 해봤던 분들이 머리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맨발로 300km 정도를 따라 내려왔는데 이게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떼를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다가 친척이자 자비심 많은 아난다 존자를 만나는 순간인자 울고불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한테 계속 거듭 요청을 하는 거죠. 세상에 부처님이 무정도 하시지, 우리를 좀 받아주시지, 우리 보고 이제 우야랐고, 이제는 막 300km도 내려왔고, 우리 스스로 머리도 깎아버렸고, 가사도 입었고,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세 번이나 간청을 했는데도 부처님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노라고 못할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른들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는 여지를 주지 마이소. 노라고 예스라는 답을 듣고 싶으면 절대로 노라고 못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여성이 여래가 설한 법과 율에 따라서 출가 수행을 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즉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성도 출가 수행을 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성을 구분한 적은 없어. 성의 특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한 적은 있었지만 내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코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포정은 좀 간청을 하는 포정이었을지 몰라도 아마 내심으로 아따 부처님 인자 코가 끼었습니다 하는 투로 여성도 출가를 허용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허용을 하는데 아난다여 만약에 마빠짜 파띠 고따미가 다음과 같은 팔경법을 받아들인다면 출가를 허용한다. 이게 그 유명한 비구니 팔경법입니다. 이 팔경법이 비구니의 구족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 비구니 숫자가 늘어나고 또 예외 없이 비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건씩 저지르다 보면 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됐던 거죠. 혹시 초전법륜경을 보신 분들은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 오비구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했을 때그첫 번째 구족계가 뭐였느냐 하면 오라 비쿠야.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웰컴,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설례비구. 이게 오비구들에게 준 최초의 계율이었죠. 그러다가 이 비구 스님들이 살아가면서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건, 두건 저지르다 보니 자꾸 계율이 숫자가 늘어나서 마지막으로는 227개까지 늘어났고
비구니 스님들.

여덟 가지 조항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하나, 둘 늘어나서, 부처님이 임멸할 무렵에는 311개까지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부처님이 임멸할 무렵에 아난다 존자에게 유언을 하는데, 불필요한 거는 제거해도 좋아 했는데, 막 아난다 존자가 좀 감성적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임멸하시니까 운닦고 어느 조항을 삭제할까요 하고 물어보지를 못했다네요. 그래서 부처님이 임멸하시고 나서 7개월 동안 스님들이 500명의 대아란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 고마 다 지키자. 그러니 이제 한 20개 정도만 지켜도 될걸 200개, 300개를 지켜야 되니 스님들이 내심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 보고 울지 말고 좀잘 물어보지. 이래 가지고 격리 수용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제목 중에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비구니 팔경법은 부처님이 최초로 여성 출가를 허용하면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 항목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하까사파 존자의 부인이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하까사파 존자의 부인은, 마하까사파 존자는 처음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네요. 나는 언젠가 출가해서 스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부모들이 요청을 하니까, 어디다가 조각을 잘 하는 분한테 요청을 해서 좀 비현실적인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여자를 찾아오면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안 찾아올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 할수 없어서 말이 빗이 돼 갖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그러셨다네요. 나는 결혼하기 싫은데 어머니 때문에 할수 없어 결혼을 했으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출가해서 스님이 될 겁니다. 수행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그 가섭 존자의 새로운 부인이 저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한 방을 쓰면서 알을 안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무리를 짓고는 부부가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교 교단에 비구니 성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족산 밑이 가섭 존자의 고향인데 부타가야에서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왕사성으로 올라오는 길에 갈림길에서 부인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섭 존자는 중림정사와 나란다 사이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외사리 대림정사에서 비구니 성단이 만들어졌다는 풍문을 듣고 가섭 존자가 부처님께 요청을 하고 부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돼 있는 가섭 존자의 전 부인을 외사리로 모시고 와서 비구니 성단, 비구니
출가를

시키고 비구니 성단에 이어주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후학을 지도를 하면서 가섭존자 못지않게 가섭존자의 전 부인은 비구니 성단을 위해서

0: 역사적인 의미는 거듭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과 외사리 강음성의 인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사리에서 계율 해석 문제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최초로 불교 성단이 분열을 하던 그 과정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드 사드 사드 행복하십시오.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0: 쫓아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그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 성불하는 게 사건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솔례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예? 유성출가상, 수화, 항마상, 설산, 수도상, 수화, 항마상, 노근전북서 이와 같은 것이 전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 역량껏 전법하고, 내 역량껏 맑게 살고. 자, 그다음 네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큰 대원을 바라되 원 일체 보살 행위 강대무량하야 넓고 커서 무량하고 이 보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 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중생 숫자만큼 많아요. 에? 저 산에 나무 가지 수만큼 많아. 저 바다에 물고기 종류만큼 많아. 이게 보살 행이에요. 그 8만 4천 다라니가 있고 모다라비가 있고 그랬죠. 그래서 보살은 체성이 있어야 된다. 보살의 체성은 무엇이냐? 보살의 근본 바탕, 본체의 성품은 뭐냐?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업이 있다. 보살은 업이 뭡니까? 보살의 업은 37 조도품이다. 칠각지, 팔정도, 사근, 뭐 5근.

5번 오력, 사여의족, 예? 사념처, 이와 같은 것들, 보조바라미를 보살의 업이라고 하고, 업은, 이, 우리말로 이렇게, 업은 내 의미를 번역하면, 업을 뭐라고 업이라 합니까? 우리 직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업은 기동한다 그래요. 일어나고 작동한다. 그래서 작업한다, 조업한다, 조작한다, 조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업이고, 몸이 만들어내는 것도 업이고, 생각이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것도 전부 뭡니까? 인위 조작을 업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인위 조작이 아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서 부처님께서는 업상으로부터 해탈이래. 그건 진심이라 그럽니다. 그 업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진심과 망심이 붙어서 진망이 화합해서 아래 아식에서 업이 일어난 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마음이 넓다는 거는 뭐냐? 청량국사가 해석하시기를 청량국사가 아니라 가지고 천친보살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십지품을 강의할 때 천친보살 십지경론을 십지논을 가지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천친보살 유식송 유식과 구사론을 쓰셨던 천친보살 해설을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입장이 있어요. 넓다라고 하는 것은 천치보살이 한의지에서 정심지를 얻고 나면 마음이 온이 개공되고 나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넓어지는 게 반야바라밀까지 굉장히 확대돼서 제 6지까지 2지 2구지부터 2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이걸 갖다 구계지라고 합니다. 구계지 제대로 계행이 부처님 같은 행이 갖춰지는 단계라 구계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정심지라고 하는 건 이제 한의지를 정심지라 그래요. 그런 건 귀신론에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전에 잘 나오죠. 요 단계를 넘어가게 나면 오온이 경우 안쪽에 아집과 악연과 아예 아만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아치 요런 것들 안쪽에 똘똘 뭉쳐가지고 녹지도 않는 거 완전히 그거 독버섯 같은 거, 그 독버섯 그 바이러스 종자가 딱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녹을라 하면은 무상방편지라 그걸 제7지라 그래요. 예? 그때 분별지가 이렇게 처음 생겨나는 그 무상방편지혜가 되거든. 칠시기가 이렇게 전변돼가지고 그 흔히 이제 뭐 성소작지다, 묘관찰지다, 평등성지다. 그 평등성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게이 대다, 크다, 광대할 때 대자 있잖아요, 그죠? 대는 칠지고 이게 무상방편지죠. 그럼 무량하다는 말은 그냥 무생법인을 얻은 팔지보살에 이상돼가지고 더 이상 엔진을 켜지도 않고 이 우리 지금 에어컨 돌릴 때 무풍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바람 안 보내도 시원한 거 있잖아요. 순풍에 뭐 도초를 올려놓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연 수행이 되는 이런 상태를 무량하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무량하게 할 수가 없었게 질려버린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들이 무량한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진공으로 꺼져버리면 뭐라 하냐면 원효성께서 무리지가 지리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이것이 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있는 것으로는 불연지가 되느니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이다. 성으로 꺼져버리면 이성으로 꺼지면 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형상으로 나오면 무상으로 나와버려요. 불연지가 대형이라. 형상 아닌 것이 진짜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알았을까? 그 하나의 이치를 깨뜨려버리면은 안 배운 것도 하안경을 오늘 또 80건이 아니고 800건, 8000건, 86건에 이르기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하안경을 전에 다시 편집해놨는 게 99건 하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80건 하안경이 59건까지와 뒤에 40건 하안경 입법개품 잘 되어 있으니까 40건 하안경을 입법개품 20권 대신 40건 하안경 붙이면 몇 건이에요? 99권 하안경을 제가 그 밴드에 올려놨죠. 두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무량하다고 하는 거는 제 팔지에서는 색자재지, 형상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거. 제 구지에 가면 심자재지. 법운지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저기 39권 가서 이제 배울 텐데, 법운지에 가면은 앞에 1, 2, 3, 4, 5, 6, 7, 8, 9다 합쳐가지고도 못 따라가요.
그리고 강대 무량하다. 그 꼭꼭 짚으니까 천진보살 땡가 야무게 했죠.

불개 부잡하며 섞이지 않는다. 제법에 무하니까. 섞이지 않는 게 우리가 인불잡난 객별성이라. 불개 부잡 무너지지 않고 뒤섞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섭제바람이라. 모든 바람이를 다 바람이라는 바람이 다 포섭해가지고 섭렵해가지고 밟지 않는 게 없다.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대표적으로 육바람일, 십바람일이 아닙니다. 그죠? 한계는 뭡니까? 싹다 바람일이라고 들어보세요. 마카다 바람일, 싹다 바람일, 마카다 바람일. 예? 그 정치 제지하면 모든 지위를 십신십주 십행십향 하는 자기 위치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를 야무지게 한다 이거지. 자, 여기서는 이제 그게 모든 바람이를 섭렵한다고 이 말이 그 수행하는데 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바람이. 또 모든 지위를 청정하게 닦는다 이 말이 작용을 얘기하는, 업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앞에는 그거 일체 보살행위 강대 무량하야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 강대 무량한 거고, 섭바람이라는지 정치바람이라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 요 부분은 정말로 그 천진보살이 육상 원흉이라 하죠. 그걸 가지고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놨죠. 그 뒤로도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놓고. 하안경은 이제 두 줄기로 설명하죠. 하나는 십편문이 있고, 하나는 육상 원흉이 있고, 십편 차제가 있잖아요. 십편과 육상, 이두 개가 하안경의 큰 축입니다. 그 전체인 모양인가, 각각인 모양인가, 같은 모양인가, 다른 모양인가, 이루어지는 모양인가, 망가지는 모양. 요게 이제 전부 다 방편이라. 어떤 거를 갖다가 호떡을 굽을 때 납작하게 굽어야 될까? 찐빵을 통통하게 굽어야 될까? 예? 그러니까 옥수수가 있으면 지금 옥수수 날 때잖아요. 옥수수 좀 나올 때죠? 감자를 지금 굽어 먹어야 될까? 전 부쳐 먹어야 될까? 뭐, 감자 갈아 먹어야 될까? 뭐, 이게 나박나박 썰어 먹어야 될까? 감자 볶음을 해 먹을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감자 조림도 있고. 그런 것이 요게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 있잖아요. 예. 아스파라거스를 쫑쫑 썰어야 될까? 길이 그냥 이렇게 굽어 먹어야 될까? 이게. 아니, 자꾸 웃지 말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예? 이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 쑥개떡을 할 건가, 쑥 털털이를 할 건가, 이게 뭐 절편을 할 건가, 쑥 그거, 저기 시루떡을 할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참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머리를 뭐 이렇게, 브릿지를 이을까, 뭐 제초제를 뿌릴까, 이렇게 막, 파마를 할까, 뭐 고데를 할까,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뭐할 것도 없다. 올백도 안 되고, 여백도 안 되거든요. 2대 8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그게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은 누가 할수 있다?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치를 뚫어버려요. 그 이치를 뚫으면 뺀치를 써야 될지, 망치를 써야 될지, 칼을 써야 될지, 톱을 써야 될지 알잖아요. 칼쓸 자리 왜그 톱을 쓰고, 칼쓸 자리 왜 가위를 쓰냐, 이거야. 소은 것은 찔러야 되고, 끌로는 파내야 되고, 있잖아요. 모든 그 기구들이나 도구들이 이런 것들이 방편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쪽집게 하는데 쪽집게 가늘어야 되겠어요? 두꺼워야 되겠어요? 가늘어야지. 용기도 플라스틱 써야 될지, 유리로 써야 될지, 우리가 이게 싱크대 할 때도 이게 스테인리스로 해야 될지, 인조 대리석으로 해야 될지, 세라믹으로 해야 될지 다 다르잖아요. 나무 원목, 예? 거기서 환경에 따라가지고. 집을 높여야 될지, 낮아야 될지, 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그 자기 저처럼 안경을 딱 맞는 거 이런 거 써야 되거든. 자, 넘어갑니다. 요런 게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을 그렇게 아, 이 육상을 원흉하게 잘 쓰는 것을 방편이라 하구나. 그리고 방편을 잘 쓰면 아, 요거는 감자 먹을 정도가 아니야. 요거는 이래 보니까 감자 씨는 야무네. 시감자를 좀 쓰자. 예? 시감자를 보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감도 어디 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얻어먹어 보고 이러면 종자를 그 감을 갖다 이렇게 모종을 또 사고 하잖아요. 예. 방편이 있으면 인생이 별돈안 들어도 풍성해지죠. 방편이 없으면 희한하게 산다. 방편이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저기 QR코드처럼 없는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어요. 무게도 하나도 없어. 거리도 없어. 예? 색깔도 없어. 모양도 없어. 향기도 아무것도 없어도 무성.

무향이지만 얼마든지 향기롭게, 얼마든지 소리가 찬란하게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해 보면 안에서 나오는 옥타브가 엄청 올라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곡조가 얼마든지 좋다는 것도 느껴지고. 소유보살행을, 온갖 보살행을 모두 여실설이라 진실되게 설하고 일체를 중생을 가르쳐서 교화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받아서 행하게 하고 마음에서 정장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정장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정장이 될까? 그 종류를 알고 강대무량한 종류 이때 했죠. 그죠? 그 본체를 알고, 본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행의, 보살 수행의 본체는, 근본 바탕은 바람이라. 그 작용을 알고, 작용은 뭐라 했죠? 조도법이라. 예? 이건 장가지를, 장작나무를 붙일 때 장가지부터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불소시계부터. 장작 이마탄 거 떼어놓고 불 붙여보면 불 붙겠네. 그 착화제를 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조도법이라. 그 장작에 불 붙으면 이제 바람일이고. 예? 그 바람일 또 장작에 붙은 정도가 진짜 바람일은 쇳덩거리에 불이 붙어버야 된대. 아무거나 쇳덩거리 불 붙으면 잘 못 꺼져. 앵간한 거 물 부어 꺼지겠어요? 잘 안 꺼져요. 아,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된 바람일이 보살 바람일이다 이거지. 그 방편을 안다. 방편을 잘하면 어떨 때는 뭉쳐야 되고 어떨 때는 흩어야 되고 짜게 해야 되고 달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방편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납니까? 자신의 마음이 심덕정장이라. 마음이 문득 내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구나. 부처님을 닮아갖고 이런 거 느낀다니까요. 심덕정장이라. 그러니까 바람일 행 안 할 수가 없죠. 느껴버린 사람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 강대하기가, 그럼 즐겁거든.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남 한번 욕하고 돌아서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처음 욕할 때는 시원했는데, 두고두고 막 몇 년을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 니와 그러노, 니와 그러노. 강대하기가 벗겨갖고 끄덕게 허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욱 정장식하지. 하나와 전체, 또 찰나와 영원. 그 모든 중생들도 그렇게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 원력입니다. 진미래자하여 일체 급수의 무유휴식이라. 오는 세월이 다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수행해야 마음을 잘하는가 배웠어요. 각가지로 또 근본 바탕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온갖 방편으로, 예, 온갖 방편으로 또 하나는 작용을 잘 써가지고, 예, 마음이 점점 자라게. 가지가지로 근본 바탕에 의지해서 그 업을 잘 써가지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큰 대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중생계에서 유생무색과 유상무상과 비유상, 비무상이라. 일체 중생계는 아주 거칠고 미세한 차별을 여기 해놨어요. 중생계. 모양이 있는 것은, 몸띠가 있는 것은 거칠고 몸띠가 없는 것은 미세한 거예요. 곱은 거예요. 예? 또 생각이 있는 거는 거친 거고 생각이 없는 거는 곱은 거라.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고 하는 거는 땅이나 물이나 불이나 이런 건 좀 거칠거든. 지수하 풍 바람은 약간 느낌은 있는데 바람 부는 거 볼 수는 모양은 없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이제 미세한 거예요. 바람보다 더 미세하면 지수하풍 공이 있는 거라, 그죠? 아, 공과는 더 하구나. 공 다음에는 견이 있거든. 지수하풍 공견. 아, 견은 더 이렇게 보는 이런 힘들은 더 미세하구나. 뭐 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이 몸띠 지수하풍에서 이게 땅덩어리에서 물덩어리에서 이 불덩어리에서 이 점점점 가서 생각으로 나를 몰아가면은 점점 미세하잖아요. 예? 그 의식은 이렇게 좀 거칠지만은 의식보다 더 고와버리는 마음은 정말 진심은 곱거든. 안 보이거든. 진심은 뭐라 합니까?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영궁 무념체. 잡념이 없는 게 진심이거든요. 예? 무주무생 있잖아요. 그죠? 불생불멸이 진심이거든. 본체거든. 불구부정부정불가. 허공 같은 거, 허공보다 더 깊은 거, 허공보다 더 적막한 거. 이렇게 막 현학적으로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현학적이라는데 그걸 못 느껴서 그래. 허공에 더 꺼질 게 없지만 이거보다 더 꺼져버렸다 해야 이제 아 이래서 뭐라 합니까? 본래 없다.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인데 진공인데 어떻게 이것이 다 있는고? 생사 열반이 상공하라. 이 자리에 같이 있구나. 같이 있구나. 그렇게 색을 가진 존재 중에서도 유색 중에서는 생각이 없으면 고운 놈이고 몸띠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있는 놈은 거친 놈이요. 예? 자, 한번 넘어갑시다. 그럼 한들. 그 다음에 난생. 알로 태어나는 거 앞뒤 꽉 막혔잖아요. 예? 앞뒤 꽉 막혀. 태생은 이 탯줄로 연결돼가 정이 많아. 난생은 미혹해. 습생은 삿대.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출생 방식 차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화생이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는 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업 때문에 아까 뭐 변화, 변동, 조작, 동작한다 했잖아요. 그죠? 화생은 전부 업으로 태어나는 것들이라. 좋은 데 태어나든지 나쁜 데 태어나든지 갑자기 푹푹푹 올라오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조작이 있었다? 업이 있었다. 조업, 조작, 조업, 작업하잖아요. 업으로 밀어버리면 변화대가 태어나는 것들. 다 업이겠지만은 그중에 화생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이 삼계 소계와 삼계는 욕계는 아주 탁하죠. 부정하고 지저분하고. 예? 욕계, 색계, 무색계는 아주 맑잖아요. 청정하고. 예? 색계, 무색계는 맑잖아요. 욕계를 떠나 가지고 색계를 싹 들어가는 첫 단계는 뭐랍니까? 이생희락지. 이생 욕계의 생활을 정리하고 기쁨이 확 돋아났다. 그 다음에 선정이 돋아나니까 정생희락지. 그런데 이 선정마저 놓아본다. 이희 묘락지라. 이희 묘락지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허허텅텅하게 이제 색계 선정삼지 다 놓아버리면은 산염청정지라 하거든.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면 더 미세하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막 올라가서 구상차제가 이렇게 쭉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버 육치와 육치에는 지옥, 아귀, 축생은 괴로워요. 고통도 있고 천상은 또 즐거워요. 고락의 차별도 있고 일생 생체라 일체 모든 태어난 업의 차별도 있고 명색 소습이라 존재의 그런 모습이에요. 명색, 명은 물질적인 거, 이름적인 거는 정신적인 거. 명만 있는 거. 마이크라면 이름인데 마이크가 요거는 색이고 마이크는 명이 되죠. 예를 들어 코프 컵이라면 컵이라면은 명인데 그죠? 요거는 물질이죠. 색이죠. 이해가셨어요? 명색이라. 명색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줄기세포 쭉 돼요. 명색이 되면 나중에 쭉 옆에 이제 자기 소인별로 갈라지고 명색연 유깁이 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명색은 이렇게 반죽을 해놓은 것 같다라면, 반죽에서 아가 태아가 이만큼 생겨졌다라면, 나중에 손발, 눈, 코, 이끼가 쭉 49일 만에 벌어져 버리잖아요. 예? 손톱, 발톱이 생겨나거든. 예, 몸속에서 49일 지나면 이제 눈, 코, 이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게 생겨나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눈꼬 이게 생겨나면 거기서 온갖 왕래가 거래하면서 시시비비 해가지고 욕하고 눈꼴 사납나, 귀가 어둡나, 코가 막힌나, 이렇게 이제 막 시비한다. 이게. 자, 그것인 이와 같은 등류로 그 중생을 다 얘기했습니다. 악에 교하여 내고 모두 교하여 모두 다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모두 그런 범부, 일체 중생들을 범부를 초월해서 혁범성성이라 범부를 고쳐서 성의를 이루어서 옹색한 걸 거두어가지고 원대한 걸 가게 돼. 예. 우리가 해소향대이라면 흔히 옹졸한 걸 돌이켜서 큰 걸로 향한다 하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나오는 게 환경 전체가 해양 CP항구 회사 알리기로 해소향대인데 해소라고 하는 거는 소성적인 거. 내 혼자서 청정하게 수행을 잘 하는 걸 돌이켜서 내 수행을 근본으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를 잘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보살행, 바라밀행으로 나아가는 게 해소향대라. 예? 우리 십희향품 배우고 지금 십지품 하잖아요. 해향이 뭐냐? 해소향대인데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백된 걸 돌이켜서 원만한 대로 간다. 네 편, 내 편이 없고 전부 바다로 간다. 유시유종에서 무시무종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 영단, 일체, 세간치라 영원히 일체, 세간의 윤회를 끊게 하는 건 소성이거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일체 지지의 도에 편안히 머물게 한다. 일체 지지, 일체 종지를 딱 얻게 되는 건 대성이잖아요. 그죠? 일체 지지를 후덕지라 하거든. 후덕지는 뭡니까? 방편으로 모든 중생에게 알맞게. 그 정도 되면은 일체 지지라. 감자 하나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다. 감자 옹심이도 만들고. 요게 지금 후덕지예요. 감자가 이게 싱싱한 게 하나 있으면 그건 근본지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근본지에서 온갖이 다 뽑아내는 거야. 그걸 일체지라 그러고. 일체지를 우리는 살바야라 그러고. 그 우리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일체지를 문수보살이라 그러고. 일체지를 이라고 하고. 일체지지를 사라고 하고. 이판, 사판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돼서 보면. 그러니까 욕심 많은 놈은 사법계로 살아가는데 사법계도 제대로 못 살고 조금 생각을 깨친 사람은 이법계 정도에서 이치를 알아서 사법계를 원활하게 이제 이법계를 정도로 알고 살아가고 능통하게 사는 보살들은 이사무예 사사 종국에는 사사무예 법계를 간다 이 말입니다. 한계의 목적지는 어디냐? 마지막 고린 지점은 사사무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무예. 그 볼펜 한 자루가 요 하나가 미국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 세밀하게 들어보면 요 코팅 했는 것까지, 잉크까지 해가지고 누구 건지도 모른대. 중간에 배달했는 사람까지도. 예? 여기 하나 오기까지 한 1,000명도 넘을 거예요. 아마. 이 볼펜 심 하나 만드는 것까지. 볼 포인트까지 만드는 것까지. 이 볼펜 심 만든 사람하고 요 볼 포인트 만든 사람하고 서로 알까요? 몰라, 서로. 또 어느 기계인지도 몰라. 예. 참. 이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세상에 다 펼쳐져가 있고 그거를 옛날 분들은 세밀하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좀 약하지. 한계가 뭐 한 8만 건쭉 만들어 보여야 돼 사실은. 매일 만들어 보여야 돼. 그 제가 한 번씩 그러죠. 잘 보면은 하루에 또 산이 하나 생겨지고 매일 바다가 하나 생겨진다라면 같이 이해가 안 되니까 스님은 입만 띄면 거짓말 안 하네. 어쨌든 그런 기머거리가 있을 거예요. 강대함이 법계와 같으며 궁극함이 완벽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이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예. 법계라고 하는 건 진법계, 허공계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아, 법계라고 하는 거는 묘유고 허공계는 진공이구나. 예? 아, 진법계, 허공계. 저 어디 보현의 홍풍 이런 게 묻어가지고 보현의 홍풍 같은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법계는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 허공계는 뭐냐? 무심이라. 무념무상. 염도 영국 무념체가 바로 허공이라, 허공. 텅 빈 허공. 달빛이 무슨 전기세 받는 거 봤나요? 미래자가 다하도록 일체의 모든 급이 다할 때까지 쉬는 일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이제 중생은 무엇이고, 무슨 뜻으로 이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느냐. 중생, 중생 하지만 실제 중생이 없다. 중생, 중생 해도 적비 중생이요. 시명 중생이래. 바람일, 바람일 땅대 해도 반냐 바람일, 적비 반냐 바람일, 시명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 중생에게는 모양의 유무가 있고, 또 생각의 유무가 있고, 태난스파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육도, 윤회도 있고, 태어난 처소가 각각이 다르더라도 중생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느냐. 예? 그렇고, 무슨 중생을 어떻게 교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막 넘어갑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한경 보고 참 신기하게 하는 거는 금강경에 나오죠. 후 500년에 어차 경중에 내지 뭐죠? 능생 신심하여 내지 사국에 등 위타 인설하면은 그 중생은 참 희유하다 그랬죠. 요 희유한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희유한 분. 먼저 일단 불법을 믿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탈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해탈을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해탈 지경까지 개향 정향, 해향이 바로 믿음입니다.

계향, 정향, 해향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지면 계율을 지키게 되고, 그죠? 거기서 선정과 지혜가 돋아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바람의 행을 수행하다 보면은 뭐가 옵니까? 해탈이 이루어지고 그 해탈로부터 해탈 직연이라.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체 세계를 받들어 섬길 것을 발언하다.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예. 또 발언하기를 원 일체 세계. 이건 일체 세계라고 하는 건 작주 얘기합니다. 사파입니다. 사파. 예? 일체 세계는 어떠냐? 강대 무량이라. 아까 강자는 뭐다, 대자는 뭐다, 무량자는 뭐다, 추세는 뭐다 했잖아요. 앞에 계속 끌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기만은 난주, 어지러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도주, 예. 그 다음에 정주, 거꾸로 된 것도 있고, 바로 된 것도 있고, 들어가거나, 가거나, 다니거나, 가는 거, 행주자활 하죠, 우리 흔히. 그죠? 이렇게 쭉 돼가 있대. 그래서 여기서 미세한 것은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미세하다. 아까 해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몸이 땅덩거리 지수 하풍이 인거는 거치지만은 의식은 어때요? 미세하니까 곱잖아요. 추라고 하는 거는 지수 하풍으로 된 거 있는데 몸뚱어리를 얘기한다면 이 몸뚱어리가 지금 같이 있는 의식의 세계는 내구조나 이런 건 미세하지요. 신경조직 이런 거, 그죠? 신경이 뭡니까? 정신으로 가는 길이다. 예? 그 신경을 마비시키게 보면 정신이 아프지? 마취시키게 보면 안 아프잖아요. 이빨 치료할 때 신경을 죽이든지 신경을 마취시키면 어때요? 신으로 가는 길이 또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지럽게 머무른다고 하는 거는 질서 있게 배열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난장판이 된 인생살이. 예? 자, 여 재망차별이라 재석천의 그물처럼 여기서부터는 진실의 세계 얘기를 합니다. 예? 진실의 세계. 예. 앞에는 이렇게 현상의 세계잖아요. 일제상의 세계. 현상의 모습 보여주다가 그거는 사판이고 뒤에 참 진실의 모습은 진리라 하죠. 진실을. 이판이라. 진실의 상이라. 뜻의 모습. 그러다 보면 진실의 모습 나와서 아까 강대 무량 나왔잖아요. 또 무슨 무 나오겠어요? 무량이 나오겠죠. 시방 무량 종종차별. 아, 이거는 무량상이구나. 처음에는 사물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치를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다. 나중에 에라이 모르겠다. 싹 다 이래가 무량하게 밀어본대. 예? 예. 싹 다 바람일. 막하다 바람일. 그게 이제 무량세계. 한량없는 각가지로 갖지 않은 지혜로서 분명히 알아서 앞에 나는 듯이 알고 봐. 눈앞에 화, 현전 직연이라. 이게 이제 해탈 직연이 돼야 현전 직연이 되거든. 현전 직연이 안 되면 어떠냐? 막막 직연이라. 막막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막 사량이라.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다 보면은 눈앞에 환해지는 거야. 예?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안 보이거든. 우리가 이제 미얀마 가면 별이 굉장히 많은데, 성지순례 가보면 요즘 우리는 별을 보면 별이 몇 개 없잖아요. 빛에 가려서 별이 안 보이는 거야. 지 아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야. 지식을 놓으면 놓을수록, 이치를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지식은 색깔처럼 나중에 안 불러도 다 달라붙게 되겠어요. 어떻게 달라붙느냐? 테레비 이렇게 보다가, 영화 보다가 이렇게 스치는 대화 한 구절이나, 나무잎을 이렇게 보다가, 나무 잎사귀 하나 이렇게 보는 구절이나, 꽃을 보다가 꽃이 하나 둘 떨어지는 걸 피는 모습이나 그 원리가 흐름이 쭉 있거든요. 굵고 뜨겁고 그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제가 수박을 딱 먹으면 아 이건 황토밭 수박이네. 이건 황토밭에 난 무네. 이 모래밭에 난 수박이네. 알 수 있잖아요. 모래 냄새 나거든. 황토 냄새 나고. 어떤 걸 잘 아느냐. 맛있는 걸 잘 안다 또. 맛없는 건 더 잘 알고. 예? 맛없고 입고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하나 딱 먹으면은 대부분 한 10가지 맛을 느껴야 되고, 수박 하나에서도. 사과를 하나 먹어도 한 7, 8가지 맛은 다 느껴야 되고, 어떤 건 딱 단세포, 아메바도 아니고, 시다, 달다, 끝이다. 어느 정도 달다, 어느 정도 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제 자꾸,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거 알아.